베풀 것입니다. 이러한 공덕으로 낮제에서 청하여 모셨던 우리의 소중했던 분들과 생명 있는 존재와 생명 없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로움에 젖게 되니 수룩제를 베푸는 공덕을 경전에서는 산 자는 수명과 복이 늘어나고 죽은 자는 하늘에서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환희로운 도량에서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과 축원을 올립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수능용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아난이 홀로 맑은 초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한밤중이 되자 몇 년이라는 아기가 나타나 아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너는 3일 후에 나의 아기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만약 백천나이타 겁이 항아사만큼 많은 아기들과 백억 바람은 선인들에게 각각 음식을 보시하고 나를 위하여 삼복께 공양하면 너는 수명이 늘어나고 나는 하늘에 태어나리라. 아난이 부처님께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쭈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구 면역 아기경 일체 공덕 강명 무량 이덕 역 대다라니를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수리구의 인연으로 최초로 근본이며 수리구의 명칭은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릇 수류케란 위로는 법계의 모든 부처님 보살 영각 성문 명왕 팔부 바라문 선인께 공양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범왕 제석 28천인 허공에 다음 없는 성수 일체 존신께 공양하는 것이며 아래로는 오악 하해 대지 실룡 옛선인 아수라 무리 명부건소 지옥 중생 유원체백 무주고원에 의지할 데 없는 기신무리 법계의 미물들 육도사성 육범에게 공양하는 것입니다. 열의 비밀 신주의 공덕을 받든 법계의 보배로운 음식은 밖으로 몸을 증장시켜서 힘을 돋우는 밑거름이 되고 안으로는 신의를 증장시켜 복과 은혜로움을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에 보살심을 내지 못한 이라 할지라도 이 수륙의 성스러운 모임으로 인해 다 함께 보살심을 내게 되고 불도를 이루지 못한 이라 할지라도 이 지금 성스러운 모임으로 인해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한 분의 부처님과 스님과 한 사람의 가난아니에게 공양하더라도 유한무한의 공덕을 높이는 것일진데 하물며 시방의 삼보 육조 만량을 널리 두루 공양하시니 그 끼침이 한 몸에만 그치겠습니까? 삼계를 초월하여 구족에 이르기까지 타복을 입고 유명계의 무리들까지 구제하여 불도를 이루게 하니 가히 다

아무것도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불가사의 한 큰 공덕입니다. 오늘 진관사 국행 수륙대제의 큰 모임에서 지극정성으로 수의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량 공덕을 기원합니다. 불기 1569

은평구 삼각산 진관사 사유한제 근무차회 동첨수류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에 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축제입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연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경과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북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0: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수은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서라는 것은 중세의 모든 깃털이 말이야. 84,000이라는 말 자체가 무한한 숫자입니다. 뭐 7만 후에 보태 8만이 아니라 끝없는 숫자를 인도 바언으로 84,000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리고 우리 중세의 모든 마음의 병폐가 끝없이 일어난다. 부사의 수가 84,000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병을 대체하려는 게 84,000 약이 있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끝없는 부처님 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본시 근거 없는 그것이 무한히 일어나는 그거를 찾으면은 본시가 없는 게 답이야. 그래, 육조 스님이 본래 인물이야. 본래 한 물련도 없어. 무인물이야. 하처 야진해가 어느 곳에 떼칠 곳이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본시 붙든지 푸르든지 뭐가 나든지 둥그든지 하면은 그게 혹 때가 찌고, 어? 병폐가 붙지만은 마음은 빛도 모양도 색깔도 일체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병폐가 붙겠냐고요. 그렇게 하니 이치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 일으키는 그 자리가 무슨 빛깔이 있고 냄새가 있고 모양이 있느냐고요. 그게 무슨 병이 붙을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마음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 불교에서 이 나고 죽는 문제를 이 고깃덩어리가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걸 생사로 보지 않습니다. 염기연멸이 즉생사요.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 없어지는 그게 나고 죽는 걸로 보거든. 그걸 더 명확하게 세밀하게 이해하는 것이 일찰나간의 구백생멸이라 불교 그립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일찰나는 찰나 동안 물을 떠놓고 칼을 가지고 탁 쳐서 물이 갈라졌다 오므려지는 시간을 일찰나라고 그래야거든요. 그게 뭐 1초 그런 이유가 아니야. 그보다 몇 배 짧은 시간인데 900번 생멸한다 그래죠. 보통 탁한 머리는 그 이해가 안 되죠. 1분 동안에도 900번 쪼개기 어려운데 어째 2찰나 동안에 900번 나고 죽느냐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참선을 떡 하고 앉으면은 그 도리를 인식이 돼요. 예. 정신이 맑으면은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찰나간에 900번 일어나는 경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죠. 그 비교하면은 아침에 창틈에 햇빛이 더 비친다 그죠. 비치면은 문제가 바글바글 끓거든. 여러분 그런 경험 볼 겁니다. 바늘 구멍이나 창틈에 아침 밝은 햇빛이 비치면 문제가 바글바글하죠. 그럼 무슨 뭐 지남철 마냥 자석 마냥 무슨 그 태양빛이 문제를 몰고 온 게 아니거든. 밝은 광선 때문에 문제가 보인 게다 그게.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밝은 광선이 비치면은 바글바글 끓는 문제가 본다 그게. 우리는 멋들은 탁한 생각에는 일찰나간에 900번 일어나는 것을 감지를 못하지만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가만히 명상해야 되면은 깜빡이었던 젖먹던데 기억, 금생분해나 전생기억까지도 나타난다 이거야. 일찰나간에 900번 일어나는 세밀한 자기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탁한 속에서 사니 이 고깃덩어리 이걸 가지고 생사로 본다 그러죠. 고깃덩어리 허치만 자기가 죽는 줄 알려도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염기연멸이 생각 한번 이렇게 딱 꺼진 그게 나도 죽는 거다 이게. 그걸 이제 또 말을 각도로 달리 얘기한다면 누가 칼을 들어도 너 죽인다 그러면 눈썹 하나 비지 않아도 내가 죽는구나 하는 마음의 충격으로 죽기도 합니다. 터럭 하나 안 비도 죽어요. 생각의 충격으로 쓰러진다. 그렇다 하면 그 반대로 마음이 여산부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사가 없어요. 그래, 과거 조사들이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느니라. 본시 죽음 없는 걸 알았는데 공포심이 있을 게 있냐 이 말이야.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 허공을 칼로 빌락해야 빚이지 않듯이 우리의 근본 생명은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는 이것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고요. 아무리 찌길락해도 죽을 수가 없느냐. 그게 우리의 본래 생명이다. 이까지.

무척당구 이놈 이겨지고 입혀지고 평생 종로를 해봐야 이놈은 아주 배은망덕하고 나잡혀지는 거야. 은혜로 갚는 거 아니라 아주 배은망덕하는 거야. 죽도록 이 몸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워 주느냐. 평생 종로를 했지만은 백년 안쪽에 배은망덕하고 송장이 돼 쓰러지는 게 우리 육체 아니냐.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이겠냐. 그죠? 참 우스운 존재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장주라는 사람이 꿈을 또 꿨는데 나비가 돼 펄펄 날아다니단 말이야. 그게 깨가지고 참 신기하거든. 꿈에 끄기 전에는 분명히 나비가 돼 헐 강산을 맘대로 날아다니고 꽃을 바라보고 쾌활하게 날아다니는데 딱 깨고 나니까 탁한 인간이다 그게. 그래서 장주 뭐의 호접이냐, 장주 꿈꾼 그게 호접이냐, 호접지 뭐이 장주냐, 호접이 꿈꾼 이게 장주냐, 어느 게 정처냐 그랬거든. 어느 게 정처냐 말이야. 장주란 게 이게 정처냐, 호접이 정처냐. 그러니까 그 다 그림자다. 호접과 장주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볼 줄 아는 안목이 갖춰야 한다. 그랬죠. 응? 그 우리는 간단히 물에 빠진 사는 건민에 불에 타 죽으나 마찬가지지. 어디든지 빠지면은 벌써 그거는 헤매는 삼계에 육도하는 거지. 빠지지 않는 자기 인생을 응시할 때, 그럴 때는 바로 이 사바세가 극락국토예요. 극락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극락국토예요. 무슨 극락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주 전체가 한 덩어리인데 어디 따로 극락국토도 사바국토가 있느냐, 그죠? 눈 한 번만 열면은 탐진치 삼덕이식이 보리요. 탐진치를 떠나서 보리가 없다, 그죠? 우리가 울고 웃고 온갖 행동하는 그 속에서 철염상정으로 물들지 않는 자기 인생을 보는 걸 이거 해탈해서 해라 하는 것이지, 도를 이뤘다 해가지고 무슨 머리가 하나 더 생겨, 손이 하나 더 생겨, 눈이 하나 더 생겨 아닙니다. 중생의 모양 조금도 건치지 않고 생사를 초월한 그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해양 종교 모양 무슨 위대하게 나를 따라오면 다 구원하고 나의 말을 따라오지 않으면 다 불행하게 되고 아무리 착각해도 구원 못 받는 그런 넋빠진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을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비방을 하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제도 마음은 꿈만 깨면 다 석가다 말이야, 부처다 말이야. 그렇게 가르쳤지. 다른 종교 마냥 아무리 착하게 잘해도 내 종교 내 신을 안 믿으면 다 멸망한다, 다 사탄이다 마군이다 해가지고 가진 만행을 다 하죠. 사원에 불을 지른다, 불상을 모아도 변소에 집어넣는다, 가신 만에 내가 알기에도 수백 가지 만행을 저지면 전부 이교도입니다. 참 불쌍한 중생들이죠. 그런 미혹한 세계에 빠져서 자기 정신을 못 차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제. 그러면 어느 종교 이전에 모든 인간이 바로 사는 것이 종교지, 종교를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진지하게 참다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종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지, 종교를 위해 종교가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우리 인생이 바로 멋지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마치 말하자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뜨듯이 고기 잡은 다음에 그물 집어던지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종교가 발전하고 종교가 소환이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그 나라 국민이 눈을 뜨고 행복되게 사는 게 문제다 그게. 행복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교육을 받고 모든 철학을 배우고 모든 기술을 배우고 모든 윤리도덕을 밝히고 모든 종교를 더듬는 것이지, 그 종교를 위하고 지식을 위하고 기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물을 뜨기 위해서 그물에 수놓고 그물을 치장한다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물은 고기 잡기 위해 그물이 있는 거지, 고기 잡은다면 그물이 필요치 않다고. 그래 우리가 종교가 우리 인생에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야. 모든 종교란 말 자체는 종이라는 근본이란 말이죠. 근본되는 가르침이다. 철학이니 과학이니 이학이니 물리학이니 심리학이 온갖 학문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되는 가르침이다 그죠. 여러 형제가 있지만 종갓집 하면 그 시족을 대표하는 그 집안을 종갓집이라고 그랬죠. 집도 이 대들보고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모든 인간 교육 중에 가장 근본되고 올바르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가르침이 그 말이 종교입니다. 근데 서양의 어느 근거 없는 신을 따라가 그게 무슨 종교가 돼? 나는 그건 종교라고 안 합니다. 그거는 그 어느 미혹한 사람의 주의주창이지 어떻게 그런 그 미혹한 사상이 종교가 될 수 있냐, 많이 따라갈 수 있는 진리가 될 수 있느냐 그죠. 어느 시대에 어디 내놔도 누구도 말이야 혀끝을 댈 수 없는 철찬 이론이 서야 그게 종교지. 그래 부처님은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응? 참으로 먹을 내놓고도 사상을 변동할 수 없는 이러한 확고한 이론 체계가 서서 굳은 신앙이 성립이 돼야 내 제자지. 속담에 뭐 눈먼 말이 은왕 소리 듣고 따라가듯이 말이야. 남이 자아가니까 걸음지고 자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척두천명하게 이론 체계가 확립이 돼서 이론 체계가 더 닿을 수 없는 차원 높은 데에 봉착해서 은산 철벽이 되고 그 화두 격애선법이 일어난 겁니다. 논리를 디디고 넘어가서 더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멍텅구리가 되라 이 말이지. 인간지혜, 인간 상념에도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 그런 이론이 어떻게 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냐. 그래 부처님의 이 84,000 법문은 오늘날 인류사에 어떠한 학설도 부처님 학설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이론 체계가 선 학설이 부처님의 84,000 체계에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 이론은 아니다, 그죠? 그 이론을 불살아버리고 참으로 떠설 때 빛나는 자기를 발견하다 부처님 그래 가르쳤지. 이론을 무시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데에서 첫 번 모르는 데 출발해가지고 많이 배우는 게 인간 지식 아니겠어요? 그냥 84,000 법문이 모르는 데 시작해 알게 이끌어 놓은 겁니다. 다시 더할 수 없는 백척간두의 진일보로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이 아는 걸로 이걸로선 통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을 가르친 게라. 그게 표지월이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그겁니다. 어린애 보고 달을 가르치면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끄트머리를 봅니다. 그 요새 미한 중생들이 부처님이 지적한 관역판은 보지 않고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은구에 팔려서 처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손가락 끄트머리 지적하는 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죠. 그래 84,000 모든 부처님의 그 세밀한 법문도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은 철두철미하게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해 말하면 모든 백천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듯이 부처님은 거기에는 없는 게 없어요. 민주철학, 자본철학, 공산철학 모든 철학이 다 부처님 교리 중에 다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바다와 같고 낙동강물, 두만강물, 압록강물, 뭐 온갖 강이 바다에 들어가면 한 바다 짠맛이지 바다에 가서 낙동강물 찾아낼 수도 없고 두만강물 찾아낼 수도 없고 응? 금강이나 한강물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모든 사상이 부처님 속에 다 있지만은 이 세상이 전부 쪼그라난 법이 때문에 좌의 우익이 마찰이 되고 니와 내가 마찰이 되고 흑인종, 백인종이 마찰이 되고 뭐 경상도니, 함경도니 해가지고 지방사함이 일어나 이게 얼마나 참 응? 서글픈 소리냐 이제 어린애 같은 응? 낮잠 자는 소리죠. 그러니 우리 중생은 각성하라. 불교는 딴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꿈 깨라 그래요. 불교는 꿈을 깰 때 눈앞에 바로 정리되는 것이 불교지. 불교가 따로 묶어놓고 이것이 부처님 제시한 불교다 그리 안 한 겁니다. 부모한테 효도할 줄 알고 국가 사회에 충할 줄 알고 형제간에 말이야 우애스럽게 살고 내간에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고 이웃 언어니라 남하는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조상 대대의 부모 선조로 받들 줄 알고 모두 아르네들 이웃 애들 내에게 사랑할 줄 알고 그게 불교다 그래요. 나라야 망하든 마든 내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개인주의를 흘러가면 그것이 불교가 아니요. 부모가 뭐라 해도 말하도 눈을 부르대고 불효하면 그것이 불교가 아니요. 내외간에도 찌그럭찌그럭 만날 다투고 서로 불신하면 그것이 불교가 아니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 말이야 요새 뭐 그부터면 선생 맥살을 잡고 말이야 함부로 윤리가 다 파괴된 그것이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뭐냐 모든 인류가 정확하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그게 불교다. 바람을 틈을 타고 물은 날로 흐르고 물을 끓이면 증발하고 그게 다 불교예요. 그걸 역행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물이 흘러가는 걸 막아놓고 억지로 막으면 터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러한 술기를 이용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 술기에 어긋나는 것이 불교가 아니다. 불교가 따로 묶어둔 게 아니죠. 그러면 불교가 성하고 세한다는 소리 모두 하죠. 불교는 성하고 세하는 게 없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때 불교적 생활이 되는 것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님 마냥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교는 성세가 없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성한 게 없어요.
성하고 정하니

없죠. 우리가 태양빛이 천하에 다 비치지만은 복을 덮으시고 기득하면 태양 혜택을 못 입죠. 태양 안 비치는 곳이 없어요. 화경을 들여대고 초점을 맞추면 불이 일어납니다. 기왕도선 불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개척해서 그 원리를 찾아서는 것이 불교다, 그죠? 원리를 어긋나고 배척하고 딴 길로 걸어가는 건 그건 비불교다. 그렇게 보지. 불교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8만 4천 법문이 인간 사회 일상 생활하는 것을 반영해서 바르게 지시한 법문이 부처님 가르칩니다. 그죠? 만할래야 그런 소리죠. 어? 그래 뭐 시간이 아마 거진 된 것 같고 오늘 이야기는 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은 부처님 법을 너무도 모두 잘 아시는 분인데 부처님 앞에 예, 설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은 그 아는 길도 물어간다고 우리가 평소에 아는 것을 한 번 더 다지고 한 번 더 각성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지 여러분이 불교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는 누구나 가만 앉아 스스로 알아지는 게 불교입니다. 누가 가르쳐 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 어제 누구한테 배웠나? 보리수화의 인생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니 꿈을 깬 게지.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공부하기 쉽죠. 부처님이 그 노장길을 다 정해놨으니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처음 그놈을 개척해내느라고 응? 뼈가 마르고 앙상하게 6년 공이 들었지만 우리는 찰나 간에 그냥 알 수 있다. 마치 비근한 예를 하면은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딱 걸 때는 몇 해 걸렸습니다. 사람도 많이 희생되고 얼마나 피땀 흘려 맹글었냐 그게요. 그렇게 맹글어 나왔기 때문에 요새는 편리하게 자동차를 만들어 가거든. 맹글 때 그래. 부처님은 고속도로를 닦아 놓으냐. 8만 4천 이론을 제시해서 이렇게 성불하는 길을 환하게 닦아 놨단 말이야. 우리는 힘만 들이고 고속도로 달리듯이 우리는 천하 쉽게 꿈을 깰 수 있는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오늘 저녁에 다 모두 여러분이 꿈을 깬 줄 압니다. 한 번도 깨자는 분은 없죠? 그 아주 천하 쉬운 게 돼. 누가 못 깨겠냐 말이야. 그래, 이제 오늘부터는, 응? 여러분이 본식 깬 분도 있고, 오늘 비로소 깬이도 있죠. 어? 예, 그래, 불교가 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각성하는 꿈, 파는 눈앞에 자기를 보라, 그기죠.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이 혼탁한 사회가 부처님 사선으로 맑아지고, 남북이 동포 형제가 평화롭게 삼팔사이 무너지고, 전 세계 인류가 각성해서 저 전쟁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나무 허물을 묻어주고 서로 자비스럽게 감싸주고 자비무적으로 이웃의 고통이 나의 근처이고 모든 국민이 다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부처님의 자비를 우리가 일깨워서 국민이 모두 각성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자손만대에 영원히 행복되게 사는 그런 그 축원의 한마디로서 여러분이 염불 한마디를 하면서 마치고 잡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에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우리 스님들 경일 뜻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복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D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803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품은 노보이차 108점이 겸허사 성보박물관에 모였습니다. 호급차부터 임급차, 7자 병차까지 시대별 보이차를 통해 차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총지종이 총기 55년을 맞아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법회에서 밀교 전통의 수명관정 수여식도 함께 거행됐습니다. 동국대학교 인도철학 총동문회 추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인도철학과 출신이거나 인도철학에 조예가 깊은 스님들도 참석해 학문 전승과 인도철학 중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이 제55차 총동문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천월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진명 스님과 정관 스님, 법회 스님과 원형 스님이 자랑스러운 운문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길상사가 22개국 40여 주한 외교 대사들을 초청해 사찰 음식과 다도, 음악으로 불교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2배 많은 대사가 길상사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품은 노보이차 108점이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모였습니다. 호급차부터 임급차, 7자 병차까지 시대별 보이차를 통해 차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빛바랜 포장지와 오래된 글씨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거치며 숙성된 노보이차가 한자리에 펼쳐졌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어제 2층 기획전시관에서 특별전 108 노보이차 대전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행자 조희강 선생이 오랜 시간 수집하고 준비한 노보이차 108점이 공개됐습니다. 민간에서 생산된 가장 이른 시기의 호급차부터 국영화 초기의 임급차, 이후 규격화된 7자병차까지 시대별 보이차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차의 형태와 포장, 제작 방식의 변화를 통해 보이차의 역사와 차 문화의 흐름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방장 정여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은 오랜 세월을 거쳐 깊어지는 차의 모습에 수행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2: 차 잎이 차가 되고 차가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 깊은 향과 맛을 이루기까지에는 기다림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3: 오랜 세월을 견디며 깊은 향과 맛을 품어낸 108가지 노보이차는 끊임없는 정진으로 마음을 비워내는 수행자의 삶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1: 특히 이날 개막식에는 말레이시아 다성 등시의 선생과 백수청 세계 차문화교류협회 명예회장 등 국내외 차문화계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등시의 선생은 100년을 넘긴 노차를 언급하며 오랜 세월을 간직하는 보이차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4: 至少100%차, 那么它的历史
1: 중화차업협회 신백봉 이사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차 문화 교류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전시장에는 효원 박태만 서예가의 선시와 차시를 표현한 서예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108점의 노보이차에 쌓인 세월과 차 문화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108 노보이차 대전.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해온 총지종이 총기 55년을 맞아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합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법회에선 밀교 전통의 엄숙한 수명관정 수계식도 함께 거행돼 부처님의 법제자로 구경성부를 서원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전국 각지에서 모인 스승과 교도들의 지극한 염성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총지종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충북 단양 소노벨에서 종령 지성

0: 세종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녹경정사 등 종단 주요 스승과 500여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총기 55년 총지 대하합법회 및 수명간정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종영 치송대종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문수보살의 지혜, 보현보살 행원의 힘으로 보살의 길로 걸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1: 보현보살의 행원

0: 동리현장 녹경정사는 수계심덕과 삼치정계를 교설하고 사중금계와 십성계, 신무진계를 내리며 수계 제자들에게 불태전의 용맹정진을 당부했습니다.
1: 이제 불자들은 계를 받은 후 미래 제가 다 하도록 태전하지 말고 지극한 서원으로 수행할지니라.
0: 부처님의 법을 받아 중생을 제도하라는 불법 전수와 보살행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불자들은 밀교 교법의 실천과 생활 속 불교 구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 불타의 자비와 보살 정신을 본받아 고통에 빠진 중생을 5세대 이상 반드시 보리를 성취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0: 대화법회로 화학과 단결을 다진 총지종 교도들은 수명관정 수계를 통해 불제자로서의 신신과 원력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1996년 대학 구조조정 이후 사라진 동국대 인도철학과 한국 인도철학의 학문적 위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도철학의 교육 기반을 되살리고 후속 세대를 육성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4: 1990년대 동국대 불교대학은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세계학과 체제였습니다. 1996년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가 전공체제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후 불교학부 체제로 통폐합돼 이제는 대학원 과정만 남은 인도철학과. 2016 동국대학교 인도철학 총동문회 추계 심포지엄이 한국의 인도철학과 인도학, 그 현재와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인도철학과 출신이거나 인도철학에 조예가 깊은 스님들도 참석해 학문 전승과 인도철학의 중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5: 우리 동대의 인도학이나 인도철학과가 꼭 생기기를 바라고 그래야만이 우리 불교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을 해봅니다.
6: AI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학생들이나 우리 스님들이 논리적으로 인도 철학이 꼭 온만 성취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기원드립니다.
4: 특히 인도 철학과 일기인 자광대종사는 인도 철학 발전을 위한 후원금 지원을 약속해 대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5: 인도 철학을 무시하면 불교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도 철학은 위대한 불교를 탄생시킨 바탕이 됐다는 자부심을 한번 가지시고.
4: 사기 출신인 은혜사 조실 법타 대종사는 인도 철학과가 통폐합된 과거를 개탄하며 학과 개설 필요성에 사자후를 냈습니다.
7: 그러니까 경영 차원에서 운영 차원에서 수지타산을 했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째 하필이면 인도 철학과야. 불교의 뿌리 아닙니까?
4: 심재관 상지대 교수는 고전 인도학이 불교 연구의 토대라며 과거 동국대 인도철학과가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원전 강독과 세부 과목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던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1996년 학부 통폐합 이후 기존의 교육 기반이 위축되고 학과 중심 전통이 소진된 점을 뼈아프게 지적했습니다. 심 교수는 국내 고전 인도학 재건을 위한 3대 전제로 원전 강독 훈련, 학부, 대학원 연계교육체계 재구축, 고고학 사료연구 병행을 제시했습니다. 강성용 서울대 남아시아센터장은 인도학과 인도철학 역시 사회를 향해 학적 가치와 유용성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부 통폐합 이후 어언 30년, 인도철학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마중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8: 앞으로 인도학 연구에 투자하고 인도 불교 철학 접해를 넓혀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화가 된다는 강한 의지로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4: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고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제55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반갑습니다.
10: 운문사 승가대학 동문스님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일 운문사 청풍로에서 열린 제55차

0: 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에는 선후배 스님 등 3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1: 운문사를 이렇게 면면이 이어가고 빛이 나게 하는 것은 우리 운문사 선후배 스님들의 힘이라는 생각을.
0: 특히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운문인의 위상을 높인 자랑스러운 운문인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자인 진명 스님과 종로 노인복지관장을 역임한 정관 스님, 서울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과 서울 청룡암 주지 원영 스님이 수상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동문회의 주요 활동을 보고하고 회칙 개정을 통해 소임 인수인계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동문 스님 150명과 청소년 108명, 교사 8명이 참여해 청소년과 스님이 함께하는 운문사 마음온 원데이 명상이 열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네팔 구호를 위해 3천만 원의 성금을 총무원에 전달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동문 장학금 전달식도 마련돼 학부와 석사 박사과정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스님 11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2: 건강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정말 수행자가 될 수 없어요. 행복한 수행자인데 우리는 출가했기 때문에 성불입니다.
0: 제56차 동문회를 이끌 차기 회장에는 천월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29회 회장 무영 스님에서 30회 회장 천월 스님으로 동문회가 전달되면서 제56차 총동문회 소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스님들 덕분에 별 탈 없이 수처작주하는 마음의 자세로 제56차 총동문회를 이끌고 나가도록.
0: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선후배 간 화합을 더 많이 가지고 모교 발전과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55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수행과 교화의 현장에서 정진하고 있는 운문인들이 한마음으로 인연을 이어가며 모교와 불교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3: 40여 대사관과 관저가 모여 작은 지구촌으로 불리는 서울 성북구. 무소유 법정스님의 법향이 서린 성북구 길상사가 22개국 40여 주한 외교대사들을 초청해 사찰 음식과 다도, 음악으로 불교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2배 많은 대사가 길상사를 찾았는데요. 도심 포교도량을 넘어 민간 외교회장으로 자리매김한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얇게 썬 가지 위에 콩고기와 새싹잎을 올리고 돌돌 말아줍니다. 겨자 소스에 찍어 한 입 먹자 알싸함과 상큼함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웁니다. 사찰 음식 명장 대한 스님 지도 아래 주한 외교 대사들이 직접 만든 가지 새싹 말이입니다. 서울 성북구 길상사가 지난달 30일 독일과 일본, 콩고와 스위스 등 22개국 40여 외교 대사를 가을 기운이 완연한 사찰로 초청했습니다. 지난해 12개국 20여 대사가 찾은 데 이어 두 배가 늘어난 인원이 길상사를 찾은 겁니다.
5: You can taste the nice ingredients and it's something very different. It's just a contrast of a taste, so it's lovely.
6: I was so impressed with all those ingredients. Very appreciated. Thank you very much. This is a great opportunity.
4: 32개 사찰에서 각기 고유의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음식들을 관람하고 또 시식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불국사의 물국수와 흥국사의 돌산 갓김치, 범어사의 우엉전 등 각양각색의 사찰 음식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대사들을 위한 저녁상에는 배보쌈 물김치, 서귀버섯강정, 녹두전과 능이국 등 자연의 재료를 바탕으로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7: It had been passed down from our ancestors. I hope you enjoy the exhibition.
4: 6명의 길상사 통역 봉사단은 전 일정을 함께하며 스님과 외교대사 간 가교로 활약했습니다.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한국 불교의 의미와 뜻을 전하기 위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8: 오늘 같은 통역 봉사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성북구 이제 이웃분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참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4: 주지 취임 이후 올해로 3년째 산사를 적극 개방해 포교도량을 넘어 민간 외교 중심지로 길상사를 한 단계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주지 덕조 스님. 스님은 이 작은 만남이 단순히 문화 교류를 넘어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소중한 인연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9: 지금은 성북동이라는 한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입니다.

0: 사이에서는 인연이 마음까지 가까워진다면 더욱더 깊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 우리 대한민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이날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대종사와 성북구 사업연합 회장 원경스님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사찰음식 체험에 이어 열린 앞마당 음악회는 한국 불교의 포용성과 산사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길상사는 도심 포교도량을 넘어 민간 외교 중심지라는 새로운 기치 아래 한국 불교의 맛과 멋을 세계인에게 알렸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평생 수행과 교화에 헌신하며 한국 불교에 큰 자취를 남긴 성림당 월산대선사의 사상이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조명됐습니다. 특히 깨달음에만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화합을 실천했던 월산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갈등하는 현대사회에 울림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견 스님의 논문을 통해 박성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소함산 불국사에 주석하며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었던 성림 월산 대선사. 만공 스님에게 이멋고 화두를 받아 정진하고 성철 스님과 봉암사 결사에 동참했던 선승이자 두 차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며 종단 기틀을 다진 지도자입니다. 월산 스님의 사상을 집대성한 첫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습니다. 월산 스님의 손상좌이자 성림 선문화연구소 소장인 성견 스님이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월산 선사의 중도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성견 스님은 시자 스님들이 녹음한 법문, 비문과 같은 방대한 자료를 모으는 등 6년 전 월산 스님의 숨은 가르침 복원에 착수했습니다.
5: 전국에 큰 스님께서 정진하셨던 그 도량들 다 찾아갔거든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중도를 가지고 써야겠다.
4: 성견 스님은 특히 월산 스님의 중도의 가르침에 주목했는데 그 핵심을 투출 건곤회, 불사일법, 위지중도라는 법어에서 찾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뚫고 벗어나되 어느 한 법도 버리지 않는 것이 중도라는 의미인데 분별을 떨쳐버리는 초월적 깨달음에 멈추는 게 아닌 다시 현실로 돌아와 중생을 보듬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월산 스님의 사상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불국사 종무소 현판엔 중화당이 새겨져 있는데 불성의 본체인 중과 그걸 세상에 펼치는 보살행인 화를 둘로 보지 않는 월산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5: 중자는 불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고 화는 육바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불성을 체득하려고 하는 정진과 이제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보살행이 다르지 않다.
4: 이념과 세대 갈등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 월산 스님의 중도 사상은 강력한 처방전이 될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견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되 그 차이에 매몰되지 않고 관계 속에서 화합을 찾는 지혜를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5: 우리가 정진하는 것은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그게 화합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세계 평화의 길이고 화합의 길이고 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에 갈등이 심하고 대립이 심하는 이런 사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월산 스님의 중도 사상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전망입니다. 성견 스님은 이번 연구에 머물지 않고 외국 학술지 논문을 준비하는 한편 내년 월산 스님 30주기 달해제를 맞아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펴낼 계획입니다. 월산 스님이 강조한 세계 공일과 세상의 유정과 무정의 모든 존재가 모두 하나라는 가르침은 개인의 수행을 넘어 사회, 나아가 세계 평화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태고종 제51기 합동득도 수계살림 입제식이 지난 1일 태고 총림 선암사 중앙 금강계단에서 봉행됐습니다. 입제식은 정수원장을 맡은 선암사 주지 승범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윤 스님, 포교원장 능혜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과 출가사찰에서 동참한 은사와 신도들의 격려 속에 진행됐습니다. 승범 스님은 출가는 큰 복이면서 누구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선택이라며 새롭게 출가 수행자로 태어난 만큼 나를 비우고 수계살림에서 보고 배우고 익힌 것을 온전히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51기 수계살림은 남행자 26명, 여행자 11명이 입교해 오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기초습의와 의식, 부처님 일대기, 태고종 지종풍 등을 익혀 3위 3인이계를 수지하게 됩니다. 10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의 2016 영캠프 청년 전법 소식, 그리고 전통과 과학, 디지털 기술을 아우르며 확장되고 있는

불교학 박사학위 연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권학위원회의 청년 전법 활동이 1만 명 수계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9월 17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2016 영캠프에는 1만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3기 1계와 5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영캠프는 동국대 불교학생연합 학생기획위원단이 직접 기획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수계 대법회에 참여한 진우 스님은 1만 명의 청년 불자가 한나란 씨의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들이 한국 불교의 미래라고 격려했습니다. 수계를 마친 청년들은 발언문을 봉독하며 계율을 삶의 지표로 삼고 불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영캠프는 엄숙한 수계법회뿐만 아니라 문화 공연과 워터캐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불교를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마련됐는데요. 동국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스스로 불교와 인연을 맺고 신행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접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 불교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가 총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국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방문화대학원대 6명, 공주대 4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교학이 1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보 응용 각 7편, 사상의례 각 5편, 수행 4편, 불교 상담 3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불교학 연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학, 관광, 교육, 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와 불교를 결합한 연구도 활발했는데요. 교학 분야의 초기 불교 문헌에 대한 기존 해석을 새롭게 검토한 연구와 성보 분야의 불교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856-9599.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856-9599.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생용 주견무진신 변예삼모전 일인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매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재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 예배 동참 인연 공덕으로 재불보살

수금일 일체 소작지 제어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시인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태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원

서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가결이 열명령과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 대원보모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보모사 불자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4: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다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2: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4: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1000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

0: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2: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랑이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8: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0: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덕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갖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고

누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G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주 마미라흥 가자라 오 마미라흥 가자라 오 마미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예원성치진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능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시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에 일체의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그 밀수능시험 백일동장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랑이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스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방문 서운함, 통도사 서운함을 방문하다. 영축 보궁 방신광, 영축산 정멸 보궁에 신령한 광명 비치고, 서운 쌍지 영천운, 서운함 두 개의 연못에는 하늘 구름이 비치네. 수중 걸작 암각화, 물속에는 성파 종정 큰 스님 그린 암각화가 걸작이고, 산야 노하 심추운, 산과 들의 갈대 곳으로 가을의 운치가 깊어가네.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4: 다도체험, 사찰음식문화체험을 비롯해
3: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4: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

0: 추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856-9559.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불자 여러분, 뵙기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계속 윤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보, 우리가 행위를 해서 신구의 선모부로 업을 짓는데 과보라가 생산되는 시간적인 분류다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생에 지어서 이생에 받는 거, 이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거, 그 다음 생에 받는 거, 또 효력이 상실되는 거,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우선 거기서 과거, 현재, 미래로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양중, 인과라는 것은 이생에 받아서 이생이 끝나는 것 같으면은 3세 양주인과를 안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연속돼서 윤회하면서 업보가 생산돼서 업이 돼서 주고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세 양주인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생 과보 생산업, 첫 번째, 이생에서 지은 업이 이생에서 생산돼서 결과를 받는 거, 그 업. 그런데 이생에 신구의 삼업으로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다음 생으로 넘어가서 받는 거.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과보가 생산하는 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란이 되면은 과보가 생산하고 안 하고 할 게 없어요. 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건에 따라서 업이 지었는데 선업이든 악업이든 상실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생에 지어서 이생에 과보가 생산되는 업. 빈비사라왕 말씀은 더러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최고로 부처님의 법을 애호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한 수마나라라는 꽃장수가 왕에게 꽃을 바치려고

꽃을 가지고 가다가 부처님이 탁발하시는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꽃을 바칠 것을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면

올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꽃구향을 올리는 걸 보고 10만 겁 동안 악처에 나쁜 곳에 지옥아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벽지불이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십니다. 근데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한테 꽃구향을 올렸으니 너무 잘했다. 코끼리와 노비 등 많이 전답 등 여덟 가지의 종류의 상을 내렸다 라는 말씀. 그래서 소마나라는 목숨을 걸고 부처님께 꽃을 바친 공덕으로 이생에서 부자가 됐어요. 여덟 가지의 큰 상을 내렸잖아요. 꽃구향에 올린 공덕으로. 우리가 크게 큰 마음 먹고 아주 크게 공덕을 베풀면 즉시 그 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부터 10만 겁 동안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 과보를 받았다. 바로 선업, 좋은 일을 한 거, 좋은 일을 하고서 좋은 보를 이생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업.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던 참 선업과 악업이 부처님의 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우리가 취미로 낚시를 하고 사냥을 합니다. 두 가지. 그런데 살생을 직업으로 갖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건 경험하고 목격하고 팩트로 들은 말씀인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를 좋아하다가 차를 타고 낚시하러 가다가 교통사가 와서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꽃구향 올리는 분은 좋은 업으로 이생에서 그렇게 좋은 업보를 받았지만, 지금 얘기한 살생업, 그 다음에 개미를 살려준 이야기는 가난존자도 그렇고 뒤에 말씀 올릴 거예요. 그런데 절에 스님되라고 명이 짧아서 부모님이 절에 맡겼는데 주지스님이 보니까 일주일도 못 살겠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가느니 부모님한테서 가서 이 세상을 마치라고 보냈는데 일주일에 다시 찾아왔어. 너 어떻게 왔냐? 찾아올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절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폭풍우가 만났는데 널빤지가 하나 떠내려오는데 개미떼가 많더라. 그래서 그걸 자기가 건져서 살려줬다. 그래서 이생에서 즉시로 피를 흘리고 가신다던가. 또 하나 한 분 더 얘기를 더 하죠. 한 분도 내내 이제 겨울만 되면은 노루 사냥을 다녔는데 노루를 보고 총을 쏘았는데, 저도 현장 목격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날이 그 사람 배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잘 나는 이웃집 제 친구의 아버님이었는데 결국은 총이 노루한테 쏜 것이 자기 내방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요즘 같아서는 고쳤을 거예요.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취미로 낚시나 그 엽총 가지고 하는 분들은, 아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좀 간절히 부탁을 하죠. 그래서 불선업, 이건 나쁜 업이에요. 이생에서 바로 과보가 생산된 이야기다.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 난다라는 백정. 백정은 이제 뭐 짐승을 잡아서 그 말씀하다 보니까 거의 살생업에 대한 얘기인데, 소를 이제 잡아서 자기의 그게 직업이에요. 살생 직업이에요. 그게 고기 반찬 이제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반찬이 없어 고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이제 뭐 소 한 마리 잡는 걸 파리 하나 잡도 돼.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의 혀를 잘라서 구워 먹고서 이생에서 바로 자신의 혀가 잘리는 과보를 받았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우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즉시 불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다음 생은 넘어가는 뒤따라 말씀드리고 대바닷다 같은 경우도 부처님의 사촌 동생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하고 바위를 굴려가지고 부처님이 입적하시면 자기가 부처노를 하려고 피를 냈죠. 그 다음에 승가에 분열을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무간격에 떨어졌다. 그래서 무거운 나쁜 일을 하면은 내생이나 금생에 확정적으로 지옥행을 간다. 무거운 업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면은 정상 창작할 죄가 있고 용서가 안될 죄가 있듯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선업 중에서 하나가, 이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경전에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공양을 올린 보시공덕. 이건 많이 나와요. 경전 주기불전에. 그래서 다음 생에 욕계 천상인 도리천인 33천에 태어났다.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공양을 올린 보시공덕으로 욕계 천상인, 욕계 새끼 무새끼 천상 세계 제가 일전에 말씀을 올렸죠. 33천은 도리천이 33천이라고 그럽니다. 제석 천왕이 계신 곳, 거기에 태어났다. 라는 말씀. 많은 악업을 지으면서 이 생에서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못된 짓 많은 사람들이 잘 살더라. 그래서 인과를 안 믿어. 착하기만 한대. 근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린 거요.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잘 살고 못 살고가 관계 안 돼요, 그건. 착해만 가지고. 착해가지고는. 그러니까 행위, 신구의 삼업으로 직접 업을 지어야 돼. 부자 되려면 베풀어야 되돌아와.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열을 베풀면 백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공덕이 돼가지고. 뭐 쉬운, 뭐 예가 될지 몰라도 복리이자가 돼서 되돌아온다. 뻥튀기가 돼서 되돌아온다. 이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 일, 짓 하는 사람들이 더잘 살더란다 얘기는 여기서 부처님 말씀에 나쁜 일을 한 것이 성숙되지 않고 익지 않아서 그렇다. 그 업의 결과를 맺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업의 결과를 맺으면은 쓴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 나쁜 업을 짓는다면 이 생에서 등에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내 생에 반드시 나쁜 일한 사람은 업을 받으니 이게 말씀드립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더잘 살더라. 혹여 착하지 않고 조금 과격하고 하더라도 남한테 돌보고 자비행이 많고 공덕을 베풀면 공덕 베품에 백을 베풀면 천으로 뻥튀기가 돼서 돌아온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삼보사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저는 삼보사 취지를 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은사 스님이 창건한 절에 제가 상자로서 문도 사형 큰 스님들이 와서 좀 삼보사를 좀 유지 관리해 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와서 제가 지금 16년 채 17년째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말씀이 삼보사에 제가 머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찰 그 어느 절에 머무는 것보다 주지보다 대만족을 하고 산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삼보사는 계율도량이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쓰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계율이 쭉 내려오다가 인도로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내려오다가 이조 시대 와서 그 계율이 끊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대은 큰 스님이 지리산 칠불암에서 기도를 합니다. 계율을 좀 있게 해달라고.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율이 끊어졌다고 해서 한때 지금 한 4, 50년 전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스님들이
남방

불교에 가가지고 다시 계를 잇는다고 계를 다시 수계해서 거기에 가사와 발을 받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이조 시대에 대은율사께서 칠보람에 기도를 했는데 그걸 서상계라고 그래요. 서상계. 상서로 써자 모양상자 개인데 기도를 하니까 서광이 대은 일주일 기도했다고 그래요. 대은 스님 정상 머리에 서기로 방광을 하면서 계를 내려줬다. 그래서 대은율사가 지리산 칠보람 일주일 기도를 하고 다시 계를 이어받았다 해서 지금 우리나라 계는 중간에 끊겼다가 대은율사부터 이조시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대은율사면 지금부터 한 200, 4, 50년 전 말씀입니다. 초위선사가 나오죠. 제1대가 대은율사고 제2대가 이제 그건 끊긴 건 놔두고 다시 대은율사부터 이어진 거 얘기예요. 우리 은사선생님이 맨날 7대 말씀을 저한테 시봉할 때 많이 하셨는데 초위 스님 동다송 차에 유명한 대응사 일지함에 중화하시면서 동다송을 지으신 분 초위 선사 추사 김정희 씨하고 친구 지낸 분 그래서 이대가 초위율사로 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사와 도장과 계척과 본망경이라는 보살 계본 책이 이어받습니다. 부처님의 발화와 가사를 법을 전하면서 가섭존자로 아란존자로 해서 중국의 회능 스님의 33대까지 내려왔죠. 지음표로 나는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비구야 큰 존자야 해서 지음표로 그렇잖아요. 지음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사도 율사 스님네들이 내려오는 계척과 본망경 책과 큰 스님네들이 계를 설할 때마다 했던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대 초유율사가 받았고, 그 다음에 3대의 범해율사, 큰 스님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공율사가 네 번째, 백룡성 스님. 3.1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 용성 스님. 유명하죠. 용성 스님이 다섯 번째 받고, 여섯 번째가 경화 스님이 받았고, 경화 스님의 계율을 도원, 진제당, 도원 큰 스님, 도자, 원자, 우리 은사 스님입니다. 참고로 저는 용주사에서 행자생활을 하면서 정광 큰 스님, 그 당시에 27세에 깨달으셨다는 그분의 은사로 정하기로 하고 행자생활을 몇 개월 하다가 삼보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청정한 계율 큰 스님이 계시다고 해서 막 이건 막 여담인데 밤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공양주 그 행자생활 하면서 설거지 다 해놓고서 야밤에 그냥 캄캄한 칠흑한 밤에 도망 나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삼보사 와서 68년도에 도원 큰 스님의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스님 계율 청정한 스님이라 해서 저는 은사 스님이 도원 스님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절에 삼보사는 보면은 비문이 있어요. 비문이 큰 비문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지계 제일이 우바리 존자거든요. 우바리 존자부터 인도의 율사들, 중국의 율사들, 한국에 이렇게 내려온 율사들이 정확하게 큰 비에 자세히 비문이 되어 있어요. 우바리 존자부터. 그래서 우리 은사 스님까지 도원 율사까지 도원 율사가 거기 보면은 121대로 내려온 걸로. 대은율사부터는 일곱 번째고, 부처님 제 무바리존자부터 해서는 121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직계로 내려왔다. 반계가 아니고, 직계로 내려왔다.

서자가 아니고, 예. 그래서 직계로 이을승자, 정통으로 내려왔다. 정맥이다. 율맥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율맥. 율맥인데, 정통 정맥으로 이어온 것이다. 이것은. 이거 여기서 이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입적하신 큰 율사 스님네들 우리나라 많이 계십니다. 진짜 존경할 스님들이 지금도 살아 계신 우리 큰 스님들, 율사 스님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부처님 법을 가사와 바로를 해능까지 증표로 내려왔듯이 율사 스님들도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대은 율사부터 내려온 것이 가사. 그 다음에 계첩, 계를 받으면 계첩을 드리잖아요. 계첩에 찍은 도장. 그게, 그 다음에 본망경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망계 보살계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이제 250년, 40년 된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망경이 있다고 해서 제가 타저분이 없어가지고, 어느 분이, 우리 사형님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실 거다 해서 가서 여쭤봐라 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은 거짓말할 스님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찾아봤더니 아직은 못 찾았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은사 스님이 쓰시던, 이게 이제, 볼펜으로, 이렇게 일일이 전부 다 여기에는 모든 스님들이나 보살님들이나 5계부터 10계부터 비구니부터 비구니부터 식참만이게도 모든 계가 여기 전부 다 친필로 이렇게 볼펜으로 쓴게 전수수계의 법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막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은사 스님이 진짜 이걸 내가 17년 동안 있어도 이 책을 발견 못 했거든. 그런데 이제 본망경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사형님이 이제 안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본망경이 보살계본인데 이게 뭐냐면 보살님들이 윤달이나 언제 계를 많이 받잖아요. 보살님들이 받는 계가 5계, 10계는 스님들 3위나 3위 받는 거고, 예? 비구계, 비구니계. 예? 그런데 소승계는 비구계가 따로 있는데 대승보살계, 여러분들이 윤달이 받는 거, 절에서 수계식에서 받는 게 이것이 전부 본망경 보살계, 십중대계, 10가지 무거운 계. 48경계. 무거운 게 48계는 가벼운 계. 그래서 이걸 받는 거거든. 보살님들이 지금 계 받으면은 10중대계 무거운 계, 가벼운 게 48계에서 전부 드리는 절도 있고, 안 드리는 절도 있는데 이걸 다 드리죠. 보살계본이라고 그래, 이걸. 본망경 보살계본. 대승보살기본, 소승대승 그러잖아요. 저는 소승대승을 잘 구별 안 하고 경전도 초기불전, 근본불전, 원시불전, 대승경전 그럽니다마는 본망경에 이 보살계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게는 전부 다 5계 말고 상기계 말고는 본망경이 나오는 보살계라는 걸 아시면 돼. 10계, 48계, 총 58계를 받는 것이다. 응? 그런데 이런 걸 본망경을 설할 때마다 은사 스님은 이 전수 계율 의범이라는 걸 가지고 가서 계를 설하셨고, 그 다음에 대은율사부터 수하시던 250년 된 가사를 수하셨고, 그런데 가사가 그게 맞는 게 여러 스님들이 계속 수하셔가지고 끈이 떨어지려고 달랑달랑해요. 다 낡아서. 좀 먹어서가 아니라 다 오래 입은 옷처럼, 오래 입은.

선생님의 일곱 스님이 계속 수하셨으니 얼마나 낡았겠어요. 도장도 돌도장인데 많이 나갔어요. 돌은 잘 깨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250년을 계속 보살계 설할 때마다 개첩에 찍었기 때문에 많이 낡아 있어요. 낡아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250년 된 거,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법망경 이 책은 찾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일이 내가 삼보사에 주지를 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와서 좀 한 2년 살아 봐라 해서 와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좀 말씀 이비게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입적하신 큰 율사 스님네들, 지금 살아계신 큰 율사 스님네들한테는 대은 스님 때부터 내려온 징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로 내려온 정통 정맥을 이어온 것이 우리 은사 스님까지 오신 가사, 도장, 원망경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스님들은 이게 없어요. 그러면 정통 정맥은 도원 스님한테 내려온 것이 증표로서 있으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이것이 정통 정맥의 증거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법망경만 이제 찾아내면은,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우리 삼부사에 있나,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계정에 삼막을 썼는데요. 모든 수행은 계를 못 지킬 거 뭐 왜 받고, 계를, 계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피하려고 그러는데, 계라는 거 좀 말씀드릴까요? 계정의 삼학, 삼학이라고 배우라. 계는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보살님들 상비계 봤던, 오계를 봤던, 이 보살계 법망경 48계를 봤던 알고 받으야, 사실 배우락자야. 알아야 돼. 계율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키고 안 지키는 야중 얘기고. 그런데 대순들이 지켜야 할 이유,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불이 뜨거운 걸 몰라. 이 국이 뜨거운지도 몰라. 응? 불이 뜨거운 걸 모르니까 뜨거워 하면은 깜짝 놀래고 도망가지만 그냥 불이 그냥 빨개 보여. 그러면 짚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부처님은 그만큼 계가 있어야 선정이 있고, 선정이 있어야 지혜가 나오고, 깨달은 게는 계정의 사막. 이 계정의 사막을 떠나면 깨달음 없어요. 계가 없고, 계를 하나도 안 지키고, 삼매도 없고, 산란스러웠고, 생각이 전부 똥, 콩밭에 가 있는데 입장이 되겠어요? 지혜가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율을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범부중생들이, 부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조금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 배우고 알아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모르니까 막 푹푹 집어서 대고 막 그런단 말이야. 다치고. 칼이 뭔지 모르고 가지고 놀라 다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거 뜨거워서 안 돼. 아 뜨거워. 아 뜨거울 때 이미 늦었어. 계를 지키려니까 안 지켜. 그냥 막행막식 오고 살아. 막말하고. 그런데 나중에 아 뜨거워 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불교는 신구의 삼업이 행위가 상카라가 업이 돼서 업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율이 소중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삼보사가 계율 도량이다 보니까 그 윤달에 제가 17년 동안 주지하면서 보살계를 두 번 설했어요. 삼보사에서. 근데 제일 처음에 설할 때 윤달에 한 1200명이 수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법문을 하고, 아니 48경계 10중대기를 다 설하고 법문을 하고 불명을 1200명을 다 짓고. 근데 저는 불명을 제도 그냥 뭐 스님이 저주면 다 불명이야. 그런데 저는 맞춤형 불명 제 짓는 식이 있어요. 또 열흘 동안 불명을 1200명 짓는데 저는 나흘 밤을 샜어요. 마지막 해야 하는 날, 수계식 주는 날,

새벽에 머리가 마비되더라고요. 나흘밤을 새우면서 불명을 지니까 24시간 이제 풀 가동하는 거지. 왜냐하면 한 3,400명 예상하고 했는데 가족까지 다 받으니까 그래요. 한 가족이 한분 받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불명 짓다가 마지막 10시에 수개식을 해야 되는데 9시 반까지 불명을 쳐서 부기스님한테 던져주고 올라갈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하니까 한 1,500명, 그러니까 가족 말씀드리신 것은 가족들 함께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학교에 한 3,000명 가까이 제가 불명을 여법하게 맞춤형으로 정성껏 지어서 수개식을 하고 그걸 개첩을 줬다는 거. 예, 이런 큰 스님들이 예, 이렇게 수화하시던 가사와 도장과 개첩과 네? 그런 법망경이 증명법사로 증명하시는 거. 그보다 더 증명하는 게 뭐가 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BTN에서 사실은 이제 다 방송한다고 녹화 와가지고요. 사람이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스님 다닐 수가 없어서 녹화를 못 하겠어요. 그래. 빈틈이 없어가지고. 응? 그 정도로. 이게 제 뭐, 자랑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자랑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삼보사에 이렇게 예? 유일하게 입적하신 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증표. 살아계신 분이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증표가 내려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이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원은 뭐냐면, 이생에서 제가 사실은 해인 승가대학 나와가지고, 일본 유학 갔다 와서 동대 가서 공부 좀 하다가 일본 유학 가서 동대 교수 하려고 내가 원력을 세웠는데, 마지막 일본어도 공부하고 해서 동대 일본에 유학 가려고 제가 한달 동안 가서 사실은 사전 그 작업도 하고 왔어요. 큰 총무스님이 해인사 추천해 주겠다 해가지고. 근데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신상의 문제라는 건 제가 자서전 쓰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본 유학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두 교수는 못했지만 BTN 불교 TV에서 이렇게 신도들 전국 불자 아니면 교포까지 세계의 모든 불자들 향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다는 이러한 미디어 센터가 있다는 것에도 저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여기서 이 나이 먹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말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보살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3,000명 가까이 그냥 법문하는데 3,000명이 왔다는 거 하고, 불명을 지어주고, 보살 개첩을 해주고, 그런 상징적인 게 모든 그런 250년 된 가사와 도장과 개첩과 법망경이 증명해 주는 그러한 도량에서 줬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도 법문에 한마디 했어요. 다음 생에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다. 불명을 다 내가 밤을 새워서까지 이렇게 정성껏 쳐가지고 해서 다음 생에 우리 다시 만나서 더큰 원력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자 했어요. 제가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얘기를 했는데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게요. 금강경에 나오고 초기 불전에는요. 수없이 나와요, 이게. 수없이 나오는데, 이 모든 수행의 단계가, 사사상, 팔배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행의 단계예요. 모든 수임네들은 이 단계로 가야 돼요. 윤회를 하지 않는 게, 응? 본무생사. 본무생사, 상주 영식이라 그냥 설명할게요. 스님들의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건 생사는 본래 없어. 영식은
명식동로

항상 상주에 생사라 본래 없어.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불자인들이 수행하는 것은 윤회하러 온다는 건 고통받으러 오는, 이사바 세우는 건 괴로움, 여러분들이 받으러 왔다고 하면 돼요. 괴로움 받으러 왔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은 연꽃이 진흙탕에서 물들지 않고 피어나듯이 너희들도 진흙탕에서 시비 걸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업장 짓고 그냥 윤회하고 언제 갈지 모르고 그냥 집착마다 죽는다는 게 아니고 더러운 땅에서 사바세계의 괴로운 세계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라는 게 불교 연꽃의 상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다원과 이건 임육과라고 그래요. 성인 윤회에 들어갔다. 제일 처음에 일곱 번을 수다원과만 증득해도 일곱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일곱 번. 다음 세가 윤회를 일곱 번 해야 돼요. 윤회를. 그런데 사당과에 들어가면 한 번만 오면 돼. 윤회를 한 번만 받으면 돼. 그런데 아나한과를 증득하면은 불례과야. 불안과. 돌아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아나한과면 윤회를 끊어진 거요. 아라한과는 이제 완전히 성불자리죠. 무학이라고 하는데 멸진정, 모든 백발변회가 끊어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한과 가면은 이제 윤회가 끊어진 자리인데 제가 오늘 설명하자 한 거 일례과 사다함. 제가 원력 세운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이 나이에 와서 힘들면서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원력과 부처님의 전도서는 내 입각한 부처님 바른 정법을 여설 수행 공양하기 위해서 부처님 저자는 원력이 없으면 저도 내일부터 안 하고 싶어요. 힘들어서 여러 가지가. 나이도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항상 깨어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살님들한테 더 좋은 부처님 말씀을 전할까 하는 이 원력 때문에 머리는 항상 마음은 환희심이 차 있어요. 갈 때까지 제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원력을 세운다는 얘기는 다음 생에 그럼 동대 교수를 제가 일본 유학 갔다 안 와서 뭐 못했다. 그렇지만 이 일도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비태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례과 한 번은 도운다. 저는요 다음 생에는 극락세계 안 가요. 아니 뭐 가지 갈 업도 못 줬어. 사실은 극락세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윤회 한 번 하랍니다. 다음 생 일례과 한 번도 올래요. 사다음과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수행하든 한 번 더 와서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 가서 일타 스님이 일타 스님 말씀도 이제 오늘 드려 못 드리는데 스계에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철학과 교수하면서 미국 사회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게 다음 생의 제 원력입니다. 첫 번째. 그게 안 되면 복이 안 되면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와서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방법. 세 번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가서 제가 많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와서 제가 3,000명 가까이 수혜시한 얘기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삼부사에 오시는 불자님들 저와 인연돼서 차 한잔이라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보살계를 받고 개첩을 받아간 분들 불명을 제가 져준 분들 다음 생에는 2차 인연 공덕으로 내가 다시 한 번, 한 번 더 태어난다 해서 일례과.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는 극락 가든지 윤회 안 해요. 안 하고 싶어요. 이 사바 세계는 진짜 괴로운 세계예요. 고통의 바다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하고 다시 큰 일을 중국대학교 내가 와서, 예를 들어서 큰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교수로 와서 제자로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더 당신이 총장하고 내가 밑에서 부총장을 하던 교수로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원력을 세워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원력을 세우고 이 생에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다음 생에 이렇게

더 복받고 태어나서 큰 스님도 만나고 또 저와 인연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3,000명은 보고 싶어요. 네, 불명을 제적고 계를 받아서, 개체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계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받고 가는 거 안 받고 가는 거. 불명을 가지고 가고 안 가지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개첩은 상당히 커요. 또 은사스님 서천 개첩 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 영가님들 그때 계를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내 관에 넣어드리라. 관에 못 넣어드리면 놓쳤으면 49째 때 모시고 와라. 그래서 지금 그래도 윤달에 두 번 해서 몇 년 지났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꼭 개첩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참, 네? 얼마나 소중한 그런 큰 스님네들이 증명하는 그보다 더 큰 그 저 기도 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런 포교 원력, 전도선을 이 생에 못한 거 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에 더 큰 인연으로 만나서 함께 3,000명이 나보다 더 수행을 잘해서 대통령이 되고 제가 거기서 장관 하나, 예? 문체부 장관만 해도 어디게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인연을 맺고자 한 번은 다음 생에 극락세계 안 가고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을 뵙고 싶다는 거. 그래서 저는 내가 입적하면 49일 내에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일주일 내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내 지은 공덕의 법력에 따라서, 아니었으면 49일 주무식 기간이 끝나면 다시 태어날 것이다. 태어나서 부처님 공부 해가지고 반드시 이생에 못한 부처님의 포교 원력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다음 생에는 윤회하지 않겠다는 게 제 원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just be here and be happy. Just be here and just be happy. 지금 이 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부처님 안에서 실천하고 노력해서 큰 원력으로 편안하게 일생을 마쳐서 다음 생에 다시 꼭 저와 인연 맺은 분들 모두 다 만나 뵙기를 간절히 공개적으로 제 개인 원력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저는 당차게 당당하게 수지신시 광명당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제 말씀에 살아가시는데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삶에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르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우리 민족의 포복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팔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목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연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팔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신라 경덕왕 때였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소년 대성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흑륜사의 점괘 스님이 마을에와 보시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4: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3: 그 말을 들은 대성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5: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지난 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던 작은 밥마저 기꺼이 부처님께 보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신라의 재상 김물량의 집에는
6: 모량리의 대성이 이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3: 라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얼마 뒤 태어난 아이는 손바닥에 대성이라 적힌 금패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의 대성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 믿었고 아이의 이름도 다시 김대성이라 지었습니다. 김물량은 전생의 어머니까지 모셔 함께 봉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김대성은 토함산에서 곰을 잡은 뒤 꿈속에서 원망하는 곰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곰을 위해 절을 세우고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석굴암을 짓던 중 천장의 큰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 하늘의 신들이 다시 이어 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침내 불국사와 석굴암은 완성되었습니다. 두 생에 걸쳐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김대성의 효심은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국사와 석굴암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찾는 사람들은 찬란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과 감사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려.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4: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 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량사 건강왕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오늘도 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선택로스. 삶은 선택으로 가득하다. 올바른 것 하나를 확실히 선택해야 한다. 다른 이들

내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 들으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다.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들의 관점을 마음에 새겨두지 마라. 그처럼 완벽한 사람은 책 속에나 존재한다. 오직 한 목소리만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너를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것은 너와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다. 너의 모습은 너 자신의 것이다. 누군가는 항상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닐 것이다. 거울을 보라. 거울 속 그 사람이 너를 보고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느냐, 그른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앞길이 결정이 되고 되죠. 그런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를 못하죠.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내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따라가기 전에 이 감정이 옳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일어나는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그걸 따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라도 자기 숫자를 세거나 우리 불자님들은 주문 있잖아요. 진언 같은 거를 잠시 애우거나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순간 화를 내야 되는지 짜증을 내야 되는지 고함을 쳐야 되는지 아니면 미소를 지어야 되는지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나의 좋은 모습, 아름다운 훌륭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의 못난 모습, 보여주지 않을 모습을 보고 나서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나는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어. 그러게 되면 친구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직 한 목소리 하잖아요. 너는 이것만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이것은 너와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뭘 보라? 거울을 보라. 거울 속 그 사람이 너를 보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하러 가셨을 때 거울을 보면서 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너는 오늘, 그대는 오늘 이런 모습에 나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루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일어날 수가 있을 때,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도록 노력을 하자, 힘쓰자 하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일러놓고 하루 생활하는 거와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아무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생활할 때 차이점은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이 대화를 해놓으면은 그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잠시라도 아침에 너 어떤 대화를 했었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볼 수 있는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상대에게 나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언제나 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을 갖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내 가슴속 깊이 새길 때
아침에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대화를 하십시오. 오늘 나는 이런 모습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겠다. 이럴 때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훌륭한 불자님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11페이지 보시면은 제2번 알려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하는

없는 사람 하게 되면 진짜로 마음이 없는가 하는 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밑에 보면 무심, 일체 무심한 사람이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마음이 없다는 거, 진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었다 분별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저거는 나무, 이것은 기와, 이것은 목탁, 이건 늘, 이 사람은 상대 이름을 있으면 상대 이름, 이 사람은 이런 이름이고 저 사람 저런 늘 분별하고 차별합니다. 나보다 지위가 낮으면, 아, 나는 저 사람의 상사야.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낮아. 이렇게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분별과 차별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다 상대의 좋은 점,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 아, 우리는 얘는 남자애, 얘는 여자애 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나누기 전에 그 자녀는 우리의 자식이고 자녀입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요. 그리고 큰 애다, 작은 애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해가지고, 아, 얘는 남자애, 얘는 여자애, 얘는 큰 애, 얘는 작은 애 해가지고, 손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큰 애한테는 정성이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애가 애교가 많다면, 작은 애에게 정이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뭘 느낀다? 자녀들은,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큰 애를 좋아해. 작은 애는, 아, 나, 우리 부모님은 형보다면, 오빠보다면 나를 더 좋아해. 이런 차별. 그러다 보니까 큰 애는 또 되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죠. 아끼죠. 그런데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본인들이 볼 때, 자녀들의 눈으로 볼 때, 뭔가 큰애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고, 나한테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도록 누가 만들었다? 내 부모님이 그런 환경. 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부터도 어린 시절 겪었잖아요. 겪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적에는 뭐 해야 된다. 형님 형이 입던 옷은 동생이 입어야 되고 여성의 여자 같으면은 언니가 입던 옷을 동생이 물려받아야 돼.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뭐냐 저 같은 경우는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형은 새 옷이지만 명절이 되면 새 옷이지만 저는 늘 형 입었던 거 입으면서 언제 나는 새 옷을 입어보냐 이런 차별받는 느낌이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심하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인격체는 동등하다는 사실. 인간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의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 다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임을 느끼면 상대도 귀한 존재임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권한이 세지고 이러다 보면은 어른 노릇하고 싶고 또 내가 이런 권한이 권세가 있는데 큰 소리 한번 쳐야지 이러한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를 조금 아래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 진실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뭐 상대를 갖다가는 나이가

우리다 뭐가 어쨌다 저쨌다 해가지고 상대에 일단 좀 아래로 보는 그러한 마음이 없죠. 그런 마음을 버릴 때 진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무심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상대를 갖다 무심하다 해서 상대를 갖다가는 하대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접해 줄때 상대가 나의 따뜻한 마음, 좋은 마음. 아, 나는 지금 상대는 어린 사람이라면 어른이 나를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들과 전에 나 아랫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아, 동등한 인격체로 대접해 주는구나 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죠. 하루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비구들이여, 여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닦지 못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즐거움을 느끼고 고통을 당해서는 괴로움을 느끼며 아름답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은 것을 보고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마음을 갖는다. 나의 가르침대로 닦은 사람들도 역시 대상에 따라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도대체 닦지 않은 사람과 닦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께 질문을 했죠. 제자들은 아무 대답을 못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비구들이여, 보통 사람들은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은 비탄에 빠져 근심하고 원망하며 울부짖고 점점 혼미해지게 이른다. 그것은 마치 화살을 맞고 나서 그 위에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이미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닦은 사람은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만은 그 위에 헛되이 비탄에 빠져 근심하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혼미해지지는 않는다. 그것을 나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모든 분별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나의 잘하는 사람들, 아, 반갑습니다. 근데 평소에 나한테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왜 만나지? 저 사람은 왜 또 이 자리에 왔지? 하고 이렇게 분별심을 느끼잖아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내 반갑지 않은 사람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이야. 또 나를 갖다는 괴롭히지 않느냐. 나의 기분을 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아, 좋은 사람이 오면, 아, 반갑습니다. 해도, 나한테 평소에 좋지 않은 사람도 이 자리에 참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 오늘 이 순간은 상대해야 되는 나쁜 감정은 숨기고, 아, 반갑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왔지? 저 사람하고 또 이런 말, 또 다 대화를 하는 순간이나 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또 보지 하면서 여러 가지 쓸모없는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갖다가는, 에 대한 감정을 갖다가는 더 쌓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그러니까 어떤 만나는 게 아니고 뭐냐, 두 번째 일어나는 생각. 첫 번째 일어나는, 아, 저분이 이 자리에 참석할 이유가 있는 오셨구나 해놓고 나서 뭐에다? 저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이야, 내 기분을 갖다 상하게 하지?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늘 두 번째 감정에 많이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야 될 시간이 즐겁지 못한 시간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만들어낸다? 내 마음 속에 분별심이 즐거워야 될 시간, 또 기쁘게 맞이해야 될 시간을 누군가 때문에 자기 기분을 갖다 스스로가 망치고 있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순간을, 기뻐야 될 순간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하고 모든 탓을 누구한테나 상대에게 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기분을 망쳐놓고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한다? 상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늘 누구를 만나든지 기분 나빠야 될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움직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도인이라 하여 마음이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또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도인이고 보통 사람이고 근본 마음 바탕은 같은 것이고 마음이란 일을 당하고 상대를 만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인은 거기에 빠져 이리저리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하거나 멋대로 흐트러지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이 불 때는 으레 흔들리지만은 바람이 자고 나면 더 이상 흘리지 않는 것과 같고 거울 앞에 물건이 놓이면은 그 상을 나타내지만 물건이 사라지면은 상도 이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인의 마음이 분별 따라 흐트러지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허망한 줄을 아는 까닭입니다. 도인은 허망 위에 다시 허망한 분별을 더하지 않습니다. 일체를 오로지 허망하고 무상한 것으로 알아서 분별을 계속하지 않는 도인의 이 지혜로운 마음을 일심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지혜로 귀결할 뿐 다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심을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선 공부를 하는 이라면 무슨 분별이 나타나더라도 거기 되고 이먹고 이렇게 이와 같은 화두를 들어 화두 일심이 될 것이고 염불하여 바치는 이라면 매사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여 염불일심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은 독경을 하거나 사경을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심이 된다는 것은 상대적인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상대가 없다면 사실 일심이라거나 그 무엇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없으니 이것을 다시 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심은 곧 일심이요, 일심은 곧 무심입니다. 그러나 결국 일심에도 무심하고 무심에도 무심하고 어떤 것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무심할 때 참으로 무심한 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심을 갖다 일으키지 않으면 무심이 되는데 그래서 무심도인의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선사의 길입니까? 선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길은 간단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잡니다. 이것이 나의 길입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죠.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쉬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밥 먹고 잠자는데 어떤 길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묵주선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밥을 먹을 때 먹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잠을 잘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나는 먹을 때 먹기만 하고 잘때 자기만 합니다. 하나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공양을 하잖아요. 우리 공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양할 때도 내 입에서 작용을 하고 음식을 씹고 있지만은 머릿속은 엉뚱한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 들어있는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고 생각이 팔려 있다. 또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눈을 맞춰 가지고 상대의 표정이나 이런 변화를 느끼고 아, 이 말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기분이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의 기분이 어떤가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대화를 갖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에 성의가 없다. 내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질 않는다. 이런 게다 그런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상대와 대화를 할때 특히 비우고 상대 이야기를 갖다는 눈을 초롱초롱 해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대의 기분을, 상대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공양을 할 때도 음식 맛을 모르고 상대와 대화할 때도 상대 이야기를 갖다 귀등으로 듣다 보니까 상대가 원하는 해답을 줄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번은 어떤 이런 사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은 묵주 선생이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수행의 방편 하나를 일러주십시오. 묵주 선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방편을 일러준다 해도 당신은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마음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수행을 한단 말입니까? 불자님은 손으로 염주를 돌리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경전을 읽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경전을 옮겨 적으면서도 생각은 주유천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행위 하나하나가 훌륭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흐름에 나를 묶여보세요. 마치 강물이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생각하지 않듯이 말이에요. 우리 불자님들도 강물과 같이 흐름에 자신을 갖다 맡겨보십시오. 그게 내 어딥니까?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을 할때 실수가 있느냐, 잘못이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뭐할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순간순간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뭐든지 실수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갖다 운전할 때 엉뚱한, 내 머릿속에 엉뚱한 순간 생각을 하다 보다 보니까 어디 잘못이 앞차에 추돌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가속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내 일상생활에서 모든 실수는 어디서 일어난다? 바로 내가 현재 이 순간에 몰입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 강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 때, 어디에 바깥 현상이, 바깥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순간순간 대처해야 될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무심의 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절에 가서 도인을 찾으실 게 아니고, 내가 순간순간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못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그 상황에 맞는 대처를 잘 해나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무심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런 훌륭한 분에게 순간순간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뭘 해야 된다? 공양 올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린 것은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진여 그대로인 몸이 안으로는 목석 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허공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으며 주관과 객관도 없고 일정한 방위와 처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내면을 살펴가지고

가지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 되어야 돼 확신을 하는 사람은 못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인격체가 되어야 되고 어떤 인품을 갖춰야 된다는 모토가 없어요. 주체성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나는 부모로서 아니면 누구 아빠로서 누구 엄마로서 아니면 회사에 가면 나의 어떤 직책에 맞아서 막 어떤 직책이 주어지잖아요.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직책에 맞는 모습을 연출해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연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목석과 같다면 그냥 나무가 뭐 목석과 나무나 돌같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 없는 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역할을 갖다는 착실히 하냐고 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감정이 있을 수 있지 않냐고 그 상황에 맞는 처신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뭡니까?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혹은 어디에도 막히나 걸림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관과 객관이 없다니 주라는 것은 여기서 능이라 해놨죠. 능이라는 것 능이라 해놨습니다. 능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능입니다. 객이라는 것은 손님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아니고 당신이 되는 것이.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이 될 때도 있고 손님이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내 집에 들어가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나 타인의 집에 갈 때는 이웃에 갈 때는 손님이 되고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어디 됩니까? 나보다 상사한테 만나러 갈 때는 손님이 되고 밑에 이제 하급 직원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이 나는 주인이 되고 하급 직원은 손님이 되고 이렇죠. 그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상사도 될 수 있고 손님도 될 수 있고 직원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 역할을 순간순간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역할을 갖다가 잘 해나갈 수 있을 때 뭐냐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야 된다. 자기의 주관이라고 했다면 자기의 신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 신념을 갖다 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념을 이때 그 상황에 맞게 처신할 줄 알아야 된다. 너무나 자기 주관을 내세우다 보면은 애적에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기왕 가는 사람분들. 상소를 올렸을 때 임금님이 바라지 않는 것을 올렸을 때 임금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내 말 안 듣네 해가지고 어떻게 되니 기양 보내고 그랬잖아요. 특히 정약용 같은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 그리고 제주도에 세안도 그리는 같은 분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상사가 될수록 자리가 올라갈수록 내 이야기를 상대가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의 그러니까 그렇게 기왕 갈 정도로 될지는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았겠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유를 들죠, 비유를. 그렇기 때문에, 천일 야화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천일 야화 같은 것도, 그 여성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천일 동안 그 말을 만드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체적으로 살아갈 거와 주체적이지 않아야 될 때를 상황을 판단을 잘해서 상대로 하여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내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내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념을 굽혀가, 굽히면 굽혔다가 시기가 되고 또 내 이야기를 해서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우리 불자님들이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늘 우리 남편이, 우리 사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내 이야기 안 듣는다 하기보다는 그들이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분위기가 됐을 때 대화를 하는 그런 위대한 불자님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 제22회 경기북부음악예술제가 10월 24일 토요일 북한강 물길 위에 피어난 가평의 보석 자라섬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하는 경기북부 불교연합 합창단. 불자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웅장한 합창이 아름다운 거품으로 물들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에

작가왕의 빛나는 목소리 전유진, 맑고 깊은 울림의 소프라노 최미영, 진심을 노래하는 가수 현진우의 특별한 무대, 상월 비보이단 E8 크루의 열정적인 공연과 스님과 함께 신명나게 즐기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댄스단도 함께합니다. 노래로 전하는 자비, 하모니로 하나 되는 우리.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자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가을 자라섬에서 함께하세요.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연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여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북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불교에서 다도는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불교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초 선종을 창시한 달마대사였답니다. 지금도 사찰에서의 차는 수행과 일상의 경계를 잇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한국 사찰의 다도가 정립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0: 백두대간의 전기가 서쪽으로 흘러 땅끝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에 두륜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 여덟 봉우리에 둘러싸인 천년고찰 대응사가 자리했죠. 창건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신라 말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응사는 한국 차문화의 성지로 불립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선승인 초이선사 때문입니다. 초이선사는 대응사의 작은 암자인 일지암에 머물렀습니다. 암자 주변에는 지금도 야생 차밭이 있죠. 대응사가 있는 해남은 500년 전에도 차 산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이선사는 40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했습니다. 당대의 큰 학자들과 차를 마시며 교류하고 차문화를 알렸죠. 때문에 일지암은 지금도 대표적인 차문화 유적지로 꼽힙니다.
1: 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에 들 때, 불교에 선정에 들 때, 삼매에 들어갈 때 어떠한 것을 비로소 맛을 봤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게 도라고 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들이 차와 함께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지 않음의 경계를 아시고 도와 차가 만나서 다도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0: 차 한 잔에 참선 수행에서 얻어지는 삼매의 맛이 담겨 있다. 이것이 초이선사의 다선일미 사상입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에 깨달음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겠죠. 대응사의 배경은 와블 형상의 산세입니다. 자연이 빚은 부처죠. 일주문 뒤편에는 선림 교회 만화 도량, 즉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런 대응사의 창건 시기는 이 3층 석탑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석가모니의 진신 사리를 가져와 모신 탑으로 전해지니 창건 시기와 함께 당시의 석탑 양식이 이 남쪽 땅끝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지 승원에는 천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북미르감도 그중 하나입니다. 북미르감의 마애불은 11세기 고려시대 작품으로 현존하는 거대 마애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대응사는 주요 정각들이 일렬 배치되는 전형을 깨고 금당천을 경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당천의 북쪽 구역, 북원은 대응사에서도 가장 고즈넉한 곳입니다. 북원의 중심은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신 장소죠. 단청은 그림을 잘 그렸던 초이선사 솜씨입니다. 화려한 용두 장식이 전각의 위용을 더합니다. 대웅보전에서는 지금도 매일 예불이 올려집니다. 천년을 이어온 예경의 의식입니다. 도량 남쪽의 중심은 천불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에나 항상 부처님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천계의 불상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천불 앞에는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응사 천불은 경주의 스님들이 옥돌로 직접 조성한 것을 배로 싣고오다가 일본까지 표류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대응사의 특징은 불교 안에 유교와 호국 정신이 융합된 것입니다. 효충사는 정조가 써서 내린 편액이 걸려있는 사당입니다. 유교적 공간이죠. 이곳에서 서산대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을 한 당시 70이 넘은 나이에 승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습니다.
2: 호국신앙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그런 큰 전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의병과 의승병들의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 의승병의 정점에 서산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서산대사를 기려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서 이걸 이겨내는 다음에 우리의 불도를 이루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이런 호국신앙이 형성이 되게 되지요.
0: 선조는 서산대사에게 의복과 발우를 하사했고 서산대사는 묘양산에서 입적하며 이를 대응사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표충사가 대응사에 지어졌죠. 평화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응사의 스님들은 지난 1000년 자연도 지켰습니다. 산감이라 불리는 스님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지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찰이 앞장서서 자연을 품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3: 절을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절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 있는데 자연 환경 그리고 숲과 나무를 주로 관리하고 조경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해왔던 분을 상감이라고.

0: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속에서 세속과 물든지 않는 어떤 순수한 자연과 친화하는 게 스님의 삶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1: 산지 승원이 천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차 한 잔도 계절과 물과 불과 바람이 빚은 자연이고 그래서 산매를 담고 있습니다. 산과 차가 만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대응사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여명천사 여명808 이어캔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수문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2: 고3의 나영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네, 본격적으로 위령의식인 영산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국 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께서 이곳 순국선열 추념탑을 출발해서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적 현장을 돌며 역사를 둘러보는 안행을 봉행하시겠습니다. 역사를 둘러보는 안행은 억울한 옥살이와 모진 고문, 사형 집행으로 목숨을 잃고 서대문 형무소를 떠나지 못하는 여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넋을 위령제 장소로 모셔오는 의식입니다.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때 세상을 떠난 분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모두 함께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 등락 경지에 이르게 하는 영산제가 봉행됐습니다. 이어서 살풀이가 봉행되겠습니다. 살풀이는 한과 슬픔을 추후로 풀어내어서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전통 춤입니다. 임명희 전 선생님께서 살풀이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넉전춤의 순서입니다. 국가무형유산 넉전춤 혜인스님 이수자께서 넉전춤을 봉행해 주시겠습니다.

0: 이어서 개회 선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이신 묘련 스님께서 개회 선언 전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1: 개회 선언.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상제를 위한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개회합니다.

네, 한국불교조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이신 무여련 스님께서 개회 선언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승 3부에 귀의하는 3기의례 의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부 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는 봉원사, 백년사, 용궁사 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과 함께 하겠습니다.

0: 다음으로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현중스님께서 봉헌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봉헌사,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청명한 구름을 타고 순국선열 애국열사님들께서 이 자리에 활기차게 오시는 듯한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행사가 올해로 저의 임기 8년차 중 제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1회 때부터 뜻깊은 마음으로 격려해 주신 운경 종정리아 큰스님께 존경의 삼배를 올립니다. 뜻하지 않는 일에 발벗고 뛰어주시며 이끌어주시던 서대문 사암연합회 회장 동호 큰스님,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현성 큰스님 고맙습니다. 이 나라 땅을 디디고 다니면서 언제나 미안함이 많았던 시간들을 되돌려 오늘 서대문 공원 순국선열 추념탑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헌 행사가 제6회를 맞이하게 되기까지 자리를 빛내주시는 태고종 행정수장 상진 총무원장 큰스님을 비롯하여 종단의 원로대도 큰스님들과 전국에서 동참해 주신 전국비구니의 임원들과 회원스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민족 영산문화재는 비구니 수행자들의 작은 추모의 마음이 영령들의 엉키어진 영혼들을 찾아 위로하며 생전에 못다 이룬 억울한 마음을 잠시라도 위로하려는 법석입니다. 오로지 조국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져갔을 애국 영령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흥이 많았던 국민성을 되살리며 님들의 숨결을 기억하려 합니다. 영령들이시여 깊은 추모의 정성을 올립니다.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소승은 세세생생 비구니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추모 위령제가 이어가기를 바라옵니다. 금일 행사의 자리를 빛내주신 육부대중께 부처님 가피하심이 넘쳐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기 1570년 9월 19일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비구니의 회장 현중합장.
0: 네,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추도사의 순서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께서 추도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2: 여러분,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해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어두웠던 시절 나라와 결의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삶을 던졌었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광제징용희생자 영가전에 엄숙히 모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절망의 나라에서도 조국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은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은 선열들의 뜨거운 숨결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전의 깊은 추모의 말씀을 마음을 올립니다. 우리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호국안민의 서원으로

0: 민족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는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운이 기울었던 시절 자신을 던져 결의의 어둠을 밝혀주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년들의 숭고한 희생은 바로 이 땅을 지켜온 호국불교의 정신과 뜻을 같이 합니다. 오늘 서대문 독립공원 주년탑 특설무대에서 봉행되는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제 또한 지난날의 아픔을 아물게 하고 민족정기를 지켜온 천년 호국불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참으로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형무소 곳곳을 돌며 추모의 뜻을 더욱 새기는 안행과 조국강복, 화신들의 넋을 위로하는 영산제 설행, 그리고 시민이 한 마음으로 어울리는 시민 참여 문화 공연은 추모 열기를 넘어 애국의 정신으로 국민이 통합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노심초사 예를 써주신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과 비구니회 임원 여러분들께 깊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문화재 개최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서대문구청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뜻깊은 행사가 추모의 정신뿐만 아니라 시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국민 통합의 장으로 더욱 빛나 선열의 정신을 기억하고 민족 정신과 애국심을 교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추모 문화제가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 호국영령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영령이 극락왕생하기 시기를 발언하며 이 자리에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1: 네, 삼진 스님께서 소중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조국의 끝에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거룩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산제 보존회 회장이고 봉원사 주지이신 현성 스님께서 추모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순고한 희생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며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한국불교 태호종 종정예하 총무원장 스님과 종단의 용상 대덕 큰 스님들을 모시고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로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준비하신 전국 비구니회 회장 현중 스님과 비구니회 임원 회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조국의 광복의 재단에 생명을 바치신 애국 영령들이 애국심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순국 선열 애국 열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순국 선열 영전 앞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디 이고 등락하시어 발전하는 우리 조국 또 우리 민족을 영원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불기 2570년 9월 19일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현성 합장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현성 스님의 말씀처럼 순국선열과 애급 열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추모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0: 불교사업연합회 회장이고 백년사 주지이신 동허 스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조국을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함께 기원하는 영산문화축제입니다. 오늘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에서 엄마 목에 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치신 애국자님께 영전의 깊은 추모의 말씀을 올리며 지극한 정석으로 명복을 빕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숱한 무명용사들과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오직 조국을 위해 그리고 조국이란 이름 아래 숨져간 수많은 애국영령들이 계속 우리는 항상 깨달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추모문화제를 통한 순국선열과 애국기사 강제징용 희생자 영령들이 부처님의 자비의 감흥 속에서 모든 번뇌를 털어내고 극락왕생하시기를 바란드리며 이 지하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해주신 분인데요. 박운기 서대문구청장님께서 추모사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네, 서대문구청장 박운기입니다. 우리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에서 이렇게 영산문화제를 우리 서대문의 독립공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우리 순국선열과 애국열사들의 혼이 깃든 이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주셔서 진심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대문에는 태고종 우리 백년사 봉원사 아주 큰 사찰이 있고 또 저 역시도 그 두 사찰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고 뭔가 특히 영산제는 봉원사의 문화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함께 어쨌든 추진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께서 보내주신 추모 영상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한평 영광장성지역구 국회의원 이계호입니다. 오늘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제 봉행을 맞이해서 영령들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을 드립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던 순국선열 그리고 애국열사 또 머나먼 타국 땅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또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 뜻깊은 추모장을 만들어주신 한국불교태고종 전국비구니의 회장 현중 큰스님과 또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공원 또 서대문형무소는 우리 한민족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제를 올려서 넋을 기리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나라를 지켜낸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참으로 참된 또 뜻깊은 불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하고 산화하신 무명 선열들 그리고 이국 땅에서 외롭게 눈을 감아야 했던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그 비통한 한이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위로받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영산제의 장엄한 울림이 억울한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열리는 안행의식 그리고 시민참여 음악회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선열의 소중함을 다시 깊이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

0: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네, 넋을 위로하고 마지막 음악으로 회향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서대문구 갑 국회의원께서 추모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불자위원회 정각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대문 갑, 바로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 서대문 독립공원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모진 고초를 겪던 곳입니다. 그 이후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옛 서울구치소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숭고한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한 채 순국하신 무명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치 않은 타국의 땅으로 끌려가 차디찬 넋이 되신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슬픔과 한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한층 두터워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아픈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 보존에도 늘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불자로서 태고종을 가장 좋아하는 불자로서 우리 태고종 발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 이어서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대표회장이신 장향희 목사님께서 추모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3: 오늘 우리는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맞아서 이강산에 자유와 평화를 남기고 가신 순국선열과 애국열사, 그리고 낯선 땅에서 쓰러져간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 잃은 칠흑 같은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자 온몸을 던지셨던 분들, 뜻하지 않게 낯선 이국의 땅으로 끌려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간 무수한 넋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오직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소중함을 기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음의 길은 저마다 다르지만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오랜 희망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그분들께 올릴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정말 추모의 기도이고 다가올 미래를 향한 가장 굳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대표장으로 자격으로 저를 계속 불러주신 줄 압니다. 아무쪼록 큰 이 행사가 정말 더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영광 돌리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으로 태고종연합합창단이 존경하는 운경 종정예하 큰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고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경 종정 예약 큰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국권 해방과 자주 독립을 위해 몸을 버려 헌신 순국하신 애국열사들과 숱한 고문과 핍박으로 목숨을 버리신 애국지사와 강제징용 희생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과 충리 장별들과 위국 영령들,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간 많은 영가들과 이 도량 안팎에서 머무는 주인 없는 모든 영가들이시여, 이곳 서대문 독립공원 순국선열 추모탑 앞에 선열들을 위해 제6회 한민족 민족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과 전국 빈지군의회에서 이 제를 설판하고 영가들을 불러 청령하오니 지심으로 잘 들으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잘 받으소서. 위고 입지치 금견하고 구구한신 복근하신 선열지연 충중배오며 대한민국 만세.

위에 읽는 개송을 우리말로 하면

나라를 위한 원력이 입지한 그 뜻이 오늘까지 이어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 바쳐 국권을 회복하신 선열의 은혜에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어 대한민국 만세토록 번창할 것을 발언합니다.

0: 자유대한민국이 오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일본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일본 기술에 앞서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일본 기술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도 수출도 일본보다 앞서 세계 3대 수출국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1조 불을 수출하는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한다면 현 젊은 세대가 선열들의 구국정신을 이어가고 국가는 호국강민의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은 선녀들의 위국정신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선열들의 뜻을 이어 오늘에 자만하지 말고 유비무환으로 대한민국이 만세에 융창하게 할 것입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모두 중생의 고통을 여의는 극락세계에 환희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저희 추모시를 청해 듣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국 선녀들을 향한 추모의 마음을 듬뿍 담은 추모시를 김동아 국회의원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추모시 숨결 속에 피어 오르리 시 현중스님 낭송 김동아 탄압 속에서 굽히지 않았던 숭고한 10년 속 애국 희생 소중한 인연 대한민국 피 끓었던 젊음을 기억합니다 의병에서 독립운동가 꺼지지 않는 등불로 숨죽이듯 피어올라 염원 속에 국권이 다져졌네 76년 지나 760년 세월이 흘러도 님들의 숨결로 나라는 성장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영령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듯 화창한 오늘 님들의 숨결이 머물던 이곳 하늘은 청명하게 화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앞서 의원님께서 본인을 불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진심을 담은 힘찬 음성으로 추모시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조가의 순서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저희가 음성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연합합창단에서 준비한 곡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년사, 봉원사, 용궁사 연합합창단의 하모니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한국불교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주최, 주관하는 제6회 순국서절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 4부 추모문화공연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회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 제4부 추모문화공연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지막 무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6회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 아름다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주실 분입니다. 불자 가수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호소력이 짙은 목소리의 주인공 박정식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 샘.

0: 부동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공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열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5: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6: 여명청사 여명808 이옥현 판매 기자.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7: 여명808 정말 좋아요.
6: 상쾌한 아침 참 좋은
7: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4: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5: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6: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7: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5: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0: 기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작년에 이어서 오늘 하는데요. 여기가 선불장이라고 써 있어요. 밖에 보면 우리가 대법륜전 이렇게 위에 써 있고 밑에는 선불장 이렇게 써 있어요. 선불장이 부처님을 뽑는 도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다나 천연스님께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어떤 절에 이렇게 묻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과거 시험을 보러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이랬더니 과거 시험장에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는 것보다 부처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거다라고 해서 선불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나 스님이 과거 시험 보도 가는 걸 중지하고 출가해서 선종의 큰 스님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노력하는 곳을 선불장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사경을 하셔서 그렇게 선불장에서 1등 급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원 급제를 했으면.
1: 거기는 여러분 안 됩니까?

0: 마음이 일단 잡생각이 없어지면서 조용히 드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1: 글자를 쓰면서 또 부처님도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서 차분하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경 쓰이기 대회를 했습니다. 인간은 오른손을 주로 쓰기 때문에 좌뇌가 발전하는데 이렇게 X자로 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좌뇌가 발전하는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우뇌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뇌가 좌뇌보다 더 크게 발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양인들에 비해서 우뇌의 발전이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이제 감이 좋은 거고 직감이 어떻고 맨날 그렇게 그리고 물건을 쓸데없이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되게 재밌는 문화 구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우뇌형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체험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보는 게 한국 사람들끼리는 친하면 많이 만져요. 많이 만져요. 아니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많이 만져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갈 때도 서로 손잡고 가고 그런데 좌뇌하고 우뇌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뇌가 발전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스러워하는 데 반해서 동아시아 사람들, 우뇌가 발전한 동아시아 사람들은 체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사찰에서 계속 궁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무언가 집단노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친목도모가 되는 게 동아시아 문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제일 잘 맞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경 같은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명상보다 기도나 이러한 사경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상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빼먹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기복이 심해요. 그런데 기도나 사경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해놓은 분량을 하기 때문에 습관들이기가 좋은 거죠. 계속 규칙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힘을 받는 데까지 쉽게 올라가는 게 사경이나 기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래 사는 세상에서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협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뭔가 대책을 세우기는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문화, 즐겁게 살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금강경 봉창 기도도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차장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꼭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연이 좀 맞는 게 있으면 또 다른 소모임들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오래 사는 세상에 친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소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무지 많아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환자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못 받아서 생기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슬프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출가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20, 30인데 70하고 같이 댕기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 50 정도? 50 밑에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한번 오지 절대 계속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외로웠어요. 아무도 없었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초고령 사회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랑 같이 50에 출발하신 분이 지금은 30년이 되니까 그분이 80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대부분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쌩쌩하면 그 위에 아픔을 잘 몰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80부터 제가 이렇게 뵙는 분들이 지금 이제 50까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드디어 저보다 어린 분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제가 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 제가 20년 동안 가장 젊었다고 우리 절에서 나보다 어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70 초반 때쯤에 이렇게 얼굴을 어느 순간에 보면 진짜 어른 같다, 노인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어요. 아니 제 말을 한번 듣고 주변 분들을 이렇게 한번 맞춰봐. 그래서 공동체로서 그것을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화두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렇게 금강경 봉창기도 같은데 오실 때도 앞뒤에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타면 말이라도 걸면서 내가 스스로를 좀 낮추는 행동들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외로운 늑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기간이 너무 절망적으로 긴 상황이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저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자체가 좀 괜찮은 거고, 더 심각한 사람들은 여러분 바깥 양반들입니다. 꼰대로 혼자서 참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80 지나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 꼭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이렇게 뵀을 때 조금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아직 이렇게 곁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분이 왜 이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 보살펴 드려야 돼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식 전환.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강할 때만 생각하면서 아, 이 양반이 왜 이러노? 이렇게 해가지고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서로 간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공공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양보해 주듯이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부모님에게도 좋고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돌아가신 뒤에 마음에 맺히는 게 없고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여러분 부모님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대는 조금이라도 전화도 더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좀 보살펴 드리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 도생하시는 시절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저는 선지식하고 도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좀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공감대가 있는 친구들이 좀 생기고, 그리고 앞에서 인도에 가는 좀 재미있는 일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일들, 보람의 일들을 인도에 가는 선지식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금강경 봉창기도는 회향이 없어요 라고 말한 처음부터 제가 그 말을 했었어요. 이유는 뭐냐, 오래 사는 시절에는 노력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입시 기도는 회향이 있어. 내 자식이 끝났으면 이제 뭐 더 이상 입시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끝이지 뭐. 그런데 이런 금강경 기도 같은 경우는 마치 오래 사는 시절에 운동해야 되고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돼. 그게

약이든 식품이든 그런 건강 보조제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게 무슨 뭐 만보를 걷던 어디 뭐 헬스 같은 데 가셔서 근육 운동을 하시든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장에 가서 근육 운동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근육이라는 게 한번 헬스장 협찬 받은 거 아니고요. 아니 저도 못해요. 근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는 근육이 빠졌을 때 그것은 복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게 단백질 음료라는 게 뜨고 그 다음에 계란 먹으라는 말들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단백질 음료를 먹어, 뭐 계란을 먹어, 그 다음에 헬스장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해, 만보를 걸어,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회향이 있습니까? 회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꾸준하게 좋은 습관을 들여서 계속 밟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신에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기도, 그 다음에 사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경이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명상이에요. 조계종 같은 경우도 이러한 명상이나 선불교 같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은 제대로 지도받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타협하면서 했다 안 했다 하기가 너무 좋아.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담배를 끊을 거야 아니면 뭐 술을 끊을 거야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이러잖아? 거의 실패합니다. 다짐을 굉장히 잘해도 굉장히 실패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네 몸이 거기까지 안 가. 네몸 상태가 거기까지 갔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누적시킨 게 아니다. 켜켜이 누적된 마치 그 북극과 남극에 쌓여있는 빙하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 얘기는 습관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변 사람한테 다 불고 다니면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 그렇게 못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 받는 것 때문에라도 조금 더 노력하게 돼요. 그런 거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일은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먼저 터트립니다. 입으로 먼저 얘기합니다. 되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현재화 시켜내야죠. 왜냐면 실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저는 실천적인,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뭐, 만보를 걷는 것도 괜찮은 거고. 그런데 헬스장 같은 데 등록해서 사실 트레이너 이렇게 배정받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조금 비싼 데 가면, 안 오면 전화 와요. 그러면 더 하게 돼요. 내가 하루 빠지고 싶어도 자꾸 뭔가가 이렇게 요청이 생기면 그러면 조금 더 움직이게 되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를 옆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 진도하고 안 맞아요. 걔는 그냥 다 처리해버리거든요, 혼자서. 그리고 학교에는 왜 나오느냐? 졸업장이 필요해서 나와요. 아니, 저희 때도 그랬었어. 그리고 걔는 선생님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공부를 잘하니까. 지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걸 뭘 건드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딴거 펴놓고 그냥 하고 있어. 독서실이야. 시끄러운 독서실. 그게 공부 잘하는 애.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도 선생님이 거의 안 건드립니다. 건드린들 뭐 해? 건드린들 뭐 해? 그래, 나 선생님이 날안 건드렸어. 대학에 입시 그거 쓸 때도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는 지가 원하는 데 쓰고, 진짜 공부 못하는 애는 원하는 데 아무나 또 써준다? 왜? 상담이 필요가 없어.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거 모르셨어요?
아, 진짜야. 내 말이 딱 맞아. 정적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이 선생님이 고심을 해가지고 여기 쓰면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짜 잘하는 애는 지가 알아서 하면 되고 지가 다 방향을 결정해와. 못하는 애는 그냥 한번 써보는 건데 뭐. 그래서 진짜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못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도 못 와요. 그것은 근기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려고 하실 때 범천 브라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꽃, 연꽃으로 비유하면 연못에 물 위로다가 이렇게 꽃이 탁 튀어나와서 피는 연꽃이 있대. 그거는 부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합니다. 그리고 땅 밑에서 진흙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애들이 있대. 걔네도 별 필요가 없습니다. 땡긴다고 올라오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리고 중간에 중간층이 제일 넓은 거예요.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믿으면 믿고 받들어 행할 수 있다면 물 위로 올라올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범천권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혼자 해서 좋은 게 있고 같이 해서 좋은 게 있거든요. 술은 같이 먹는 게 좋대. 차는 혼자 마시는 게 좋대. 아니 옛날부터 있던 얘기예요. 차는 혼자 마시는 거고 술은 같이 마시는 거래. 네, 그렇게 하는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명상은 혼자 하는 게 좋고 기도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철야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서 한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도반들이 뜻이 맞는 도반들이 있어서 함께 하기 때문에 덜 힘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도자 선지식 기도를 해주시는 스님이 잘하면 그 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면 힘이 절반 이하로 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참 잘 됐을 때는 오히려 개운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선지식과 도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숙화홍 같은 게 이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라면 집에서 이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와서 그래서 집에서 계속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과제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하루에 한 번 금강경을 읽거나 듣거나 하세요. 뭐 듣는 거는 생각보다 쉽잖아요. 뭐 설거지 하실 때 아니면 뭐 할 때 그냥 틀어놓으면 되니까 핸드폰 딱 틀어놓으면 그냥 요즘 다 알아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습관이 들게 되면 나쁜 에너지가 범접하지 못합니다. 양명한 것을 향했을 때의 좋은 점은 어두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천적으로 몸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사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던데 돌아가신 어른을 위해서 자꾸 어른이 뭐가 이렇게 좀 나타난대. 그래서 금강경을 사경을 하셔서 어른 이름으로 사경을 하셔서 11월 달에 천도 대회 할 때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자양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공덕이 될 수 있는 사경, 좋은 습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절실하게 필요한, 오래 사는 세상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경대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달에는 삼보일배가 있어요. 사리를 이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를 꼽으면 제가 황룡사 사리, 그 다음에 통도사 사리,
통도사살이 보궁이라고 하는 데가 남북 보궁이에요. 그래서 야산제일 통도사 통도사살이 그래서 저희가 몇 달 전에 통도사 금강계단에 삼보일배를 했었고 그리고 고산제일 월정사 높은 산지에서는 중대 정멸보궁의 사리가 이게 다 자장률사 세트입니다.

자장면 주사 세트.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통도사에 가거나 중대 오대산 중대에 올라가셨을 때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 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율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율장의 증일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탑을 허는 것은 부처님을 훼손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함부로 그걸 못 건드려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살아생전에 아무도 못 볼걸? 그리고 통도사가 마지막으로 수리된 건 1704년, 1705년 이때에 수리가 됐고 성능이라고 하시는 스님에 의해서 그게 사리가사 사정양록이라고 하는데 기록으로 남아 있고 이중안의 택리지 같은 데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수는 없고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뭐가 있느냐? 볼 수 있는 거는 자장률사 사리예요. 자장률사가 모셔온 사리. 자장률사가 오대산 북대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모셔온 사리. 그 세트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 곳에 모셔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가 불국사 무설전에 전시되어 있는 황룡사 사리. 예, 거기 가면 참배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금강경 봉창기도 예전에 직접 가기도 했었던 금강산 건봉사야 치사리도 통도사에서 분화된 사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국사에 모셔진 사리는 지금 모셔져 있는 사리는 원래 황룡사에 있던 게 반환되는 과정에서 황룡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찰이기 때문에 교구본사인 불국사로 이관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건봉사 치사리는 건봉사에 모셔져 있는데 그것은 원래는 통도사에 모셨던 자장률사가 모셨던 사리가 그쪽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과정에서 잊혀졌다가 나중에 이제 도굴 사건이 벌어지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그래서 건봉사가 제대로 된 절이었었으면 사실은 못 볼 사리예요. 근데 거기가 한국전쟁 과정에서 절이 불이 나고 그 다음에 도굴꾼들에 의해서 만지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리예요. 그래서 건봉사나 안 그러면 불국사 무설전 가셔서 사리를 친견하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유력한 사리로 꼽으면 익산 미륵사 사리, 미륵사지에 가면 백제 무왕이 모셨다는 사리가 있는데 볼 수 없습니다. 탑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잠깐 예전에 수리할 때 탑을 개보수할 때 그때 외부로 이렇게 보여서 전시를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은 다시 들어가서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국사 석가탑 사리도 굉장히 유력한 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석가탑 사리 어디 가면 친견할 수 있냐면 불국사 무설전에 황룡사 사리 옆에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 사리로서 가장 유력한 사리는 왕실에 모셔져 있었던 부처님의 치사리 전우소장 사리조라고 하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치사리 그리고 고려사에도 그 사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사리가 가장 유력한 사리인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유력한 사리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원사 여기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 문수동자 복장에서 나온 사리 상원사 가면 본존불로 문수보살이 모셔져 있어요. 문수동자상. 그 세조의 등을 밀어줬다라고 하는 그 문수동자상. 그 상을 80년대에 지금 이제 회주스님이 되셨네. 우리 회주스님이 상원사 주지하실 때 열었었어요. 그때 사리가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그 사리고 그 사리가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조선이 들어서면서 불교가 싹쓸이를 당합니다. 그게 숭유억불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때 싹쓸이를 당할 때 많은 유물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효령대군하고 세조한테 들어갑니다. 뇌물로.
뇌물로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요. 모든 문화재는 있는 사람한테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있는 사람한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당신이 세조가 창병이 나서 몸이 안 좋을 때 당신의 원찰로서 재건한 게 그때 상원사가 불러가지고요. 저리 절단이 났어요. 그때 신미 스님, 예전에 그 나란말싸미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왔던 뭐 한글 창제와 관련해서 아주 유력한 어떤 어떻게 보면 팀을 구성했었던 게 신미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던 그 신미 스님이 세조에게 세조랑 신미가 굉장히 친해요. 상당히 잘 나가는 문신 그 김수원의 형이 신미 스님 김수성이에요. 그래서 세조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신이 그 창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원사가 화재로 불이 났다 하는데 거기를 중건해서 원찰로 기도도량으로 그러니까 세조의 병을 치료하는 기도도량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오케이가 된 거고 그때 많은 대신들이 돈을 냈습니다. 그게 상원사 중창권 선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그걸로 논문도 썼습니다. 논문도 다 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A급 사리를 모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불교의 큰 절이나 탑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 사리나 작은 유물들, 불상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세조나 효령대군에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팔아서 얼마나 되겠어. 그렇지만 신심 있는 분들에게 가면 벼슬 한 자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올려주고 당신은 당신절이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당신절이니까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리를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를 모시지 않았겠나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상원사를 중창을 했는데 폐허가 된 불나서 홀라당 다 탄 상원사를 중창을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 A급 사리를 안 넣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깝지 않았겠지. 왜? 나를 위한 건데. 그게 아까우면 이상하지. 그래서 당신이 낙성시계까지도 오시는 거고 그래서 그 사리를 모시고 그 사리를 모시고 삼보일배를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혼하고 그 다음에 삼보일배를 하고 근데 작년에 삼보일배 할 때 그 이혼하는 데 들어가는 거를 되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을 해보셔. 전 나 그 상혁군 같이 이렇게 이혼해 가는 거 그거 진짜 저도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본 바로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제가 맨 앞에 있잖아. 살이 다음에 저잖아. 그런데 거기서 절을 하고 이렇게 가면 언제나 뒤쪽이 밀려요. 뒤쪽이 밀리거든. 어디든 마찬가지잖아 그거.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 선두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조금 늦춰줘야지. 그래서 선두가 제가 여러 번 정지를 했습니다. 뒤에 이게 좀 길이 벌어져서 그래서 여러 번 정지했는데 제가 그때 서서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절을 했어요. 아니 힘든지 몰라.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닿는 데까지만 하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냥 옆으로 빠지시면 돼요. 이 삼보일배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제가 인도 성지순례와 관련해서 논문을 두 편을 또 썼습니다. 아유 내가 안 하는 게 뭐가 있어 진짜. 그래서 인도에 어떻게 이런 성지순례 문화가 생기느냐. 제가 올해도 12월에 인도를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불교사적으로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게 수타니파타 법구경 그 다음에 팔종의 열반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실 때 7개월간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장암 유행경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아니, 다른 데도 다 나와. 다른 데도 다 나와. 그런데

그런데 보면 8종 열반경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암 유행경을 보면 아난이 부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셔서 돌아가셔서 가면 우리 제자들은 누구에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보통은 안거가 끝나고 나면 수행 점검을 받으러 다 부처님을 찾아뵙고 했었는데 이제는 안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말씀이시고 그거랑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신심 있고 성실한 제자들은 4대성지를 순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탄생한 룸비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비니,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한 녹야원, 사르나트의 녹야원, 사슴동산, 그 다음에 돌아가신 쿠시나가르를 순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곳을 순례하면서 신심을 증장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 순례 문화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성지순례, 인도 성지순례 가요 하면 이 네 곳을 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4대 성지라고 하는 데는 꼭 가게 되고 여기에 추가로 네 군데를 더 가요. 그러면 8대 성지가 되고 그게 어디냐면 왕사성 취상조복의 땅, 왕사성 술 취한 코끼리를 조복시켰다. 그 다음에 바이샬리에서 수명 포기,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라고 말했던 바이샬리의 이게 8대 영탑경이라는 데 나옵니다. 제가 그냥 다 지어내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위성의 천불하연탑, 그게 하늘로 올라간 데고, 그 다음에 공녀성 쌍카시아에서 삼계보도 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개가 더 있어요. 그 중에서 쌍카시아는 잘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혼자서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저도 올해는 그 쌍카시아를 안 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성지순례의 시작은 부처님의 그러한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더라. 그렇게 기본 틀이 잡히고, 그러니까 4대 성지가 기본 틀이고 나중에 8대 성지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의 코스를 잡아주시는 분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 뒤쯤에 태어난 아쇼카 대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불교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 들어본 그런 분입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진시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임금이에요. 그런데 진시황하고는 달라요. 진시황은 폭군의 이미지가 있고 아쇼카 왕은 성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시황 같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세종대왕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부처님의 모든 유적지를 참배를 하면서 아쇼카 석주, 기점 석주, 나 여기 왔어요 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다닙니다.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황제가 전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황제가 한 바퀴 돌아버리니까 그게 기준이 돼서 계속 사람들이 그러한 황제가 왔다는 뜻이 뭐냐면요. 일반 순례자들이 온 거랑은 달라요. 일반 순례자들이 오면 길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황제가 순례를 왔다 이러잖아요. 혼자 오는 거 아닙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옵니다. 하나의 작은 나라를 이길 정도의 군대 정도는 다녀야 돼요. 황제가 움직일 거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뭔 뜻이겠어요? 그렇게 한번 돌면 길이 뚫린다. 인프라가 갖춰져. 그 전에는 오솔길이었는데 둘레길 올레길이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뒤부터 이렇게 다니기 좋고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훌륭한 황제가 순례를 했다더라. 부처님도 좋지만 왠지 가보고 싶지 않아? 야, 황제도 그렇게 했대. 이러면

0: 나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리고 인도는 덥기 때문에 유행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는 문화가 있어요. 집에 잘 안 있어. 이유는 뭐냐면 더우니까 주거의 필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성지순례 같은 걸 하는 문화들이 있고 그 과정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절하는 문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삼보일배를 동참을 하셔가지고 좋은 저는 한국 불교인이라면 불교인이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동참을 해서 좋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그리고 다음 달 되면 뭐 그렇게 덥거나 춥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 왔는데 아, 난 너무 좋았어. 진짜 그거는 말로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었어요. 그거는 다른 분들도 느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에게도 이러한 신심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게 작년 삼보일배 비 올 때 삼보일배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행복 만족도가 높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에 그런 가피가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삼보일배를 하고 다리가 거진 안 아팠어요. 너무 좋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절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래서 108배만 해도 한 3일에서 4일 정도 계단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뜨끔뜨끔해요. 뜨끔뜨끔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 제가 제 느낌에는 108배 한 것보다는 또 안 한 정도의 굉장히 적은 데미지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심에 의한 게 아니었겠나. 그래서 제가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것도 있고 명상적인 것도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실천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더 많은 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이윤하면서 삼보일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두루 동참하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0: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부따회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4: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3: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5: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개발공단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2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2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2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신라 경덕왕 17년 발징대사는 쇠락한 건봉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없던 큰 원력을 세웁니다. 바로 만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불을 이어가는 연불만 1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서원에 정신스님과 양순스님을 비롯한 31명의 수행자가 뜻을 모았습니다. 출가자들만의 수행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820명의 제가불자가 함께하며 만일결사를 든든히 뒷받침했습니다. 120명은 수행자들의 의복을 마련하고 1700명은 곡식과 기름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27년 동안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절은 수십 번 바뀌고 건봉사에는 하루도 끊이지 않는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년의 세월 끝에 만일이 원만히 회향되는 날, 연불 수행을 이어온 31명의

스님들은 모두 서방 정토에 왕생하였고 수행을 뒷받침한 제가불자들 또한 훗날 모두 극락왕생의 공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일결사로 전해지며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니라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의 위대한 발언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수행하는 이와 그 수행을 묵묵히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오늘까지 전설로 전해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수행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0: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나상도 지혁진의 크랩 열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녹 씨 신곡 뮤직비디오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번 여름을 겨냥해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어떤 곡으로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대로 한번 레트로 내가 한 그 20대 시절 때 네네. 그때 음악들 그때 음악들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내가 썼던 곡이 이 고고싱이라는 곡이었죠. 굉장히 뮤직비디오도 이제 굉장히 그런 그 레트로하게 그렇게 찍었고요. 그리고 가사 내용들도 좀 레트로하게 그때 시절 그때 한참 유명했던 그 가수분들의 곡들 뭐 예를 들면 뭐 순정 같은 곡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런 댄스 곡들. 음악들.
2: 네, 그런 댄스 음악. 그런 그걸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만든 곡이 요 고고싱이라는 곡이었죠.
0: 중간 중간에 그 영상미가 약간 옛날 그 터보.
2: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예,
1: 다짐 있었어요. 약간 이런 거. 네. 네.
0: 맞습니다. 90년대 중반?
2: 맞아요.
0: 요때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작사, 작곡에도 이게 참여를 하셨습니까?
2: 네, 아까 녹아도 그렇지만 이것도 네. 이제 제가 직접 쓰고 와.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죠. 요거 요런 느낌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의를 하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1: 노래가 너무 취향저격인데 사실 이 노래의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안무나 뭐 노래의 한 부분이나 어떠한 그 포인트?
2: 정확하게 그냥 뭐 그 안무가 야 이걸 보여드리... 이게 좀 어려워요. 만들어 주시긴 했는데, 중간에 그 안무를 알려드리면 되겠다. 우리 이미 그 90년대에 춤을 추셨던 분은 다 아시는 안무. 이런 안무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요게 루틴처럼 있는 안무예요. 요게.
0: 이거 90년대 진짜 그때 코요테. 네. 뭐 요런 진짜 안무.
2: 요때 요렇게 요렇게. 둘, 셋, 넷, 하나.
1: 춤도 금방 하네.
2: 네. 바지. 잠깐만요.
0: 아니, 이게. 지켜야 돼. 저만 보겠습니다.
1: 지켜야 돼.
2: 이게 단추가 아니고, 요게 이렇게 똑딱이로 돼 있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요.
0: 좋은 자료가 나올 뻔 했는데, 아쉽습니다.
2: 네네네.
0: 금방 춤 배우잖아요.
1: 그러니까, 원, 투, 쓰리, 반고, 빨고,
2: 맞아요. 야, 역시 아이돌이 하셨던 분이셔서 단지.
1: 하, 둘, 차고, 넷, 안고, 이,
2: 이런. 맞아요.
0: 하나 차고 안고 아이고, 차.
2: 네. 나 선생님.
0: 난 차. 아까 저 부산도 가고 양양도 가고 제주도 가고 다 왔잖아요.
2: 맞아요.
0: 이게 포인트 약간 그 안무.
2: 네, 이게 그 레트로한 것들을 조금씩 가져왔죠. 이런 동작도 옛날에 많이 했었던 네. 옛날 춤.
0: 예, 맞아요. 맞아.
2: 그런 것들.
1: 아니 은근히 춤 진짜.
0: 은근히가 아니라 너무 잘하세요.
1: 그리고 동작도 되게 많이 아시고.
0: 진짜 잘 쓰세요. 혁진 씨가 이게 딱 그 판별을 잘 하거든요.
2: 아, 그래요?
0: 딱 보면서 춤 레벨이 어느 정도다 이걸 딱 알거든요.
1: 제가 진짜 모니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동료분들을.
2: 네네.
1: 근데 진짜 자주 보는 리스트에 형님 무대가 항상 있습니다.
2: 이야, 영광입니다.
1: 저는 밤한계도 진짜 너무 잘 봤고.
2: 네네네.
1: 진짜 편이에요, 저는.
2: 아유, 영광이네요.
0: 밤한 개.
1: 그 퍼포먼스도 너무 좋았고, 그 셔츠와 그 바지의 핏도 너무 예뻤고, 그 스타일링 자체가 네. 너무 섹시했어요. 남자가
2: 저는 봐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했던 게 처음이다 보니까 못 모르고 했었죠.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0: 자, 우리 BTN 돌교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060-800-7000번 BTN 불교TV 후원을 통해서 전하실 수 있습니다. 크랩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에녹 씨 팬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 혹시 팬분들과 영상통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2: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경우에 네. 이렇게 뭐 이벤트로 했었던 것 같아요.
0: 와.
2: 쉽지 않더라고요.
0: 근데 또 보세요. 이벤트라 하면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2: 네네.
0: 매일매일 오는 게 아니고 매주 오는 게 아니라 네네. 아주 특별한 이벤트인데 자, 그 이벤트 팬분들께 오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2: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떨려요.
0: 네. 라이브이기 때문에.
1: 재밌어요.
0: 그리고 지금까지 오셨던 모든 가수분들 중에서 그 거의 대부분의 가수분들이 이 코너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2: 그래요?
0: 그리고 기억에 가장 남는다고 하셨고. 어떤 팬분들을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자, 첫 번째 만나볼 팬은 이분입니다.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김순아님의 사연입니다. 애녹님께 덕통사고를 당한 지 15년이 넘은 팬입니다. 애녹의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요? 애녹님은 극의 서사를 잘 살리는 배우예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극들에 주로 출연을 하셨음에도 항상 성공적으로 저를 설득해내셨어요. 애녹님 덕질하면서 저는 독학으로 사진 공부도 시작했는데요. 처음 입덕했을 때는 지금처럼 팬이 많지 않았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재능 있는 배우님의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애녹님을 찍어온 지 어느덧 13년이 되어갑니다. 애녹님이 TV에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덕질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은 방청이었어요. 원래 당첨운이 없는 사람인데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투표를 통해

다음 라운드 진출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청에 가야만 했죠. 다행스럽게도 결승전까지 모든 라운드에 방청을 갈 수 있었고 특히 결승 진출이 결정되던 날도 운 좋게 방청석에서 애농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와.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도 아직도 처음인 것이 있다니 너무 좋아. 저도 애농님 덕분에 처음인 것이

0: 감사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입덕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셔서 너무 좋아요. 항상 같은 목소리로 연기하고 노래하는 배우이자 가수가 되어주세요.
1: 와,
2: 영광이네요.
1: 좋습니다. 그럼 사연의 주인공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애정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2: 안녕. 오랜만이다. 아, 왜냐면 너무 잘 아는
0: 잘하시는 분이구나.
2: 너무 오래돼가지고
1: 뮤지컬 하실 때부터 쭉 이렇게 네, 긴 인연을 이어주신 분인데 에녹 씨의 팬이 된 지가 15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품에서 어떤 매력에 푹 빠지셨나요?
3: 제가 한 작품을 꼽기는 좀 애매한데 이제 캐릭터 분석하시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제가 캐릭터 때문에 빠져들었던 작품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뮤지컬 레베카가 한국에서 처음 공연되었을 때 레베카. 그때는 애녹님이 주인공은 아니셨는데 제파베리한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제파베리 따지고 보면 악역이에요. 그런데 하얗고 잘생긴 얼굴로 나와서 너무 깐죽깐죽하게 연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2: 깐죽깐죽.
3: 애녹이란 배우님은 애녹이란 배우님은 굉장히 캐릭터를 재미있게 잘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애녹님 공연을 쭉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1: 이야, 얼굴에 악이라는 건 전혀 없는 사람인데.
2: 아니 근데 한때는 악역만 했어요.
1: 오, 진짜요?
2: 네, 계속 악역. 그 배우가 한번 이미지 메이킹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악역 전문처럼 되기도 했었죠.
0: 궁금한 게 있는데 트로트 하기 전부터 형님을 좋아하신 거잖아요. 뮤지컬과 확 다른 네. 장르인데 그 트로트 경연대회 나갔을 때 어떠셨어요?
3: 아 원래 애녹님 팬들은 원래부터 목소리에 트롯이 좀 있으셔서 트로트를 하시면 정말 잘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장안의 화제가 된 다음에는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떤지 추천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게 되셨다고 하셨을 때는 와 드디어 왔다. 트로트 황태자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재능 있으신 분을 우리끼리만 보긴 아까우니까 방송에 나가서 좀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바람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랑을 받으시고 일본에서까지 사랑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1: 이야, 확실히 그 지금 말씀하시는 데도 교양이 있으세요. 이게 팬분들과 가수의 그 공통점이 생기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 가수의 그 팬이란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확실히 교양이 있고 문학적인 느낌이 있는데 똑같으세요.
0: 약간 평론가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2: 아, 실제로 평론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작품 분석도 정말 잘 해주시는 그런 관객분이시기도 하고요. 저거 너무 오래되긴 했죠.
1: 아까 전에 그 부모님에게 선물이라고 트로트가 말씀하셨는데 아, 이런 팬분들께도 선물이네요, 확실히.
2: 아유, 그러네요.
1: 예. 너무 좋습니다. 혹시 애녹으로 이행시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0: 잘하실 것 같아요.
2: 이거 어려운데.
1: 제가 우는
3: 외쳐주세요.
1: 가수분께서 직접 띄워주실 겁니다. 예.
2: 네.
3: 애녹님은요 노래, 춤, 연기, 인성 다 되는 꽉찬 아티스트예요. 여러분도 애녹님께 녹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모두 애녹에 녹아!
1: 야, 전 짧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도 문학교육을 해주시네요.
2: 아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야.
1: 저희는 이미 녹았습니다. 현장에서.
0: 녹는 중이에요 지금.
1: 네. 이렇게 또 영상통화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애녹 씨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3: 아까 편지에도 적어드린 것처럼 처음인 게 너무 많아서 재미있어요. 약간 울컥하는데 계속 앞으로도 변함없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연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 울먹이시네요. 그러려면 아침마다 컨디션 조절 굉장히 잘해야 되겠네요. 네. 나이 들어도 똑같은 목소리가 되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1: 네. 오늘 연결해 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 저희도 하시는 일 잘 되시라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마워.

0: 아이. 영상 통화하는데 이렇게 반말로 하시는 분 또 처음 봤어요.
1: 아, 그래요?
0: 그만큼 또 이렇게 또 친한.
1: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아니 지금 여기 그 모니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네요. 예.
2: 근데 15년이면 사실
0: 그렇죠.
2: 반말을 쓰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1: 네. 네. 뭔가 아니, 그 정도로 굉장히 친하기도 하고.
0: 맞아요.
1: 근데 굉장히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뭐가 어긋나거나 이럴 때는 또 냉철하게 이렇게 글도 남겨주시고
2: 진짜 찐팬이시다.
1: 그런 분이 네. 아. 사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계셔야
2: 맞아요.
1: 제가 예, 정도를 갈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아.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오랫동안 네. 사랑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게 오래된 팬분들 뵈면 뭐 적금 같아요. 저한테는 모험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0: 아까 초반에 그 덕통사고라고 하셨는데 네. 그 덕통사고가 아주 대형사고였네.
1: 그러게요.
2: 크게.
1: 이야, 예. 오래가네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2: 이어서 좋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엔 제가 사연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17년 어느 날 한 사람의 눈웃음과 목소리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서늘한 표정과는 달리 모든 걸 사르르 녹여버릴 것 같은 눈웃음.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 같은 성량과 마음을 흔드는 목소리. 그렇게 애농님을 좋아하게 된 지 어느덧 9년이 지났습니다. 오, 기본적으로 깁니다. 지방에 살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애농님의 공연을 보러 다녔고 어느 날은 공연을 본 뒤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와 바로 출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시국이 찾아오면서 공연을 보기가 어려워졌고 저 역시 일이 바빠지면서 예전만큼 자주 공연장을 찾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타는 트롯맨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어요. 내가 좋아했던 건 뮤지컬 배우인 애녹인가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연 방청을 가서 응원을 하고 새로운 무대에 선 애녹님을 지켜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뮤지컬이든 트롯이든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애녹님을 좋아하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최근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막내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일과 비슷하지만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득 애녹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뮤지컬 배우임에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모습을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곳에서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제 것으로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9년 동안 제게 새로운 것을 도전할 용기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제자리에서 앞으로도 애녹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2: 자, 그럼, 역시나 말씀을 잘하시네.
0: 그러니까요. 그럼 두 번째 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
0: 일단 또 참여하세요. 네. 야, 또 궁금합니다. 애녹 씨와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1: 잘 지냈어?
4: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그래. 아유. 아, 이렇게 사연 보내줘서 고마워. 편지 너무 고마워.
4: 아, 네, 아니에요.
2: 너무 쑥스러워하신다. 자, 2017년 어느 날 애녹 씨의 팬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죠? 어떤 작품에서 팬이 되신 거예요?
4: 그때 제가 지방에 살면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서울에 놀러 간 김에 이제 뮤지컬 한 편을 보자고 해서 공연을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하셨던 역할이 악역이셨는데
0: 악역 진짜 많이 하셨네요.
4: 네, 눈빛이 되게 매섭고 터널하고 하는데 노래는 또 그 현장을 초치를 정도의 성량으로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또 어떤 노래에서는 그 너무 감미로운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제가 이제 이 배우는 누군가 한번 찾아봤다가 그 역할과는 다르게 또 너무 선한 눈웃음에 빠져서 그렇게 애녹님의 팬이 됐습니다.
0: 좋습니다. 가수 애녹 씨가 노래를 굉장히 많이 발표하고 무대에서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1: 네.
0: 그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4: 저 두

0: 있는데요.
1: 네.
0: 대전역 브루스하고
1: 야.
0: 노가. 네, 그 두
1: 대전
0: 개가.
1: 브루스 말씀하시는 거죠?
2: 아니요,
1: 아,
2: 대전역
1: 대전역 브루스.
2: 브루스가 제가 그 현역가왕 했을 때 그때 이제 결승전 아마 준결승전이었을까? 바로 결승전이긴 했는데 1차전.
1: 네.
2: 그때 이제 그 10분이 나갔었는데 제가 첫 번째 순서였어요. 그리고 그게
1: 부담스럽게.
2: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불후의 명곡처럼
1: 네.
2: 이게 한 분씩 나와가지고 누가 점수가 높아? 그럼 그 사람이 그좀 살아남고
1: 완전
2: 또
1: 서바이벌.
2: 살아남고 서바이벌이었는데
1: 네.
2: 그 처음 나와가지고 다 그때 올킬을 했었던
1: 올킬.
2: 그 곡이었었어요. 저를 이제 그 다음에 완전 마지막 결승전까지 올려줬던 그런 신곡이었죠. 대전역 브루스.
1: 야, 승부사네요. 확실히 칼싸움을 해본 사람이다.
3: 올킬을 하신. 짧게 한 소절 혹시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2: 대전역 광장 입맞춤 그댄 기억하나요? 네, 이런 곡입니다.
3: 지금 약간 뮤지컬 넘버 듣는
1: 약간
2: 네,
1: 그런
2: 약간 그런
1: 느낌인데요.
2: 곡이었어요.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곡이죠.
1: 자, 이렇게 노래를 들었으니까 우리 팬분도
4: 네.
1: 에녹 씨에게 답가 가능하십니까?
4: 이야. 도민님의 답가.
1: 예.
0: 네, 그러면 누가 한 소절
2: 좋습니다.
0: 읽어보겠습니다.
2: 네.
0: 나의 사랑에 녹아,
2: 노가 노가
0: 나의 노래에 녹아,
2: 노가
1: 노가
0: 나의 목소리에 녹아,
2: 노가 노가
0: 나의 정열에 녹아. 어딜 봐도 너야, 영원히 난 너야, 온 세상이 너 하나뿐이야. 난 이미 너에게 빠졌어.
3: 분이지만
2: 네.
3: 평소에 에너지가 굉장히 좋고 되게 선한 분 같아요.
2: 아, 예,
3: 눈빛
2: 맞아요.
3: 자체가 너무 선해 보이신다.
2: 네.
3: 오,
2: 제가 녹네요.
3: 와,
2: 그러니까
4: 녹았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지금.
1: 저희 분명히 한 소절을 부탁했는데 여덟 소절을 불러주셨어요. 이만큼 또 끼가 있으신 분이에요.
4: 노래방 가시면 마이크 안 놓는 분.
1: 네. 노래방 가서 노래 나의 사랑에 노가 계속 부르실 것 같은데.
2: 아, 감사하네요.
1: 확실히 그 가수의 그 팬입니다.
4: 맞습니다.
1: 아, 좋습니다.
3: 고민님, 마지막으로 에녹 씨에게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0: 일단 뮤지컬 배우로서도 그렇고 가수로서도 그렇고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팬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항상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서로의 편으로 항상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 파이팅.
3: 방금 막 밝게 녹아 부르신 분 맞나요? 갑자기 눈물 흘리셔가지고.
2: 제가 그 팬분들을
1: 네.
2: 내 편이라고 부르거든요.
1: 내
2: 그래서
1: 편.
2: 서로의 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 너무너무 고마워. 나도 열심히 편할게.
1: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도 보여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감동입니다.
3: 이게 화면을 통해서 뵙는 거지만 그 마음이 진짜 다 느껴지네요.
2: 아, 너무너무 고맙네요.
1: 일단 좀 눈이 크셔서 부럽네요.
3: 확실한 건 형보다 큽니다.
1: 예, 마지막
3: 형보다 크세요.
1: 마지막 웃음을 드려야 되니까 제눈 4개 합치면 될것 같아요. 예, 그 정도인데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추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통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고마워.
1: 감사합니다.
3: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다 너무 선하시고 너무 진짜 이런 말 진짜 제 입에서 많이 안 나오는 말인데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2: 아유, 감사하네요.
1: 좋습니다.
2: 네, 제가 오늘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요 섹션을 할 수밖에 없네요.
1: 그렇죠.
2: 네.
1: 겐동이죠?
2: 네,
4: 다들
2: 정말
4: 좋아하시더라고요.
2: 감동해요.
1: 네, 정말
2: 힘을
1: 감동입니다.
2: 얻네요, 힘을.
1: 좋습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
2: 네네.
1: 자, 우리 에녹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캐럿 라이브 톡 진행해 봤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2: 네.
1: 감사드립니다.
3: 이번 코너는요, 캐럿 열전의 귀염둥이죠. 쾌둥이가 진행을 도와줄 겁니다.
1: 아, 우리 쾌둥이 오늘은 또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업그레이드 했어야겠죠? 네,
3: 네네.
1: 저번에 굉장히 예, 제 눈살을 찌푸리는 대답만
3: 저는
1: 해가지고.
3: 굉장히 좋았습니다.
1: 네.
3: 아주 냉철하게 잘
1: 아니,
3: 보더라고요.
1: 그거 네 생각이고 제 생각은 좀
3: 그렇습니까?
1: 달라요.
3: 네. 그럼 쾌둥이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둥아!
5: 안녕하세요. 저는 쾌동이라고 해요.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3: 저희도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성능 시험을 해야 돼요. AI이기 때문에.
1: AI.
3: 진짜 AI.
1: 진짜 AI. 네.
3: 쾌동아, 질문할게. 나상도 세 글자로 센스 있는 삼행시 지어줘. 내 말을 초장부터 무시하는
5: 나날이 새로운 매력을 갱신하는 상큼하고 유쾌한 방송의 천재,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나상도.
3: 오, 괜찮은데?
1: 괜찮은데?
3: 괜찮은데? 오늘 합격!
1: 괜찮은데? 오늘 합격! 괜찮은데요? 아니, 이렇게 뭐 주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3: 와, 이거 소프트웨어 비쌉니다. 정신 교육을 시켜야 네. 돼가지고.
1: 누가 이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3: 저희 제작비의 절반이 저걸로 합니다. AI로 요즘에 굉장히 비싸요. 디지털 시대니까.
4: 네. 그래요? 질 수 없는데요?
3: 쾌둥아, 나도 질문할게. 추혁진 세 글자로도 삼행시 부탁해.
5: 추진력 있게 방송을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예능감을 가진 남자, 진짜 매력 넘치는 추혁진.
1: 우와. 좋은데?
2: 오늘 하는데?
1: 오늘 좋은데요?
3: 한 김에 그러면. 그러면 질문 한 번 더 할게, 쾌둥아. 애녹 두 글자로도 이행시 부탁해.
5: 에너지 넘치는 무대 장악력으로 녹는 듯 달콤한 목소리까지.
1: 깔끔하네. 바로바로 나오네, 근데. 네.
3: 네. IQ 검사했을 때 138 나왔거든요.
1: 야, 너무 예,
3: 이번 주는 140 넘긴 것 같습니다.
1: 너무 잘하네.
3: 매주 2, 3 정도 IQ 올리고 있거든요.
1: 거기에 제작비 반이 들어간다고요?
3: 절반 들어간다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3: 그럼 본격적으로 에녹 씨에 대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동아, 질문할게. 가수 에녹은 어떤 사람이야?
5: 겉은 묵직하고 클래식한 뮤지컬 프리마돈나, 속은 치명적인 매력의 트로트 귀공자이십니다. 와.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멜로드라마 같은 분이시죠. 보고만 있어도 눈이 호강하고 귀가 사르르 녹아내리거든요.
1: 걸어다니는 멜로드라마. 와.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3: 저희도 요즘에, 하네. 저희도 요즘에 행사할 때 AI로 멘트 배워서 갑니다.
1: 아, 진짜요? 예. 멜로드라마라는 그런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3: 걸어다니는 멜로드라마. 근데 뭔가 가을에 막 이렇게 길거리 걸으시잖아요.
1: 네.
3: 그럼 뭔가 앞으로 낙엽이 쭉 떨어질 것 같고 가을 바람이 쓱 이렇게 쓸쓸하게
1: 코트 입고
3: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1: 네. 야, 근데 아니 굉장히 답변을 굉장히 바로 잘하네요.
3: 아, 처음 그 저희가 데리고 왔을 때는
1: 네.
3: 아, 무진장 많이 혼났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덤을 지금. 무시를.
3: 예,
1: 아, 그렇게 했었어요?
3: 예, 좀 기계랑 안 맞아요. 예, 좀 안 맞아가지고.
1: 네, 네, 네.
3: 자, 쾌동아, 질문 더 해볼게. 가수 나상도, 추혁진, 애녹 중에 가장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사람은 누구야?
5: 애녹님은 달콤해서 애간장을 녹이시고, 상도 선배님은 진한 감성으로, 혁진 선배님은 재치있는 멘트로 제작진 애간장을 타게 만드시죠. 하지만 역시 원조 심장 용의자는 애녹님이십니다. 무슨 한 번에 스튜디오 온도가 1도 상승하거든요.
3: 야~ 아니, 똑똑하죠?
1: 아니 이게 정말로 이게 정말 AI 맞아요?
3: 진짜 AI고,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애녹 씨라고 하는데 혁진 선배님, 나상도 선배님이라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우리 같은 이게 우리 또 그룹이니까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 선배라고 부르잖아요. 야,
1: 아니 이게 작가님이 적어주신 게 아니라고 이게?
3: 진짜.
4: 진짜 리얼해요.
3: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할 때도 약간 띄우잖아요.
1: 야,
4: 오늘 표현력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1: 그러니까요.
3: 네. 오늘 좋아.
1: 좋아.
3: 쾌둥아, 질문 이어갈게. 애녹 씨 목소리가 정말 좋잖아. 팬들을 위한 모닝콜을 녹음한다면 어떤 멘트가 좋을까?
5: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멘트를 하시면 다들 꿈에서 안 깨어나려고 하실 것 같아서 살짝 현실적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잤어요? 오늘도 내가 그대 옆에 있을 테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요. 고고씽!
3: 대박이다!
1: 와!
3: 고고씽까지?
1: 아니 고고씽을 어떻게 알아?
4: 어떻게 알았지?
1: 이야...
3: 업그레이드 확실히 했네.
1: 어?
3: 네.
1: 이거 너무 뛰어난 AI인데요?
3: 반도체 저희가 다 끼운다니까요.
1: 반도체를?
3: 주가는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와우.
4: 이 멘트로 한번 모니콜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잘 잤어요? 오늘도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요. 고고씽!
3: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난 계속 잔다. 이거 계속 잔다, 그냥.
1: 근데 멘트도 너무 잘해주네.
4: 좋다.
1: 네.
4: 좋다.
3: 나 같으면. 야! 일어나! 마! 이랬을 것 같은데. 야, 고막이 녹네, 아침부터.
1: 야.
3: 자, 그러면 또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 캐동아 이어서 질문할.

0: 만약에 에녹 씨가 노래 말고 다른 분야에 도전한다면 무엇에 도전하면 좋을까? 에녹 씨를 위한 콘텐츠 하나만 추천해줘.
1: ASMR 달콤 먹방 콘텐츠를 추천드립니다. 에녹님의 나긋나긋하고 스윗한 목소리로 맛집을 소개하는 에녹의 꿀밤 디저트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 목소리만 들어도 배부르고 잠도 잘 오실 것 같습니다.
2: 오, ASMR.
3: 오, 이건 좀 생각 ASMR? 오.
2: 그러니까 형님의 이 톤을 잘 살려서 하는 거지, ASMR을.
0: 요즘에 그 먹방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많이 먹고 이런 게 있잖아요.
3: 네.
0: 그게 아니라 우리 형님은 뭔가 엘레강스하게 드시는 거지.
2: 그러니까
0: 이게 조그만 스푼으로, 맞아. 스푼으로 그냥 초코케이크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탁 먹고.
2: 그렇게?
0: 달콤하네.
2: 우린 약간 손으로 집어먹을 것 같은데.
3: 우리는 형님은 뭔가
0: 스푼. 야, 이거 우리는 둘이서 하면. 야, 이거 내 거야, 씨. 내 거야.
2: 우리 손으로 먹어야 돼.
0: ASMR이 아니라 개싸움입니다, 그냥.
3: 아, 저희는. 아니, 이게 될까요? 네, 하여튼.
2: 될 것 같아요. 혹시 하여튼. 평소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3: 저는 그냥 정말 한식파예요.
2: 한식파.
3: 근데 음식을 거의 안 가려요. 저는 오. 향신료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왜 다른 나라에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치면 네. 저는 한국 음식이 그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여기 새로운 음식을 먹고 와. 새로운 향신료를 먹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2: 와.
3: 그리고 이걸 기본적으로는 한식파인데 뭐 가리는 게 없어요. 저는 뭐 그 왜 홍어도 네. 스킨홍어
2: 와. 네.
3: 처음 먹을 때부터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2: 어, 진짜요?
3: 네, 그런 게 없어요.
2: 고수도 센데, 그게.
3: 너무 좋아했고 그런 향들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2: 어. 그럼 못 먹는 음식이 아예 없으세요?
3: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2: 우와.
3: 음식을 다 잘 먹고
0: 있어요. 취두부 이런 것도 드세요?
3: 네?
0: 취두부.
3: 취두부. 아니 먹긴 먹었는데
2: 예.
3: 먹어보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뭔가 계속 땡기는 음식은 아니더라고요.
2: 아, 그래도 드실 정도면.
3: 네, 그냥 먹을 정도는 됩니다.
4: 쾌둥아 마지막 질문이야. 에녹 씨와 어울리는 광고 추천해줘. 어떤 제품의 광고 모델이 되면 좋을까?
1: 보습력 끝판왕 수분크림 광고를 추천드립니다. 광고 멘트는 이렇게 가는 거죠. 제 눈웃음보다 더 촉촉하게 녹아듭니다. 광고주님들 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2: 이야.
0: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광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네. 이 멘트를 한번.
3: 아 이걸 제가.
0: 예.
2: 야.
0: 예, 우리 화장품 아. 회사 우리 매니저님들
3: 네.
0: 지금 에녹 씨가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3: 제 눈웃음보다 더 촉촉하게 녹아듭니다. 에녹 수분크림.
2: 어떻게
0: 아니가 이 그 약간 그 크림이 수분크림이 내 피부에 녹아
2: 아,
0: 스며들어가는 거잖아요.
3: 아 근데 저는 진짜 그 지금 손발이 없어질 것 같아요.
0: 네. 아직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3: 있어요.
0: 예, 아직
3: 있어요.
0: 아직 잘 있습니다.
3: 피부에 녹아 좋다.
2: 그러니까
3: 피부에 아니, 녹아.
0: 만약에 우리 DJ 두 사람이 네. 아, 어울리는 그 광고 어떤 제품을 약간 생각해 낸다면 저는 네. 먼저
2: 저는 네. 바로 수트.
3: 수트.
2: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3: 수트 광고.
0: 신사복.
2: 네. 네. 아, 약간 신사복. 그냥 뭔가 젠틀하게 그냥 이렇게 주머니 약간 손 놓고 그냥 이렇게 서 있기만 하셔도
3: 네.
2: 그 태가 너무 남다르시니까 톡이 있나 봐.
0: 오, 전 진짜로.
2: 와.
3: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너무. 아니, 두 분 다 너무 근데 훌륭하시잖아요.
0: 안경도 어울릴 것 같아요.
2: 그리고 그
0: 안경. 명품 있잖아, 명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히들 아는 명품.
3: 네.
0: 그런 그 명품의 엠버서더.
2: 엠버서더.
0: 네. 그런 것도 잘 어울릴
3: 아이고,
0: 것 같아요.
3: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예, 네, 훗날 꼭 하시길 기억하시면서.
3: 아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네요.
0: 아이고, 네. 좋습니다.
4: 오늘도 고마워, 쾌둥아. 다음번에는 그만 업그레이드 돼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 다시 만나. 안녕!
0: 좋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4: 네.
0: 우리 에녹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지컬에서 트로트로 도전과 변신을 거듭해온 에녹 씨. 앞으로 또 도전해보고 싶은 것 어떤 게 있을까요?
3: 도전해보고 싶은 거?
0: 네.
3: 뭐 특별하게 생각을 해봤던 적은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트로트 하고 있으니까
0: 네.
3: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녹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왜 질은 양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무대, 그다음에 좋은 곡들을 좀 써내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관객 여러분들께 좀 기쁨을 좀 더 드리면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2: 그리고 또 가수 에녹 앞에 또 어떤 타이틀이 붙기를 원하세요?
3: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소개할 때 앞에 타이틀을 특별하게 이렇게 붙여서 소개를 잘 안 하거든요. 뭐 에녹 앞에 뭐가 붙겠어? 라는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녹 하면 그냥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하죠. 그것을 생각하면 괜히 웃게 되고 좀 기분이 좋아지고 괜찮은 사람 같아. 뭐 이렇게만 생각이 돼도 저는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뭐 무대 앞이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중에 지나면 아, 참 그 사람 참 자연스러웠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0: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0년 뒤에 에녹 씨의 모습도 굉장히 궁금한데 30년 뒤에 에녹 씨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뒤에 사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0: 이렇게 멋진 현재의 모습.
3: 네.
0: 멋있다.
3: 저런 모습이군요, 제가.
0: 이렇게 또.
3: 이야.
0: 쾌둥이가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3: 아, 그래요?
0: 예.
2: 너무 스타일리시한 미래다.
3: 네.
0: 와, 멋있다.
2: 어떠세요?
3: 아,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0: 그 멋진.
2: 너무 멋있는데?
0: 중후한 멋이 느껴집니다.
3: 네.
0: 이거 손은 또 하나도 안 늙었어. 수분크림을 많이 바르셨네요. 광고 기다리겠습니다, 수분크림.
3: 예. 아, 저런 모습이군요.
2: 네. 미래의 모습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 이거 어디 반말을 해야 되는지 존댓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0: 어차피 본인이니까 반말 해도 됩니다.
3: 그래, 에노가 지금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30년 동안 잘 살아온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너의 모습처럼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할게. 너는 지금도 멋있다, 야. 최고!
0: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2: 야,
0: 자, 나상도!
2: 지혁진의
0: 쾌남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쾌남열전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3: 아니,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방송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어디 MT연구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너무 잘 두 분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0: 아닙니다.
3: 제가 방송하면서 많은 힘을 오히려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서부터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제가 좀 지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힘을 많이 얻네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오늘 끝곡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3: 에녹의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좋습니다.
2: 네. 그럼 에녹 씨 다시 만날 때까지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에녹 씨 노래 들으면서 화기에 즐거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에녹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쾌남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아연 인사드립니다.
1: 아유,
2: 말괄량이.
0: 네, 말괄량.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 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1: 네?
0: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도 조금
3: 모르질 있었고. 않죠, 저희도.
0: 네.
4: 배아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0: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1: 우와.
3: 안 쓰는데 저런 거.
1: 우와. 깜짝이야. 아니, 알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0: 히로.

0: 안녕하세요. 쾌남 열정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 상디 나상도.
1: 여러분의 열정 부스터 추디 취혁진입니다.
0: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060-800-7000번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1: 쾌청이 여러분, BTN 불교 TV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우리 스님들 경일 뜻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애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0: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수문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2: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1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여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북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0: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0: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니니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7: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8: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856-9599.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9.
4: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3: 다도체험, 사찰음식문화체험을 비롯해
2: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4: 넣어야 된다니까.
5: 아,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7: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품은 노보이차 108점이 덤어사 성보박물관에 모였습니다. 호급차부터 임급차, 7자 병차까지 시대별 보이차를 통해 차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총지종이 총기 55년을 맞아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화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법회에서 밀교 전통의 수명관정 숙여식도 함께 거행됐습니다. 동국대학교 인도철학 총동문회 추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인도철학과 출신이거나 인도철학의 조예가 깊은 스님들도 참석해 학문 전승과 인도철학 중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이 제55차 총동문회

0: 공문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천월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진명 스님과 정관 스님, 법회 스님과 원형 스님이 자랑스러운 운문 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길상사가 22개국 40여 주한 외교 대사들을 초청해 사찰 음식과 다도, 음악으로 불교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2배 많은 대사가 길상사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품은 노보이차 108점이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모였습니다. 호급차부터 인급차, 7자 병차까지 시대별 보이차를 통해 차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빛바랜 포장지와 오래된 글씨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거치며 숙성된 노보이차가 한자리에 펼쳐졌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어제 2층 기획전시관에서 특별전 108 노보이차 대전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행자 조희광 선생이 오랜 시간 수집하고 준비한 노보이차 108점이 공개됐습니다. 민간에서 생산된 가장 이른 시기의 호급차부터 국영화 초기의 인급차, 이후 규격화된 7자병차까지 시대별 보이차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차의 형태와 포장, 제작 방식의 변화를 통해 보이차의 역사와 차 문화의 흐름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방장 정효 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은 오랜 세월을 거쳐 깊어지는 차의 모습에 수행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2: 차 잎이 차가 되고 차가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 깊은 향과 맛을 이루기까지에는 기다림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3: 오랜 세월을 견디며 깊은 향과 맛을 품어낸 108가지 노보이차는 끊임없는 정진으로 마음을 비워내는 수행자의 삶과 참으로 닮아있습니다.
1: 특히 이날 개막식에는 말레이시아 다성 등시의 선생과 백수청 세계차문화교류협회 명예회장 등 국내외 차문화계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등시의 선생은 100년을 넘긴 노차를 언급하며 오랜 세월을 간직하는 보이차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4: 自上100차 那么它的历史
1: 중화차업협회 신백봉 이사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차 문화 교류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했습니다.
5: 也期待未来双方能有更多的交流与合作，让今天结下的善缘。 如同一杯普洱茶，经过时间的沉淀，越来越醇厚。
1: 전시장에는 후원 박태만 서예가의 선시와 차시를 표현한 서예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108점의 노보이차에 쌓인 세월과 차 문화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108 노보이차 대전.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해온 총지종이 총기 55년을 맞아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법회에선 밀교 전통의 엄숙한 수명관정 수계식도 함께 거행돼 부처님의 법제자로 구경성보를 서원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전국 각지에서 모인 스승과 교도들의 지극한 염성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총지종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충북 단양 소노벨에서 종령 지성 대종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녹경 정사 등 종단 주요 스승과 500여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총기 55년 총지 대화합법회 및 수명간정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종령 지성 대종사는 간세음보살의 자비와 문수보살의 지혜, 보현보살 행원의 힘으로 보살의 길로 걸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7: 보현보살의 행운 힘을 가지시고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살의 길로 살아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6: 이어 정계아사리 통리원장 녹경 정사는 수계 심덕과 삼지정계를 교설하고 사중근계와 십성계, 신무진계를 내리며 수계 제자들에게 불태전의 용맹정진을 당부했습니다.
8: 이제 불자들은 계를 받은 후 미래 제가 다 하도록
5: 퇴전하지 말고

0: 지극한 서원으로 수행할지니라.
1: 부처님의 법을 받아 중생을 제도하라는 불법 전수와 보살행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불자들은 밀교 교법의 실천과 생활 속 불교 구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 불타의 자비와 보살 정신을 본받아 고통에 빠진 중생을 5세대 이상 반드시 보리를 성취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 대화법회로 화학과 단결을 다진 총지종 교도들은 수명관정 수계를 통해 불제자로서의 신신과 원력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1996년 대학 구조조정 이후 사라진 동국대 인도철학과 한국 인도철학의 학문적 위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도철학의 교육 기반을 되살리고 후속 세대를 육성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4: 1990년대 동국대 불교대학은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세계학과 체제였습니다. 1996년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가 전공체제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후 불교학부 체제로 통폐합돼 이제는 대학원 과정만 남은 인도철학과. 2016 동국대학교 인도철학 총동문회 추계 심포지엄이 한국의 인도철학과 인도학, 그 현재와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인도철학과 출신이거나 인도철학에 조예가 깊은 스님들도 참석해 학문 전승과 인도철학의 중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5: 우리 동대의 인도학이나 인도철학과가 꼭 생기기를 바라고 그래야만이 우리 불교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을 해봅니다.
6: AI를 사랑하는 우리 시대에 학생들이나 우리 스님들이 논리적으로 인도 철학이 꼭 원만 성취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기원드립니다.
4: 특히 인도 철학과 일기인 자광 대종사는 인도 철학 발전을 위한 후원금 지원을 약속해 대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5: 인도 철학을 무시하면 불교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도 철학은 위대한 불교를 탄생시킨 바탕이 됐다는 자부심을 한번 가지시고.
4: 사기 출신인 은혜사 조실 법타 대종사는 인도 철학과가 통폐합된 과거를 개탄하며 학과 개설 필요성에 사자후를 냈습니다.
7: 그러니까 경영 차원에서 운영 차원에서 수지타산을 했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째 하필이면 인도 철학과야. 불교의 뿌리 아닙니까?
4: 심재관 상지대 교수는 고전 인도학이 불교 연구의 토대라며 과거 동국대 인도 철학과가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원전 강독과 세부 과목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던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1996년 학부 통폐합 이후 기존의 교육 기반이 위축되고 학과 중심 전통이 소진된 점을 뼈아프게 지적했습니다. 심 교수는 국내 고전 인도학 재건을 위한 3대 전제로 원전 강독 훈련, 학부, 대학원 연계 교육 체계 재구축, 고고학 사료 연구 병행을 제시했습니다. 강성용 서울대 남아시아 센터장은 인도학과 인도철학 역시 사회를 향해 학적 가치와 유용성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부 통폐합 이후 어언 30년, 인도 철학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마중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8: 앞으로 인도학 연구에 투자하고 인도 불교 철학 접해를 넓혀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화가 된다는 강한 의지로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4: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고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제55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10: 운문사 승가대학 동문스님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일 운문사 청풍로에서 열린 제55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에는 선후배 스님 등 3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11: 운문사를 이렇게 면면이 이어가고 빛이 나게 하는 것은 우리 운문사 선후배 스님들의 힘입니다.

0: 라는 생각을.
1: 특히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운문인의 위상을 높인 자랑스러운 운문인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자인 진명스님과 종로 노인복지관장을 역임한 정관스님, 서울 진관사 주지 법회스님과 서울 총룡암 주지 원영스님이 수상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동문회의 주요 활동을 보고하고 회칙 개정을 통해 소임 인수인계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지난 6월에

0: 지난 9월에는 네팔 구호를 위해 3천만 원의 성금을 총무원에 전달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동문 장학금 전달식도 마련돼 학부와 석사 박사과정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스님 11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1: 건강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정말 수행자가 될 수 없어요. 행복한 수행자인데 우리는 신라했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0: 제56차 동문회를 이끌 차기 회장에는 천월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29회 회장 무영 스님에서 30회 회장 천월 스님으로 동문회가 전달되면서 제56차 총동문회 소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스님들 덕분에 별 탈 없이
2: 수처작주하는 마음의 자세로 제56차 총동문회를 이끌고 나가도록.
0: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선후배 간 화합을 더 많이 가지고 모교 발전과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55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수행과 교화의 현장에서 정진하고 있는 운문인들이 한마음으로 인연을 이어가며 모교와 불교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3: 40여 대사관과 관저가 모여 작은 지구촌으로 불리는 서울 성북구. 무소유 법정 스님의 법향이 서린 성북구 길상사가 22개국 40여 주한 외교대사들을 초청해 사찰 음식과 다도, 음악으로 불교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2배 많은 대사가 길상사를 찾았는데요. 도심 포교도량을 넘어 민간 외교회장으로 자리매김한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얇게 썬 가지 위에 콩고기와 새싹잎을 올리고 돌돌 말아줍니다. 겨자 소스에 찍어 한 입 먹자 알싸함과 상큼함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웁니다. 사찰 음식 명장 대한 스님 지도 아래 주한 외교 대사들이 직접 만든 가지 새싹 말이입니다. 서울 성북구 길상사가 지난달 30일 독일과 일본, 콩고와 스위스 등 22개국 40여 외교 대사를 가을 기운이 완연한 사찰로 초청했습니다. 지난해 12개국 20여 대사가 찾은 데 이어 두 배가 늘어난 인원이 길상사를 찾은 겁니다.
5: You can taste the nice ingredients and it's something very different. It's just a contrast of a taste, so it's lovely.
6: I was so impressed with all those ingredients. Very appreciated. Thank you very much. This is a great opportunity.
4: 32개 사찰에서 각기 고유의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음식들을 관람하고 또 시식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불국사의 물국수와 흥국사의 돌산 갓김치, 범어사의 우엉전 등 각양각색의 사찰 음식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대사들을 위한 저녁상에는 배보쌈 물김치, 서귀버섯강정, 녹두전과 능이국 등 자연의 재료를 바탕으로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7: It had been passed down from our ancestors. I hope you enjoy the exhibition.
4: 여섯 명의 길상사 통역 봉사단은 전 일정을 함께하며 스님과 외교대사 간 가교로 활약했습니다.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한국 불교의 의미와 뜻을 전하기 위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8: 오늘 같은 통역 봉사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성북구 이제 이웃분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참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4: 주지 취임 이후 올해로 3년째 산사를 적극 개방해 포교도량을 넘어 민간 외교 중심지로 길상사를 한 단계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주지 덕조 스님. 스님은 이 작은 만남이 단순히 문화 교류를 넘어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소중한 인연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9: 지금은 성북동이라는 한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입니다. 가까이서는 인연이 마음까지 가까워진다면 더욱더 깊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0: 우리 대한민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 이날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대종사와 성북구 사업연합회장 원경스님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사찰 음식 체험에 이어 열린 앞마당 음악회는 한국 불교의 포용성과 산사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길상사는 도심 포교도량을 넘어 민간 외교 중심지라는 새로운 기치 아래 한국 불교의 맛과 멋을 세계인에게 알렸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평생 수행과 교화에 헌신하며 한국 불교에 큰 자취를 남긴 성림당 월산대선사의 사상이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조명됐습니다. 특히 깨달음에만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화합을 실천했던 월산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갈등하는 현대사회에 올림

0: 스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견 스님의 논문을 통해 박성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 토함산 불국사에 주석하며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었던 성림 월산 대선사. 만공 스님에게 임옷고 화두를 받아 정진하고 성철 스님과 봉암사 결사에 동참했던 선승이자 두 차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며 종단 기틀을 다진 지도자입니다. 월산 스님의 사상을 집대성한 첫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습니다. 월산 스님의 손상좌이자 성림 선문화 연구소 소장인 성견 스님이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월산 선사의 중도 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성견 스님은 시자 스님들이 녹음한 법문, 비문과 같은 방대한 자료를 모으는 등 6년 전 월산 스님의 숨은 가르침 복원에 착수했습니다.
2: 전국의 큰 스님께서 정진하셨던 그 도량들을 다 찾아갔거든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중도를 가지고 써야겠다.
1: 성견 스님은 특히 월산 스님의 중도의 가르침에 주목했는데 그 핵심을 투출건곤회, 불사일법, 위지중도라는 법어에서 찾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뚫고 벗어나되 어느 한 법도 버리지 않는 것이 중도라는 의미인데 분별을 떨쳐버리는 초월적 깨달음에 멈추는 게 아닌 다시 현실로 돌아와 중생을 보듬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월산 스님의 사상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불국사 종무소 현판엔 중화당이 새겨져 있는데 불성의 본체인 중과 그걸 세상에 펼치는 보살행인 화를 둘로 보지 않는 월산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2: 중자는 불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고 화는 육바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불성을 체득하려고 하는 정진과 이제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보살행이 다르지 않다.
1: 이념과 세대 갈등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 월산 스님의 중도 사상은 강력한 처방전이 될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견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되 그 차이에 매몰되지 않고 관계 속에서 화합을 찾는 지혜를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2: 우리가 정진하는 것은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그게 화합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세계 평화의 길이고, 화합의 길이고, 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 갈등이 심하고, 대립이 심하는 이런 사회에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월산 스님의 중도 사상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전망입니다. 성견 스님은 이번 연구에 머물지 않고 외국 학술지 논문을 준비하는 한편 내년 월산 스님 30주기 달회제를 맞아 박사 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펴낼 계획입니다. 월산 스님이 강조한 세계 공일과 세상의 유정과 무정의 모든 존재가 모두 하나라는 가르침은 개인의 수행을 넘어 사회, 나아가 세계 평화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태고종 제51기 합동득도 수계 살림 입재식이 지난 1일 태고 총림 서남사 중앙 금강계단에서 봉행됐습니다. 입재식은 정수원장을 맡은 서남사 주지 승범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 포교원장 능해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과 출가 사찰에서 동참한 은사와 신도들의 격려 속에 진행됐습니다. 승범 스님은 출가는 큰 복이면서 누구나 할수 없는 어려운 선택이라며 새롭게 출가 수행자로 태어난 만큼 나를 비우고 수계 살림에서 보고 배우고 익힌 것을 온전히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51기 수계 살림은 남행자 26명, 여행자 11명이 입교해 오는 30일까지 한달 동안 기초 습의와 의식, 부처님 일대기, 태고종 지종풍 등을 익혀 삼위 삼인이계를 수지하게 됩니다. 10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의 2016 영캠프 청년 전법 소식, 그리고 전통과 과학, 디지털 기술을 아우르며 확장되고 있는 불교학 박사학위 연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권학위원회의 청년 전법 활동이 1만 명 수계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9월 17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2016 영캠프에는 1만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3기 1계와 5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영캠프는 동국대 불교학생연합 학생기획위원단이 직접 기획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수계 대법회에 참여한 진우 스님은 1만 명의 청년 불자가 한날 한 시에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들이 한국 불교의 미래라고 격려했습니다. 수계를 마친 청년들은 발언문을 봉독하며 계율을 삶의 지표로 삼고 불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영캠프는 엄숙한 수계법회뿐만 아니라 문화 공연과 워터캐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불교를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마련됐는데요. 동국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스스로 불교와 인연을 맺고 신행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접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 불교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가 총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국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방문화대학원대 6명, 공주대 4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교학이 1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보응용 각 7편, 사상의례 각 5편, 수행 4편, 불교상담 3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불교학 연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학, 관광, 교육, 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와 불교를 결합한 연구도 활발했는데요. 교학 분야의 초기 불교 문헌에 대한 기존 해석을 새롭게 검토한 연구와 성보 분야의 불교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를 생각합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률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공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열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0: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공간에 저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소중한 분을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며 우리 교수님 밑에서 율장 그리고 계율 구사론을 함께 공부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도해 주셨던 분 그리고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셨던 오늘 사사키 시즈카 교수님께서 한국에 강연이 있어서 오셨고 마침 우리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율장 연구의 세계적 석학이신 사사키 시즈카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센세이, 아이사스 오네가이타시마스.
1: 하이, 사사키 데고자이마스. 京都の花園大学という大学で教えております。花園大学というのは、禅宗の大学ですから、韓国の早慶宗とも非常に縁の深い大学です。そこへこの方丈スニムが、若い頃に、留学をしてきまして、で、まあ、私がいろいろと、まあ、教えるというよりも一緒に楽しく勉強いたしまして、そこで博士号まで取って花園大学の博士になってそして、韓国へ戻っていきました。まあそれで普通のお坊さんになるだろうと思っていたらとんでもないお坊さんになりました。
0: いやいや、おかしいお坊さんになりました。
1: 今ではもう韓国で大変な人気だそうで、まあ今思うと確かにそういう素質はあったな。よく勉強もしたし、よく喋ったし、とっても楽しい。私はこの法長さんと大学で授業を一緒にするのがとても楽しかったんですね。クシャロもやりましたし、サンスクリットも教えましたしね。そういう意味ではもう私にとっては、学生であり、そして、大変私にとって大事な友人であります。今回私、この、東国大学校に呼んでいただきまして、それで法長さんが一緒に、まあ、こうやって、なんていうの、撮影して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になったので、喜んで、出してもらうことになりました。どうぞ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0: いや、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랐었을 겁니다. 오늘 방송 저희 교수님이 일본 분이시다 보니까 일본어로 저 역시도 교수님께 대화를 하고 모든 내용을 일본어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래쪽에 다 자막을 놔

0: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 문의 080-856-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5.
2: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캔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수문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 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4: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5: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6: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려.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국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팔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 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 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팔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8: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우리가 모습으로 친다면 그저 이 서론의 이 한자리지만은 마음으로 친다면 이 한자리를 우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을 크게 쓰시면 큰 것이고 작게 쓰시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게 쓰고 크게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크게 쓰면 크게 일이 벌어지고 작게 쓰면 작게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에 움직이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자리가 이어진 것은 과거라고 칠 것도 없지만 과거의 인연으로 또 우리가 미래의 인연을 만들고 미래의 인연으로 인해서 현실의 인연을 둘 아니게 만드는 길입니다.
1: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들, 아니, 모든 생명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고를 만나야 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생로병사와 고의 원인은 집착에 있고 이를 멸하여 도에 이르러 해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깥에서나 안에서 일어나 나오는 고의 경계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여기에 집착하고 끄달리면서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큰 스님의 가르침대로 놓고 관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놓고 관하면서 고의 원인이 밝혀지는 원리와 도에 이르는 이치를 저와 대중을 위하여 설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옵니다.
0: 여러분들한테 줄창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나간다면은 아유 팔자 운명이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들 삽니다. 그러나 이 마음 공부를 하고 가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자기고 마음을 허탕하게 쓰는 것도 자기입니다. 자기가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옳고 그른 거, 하지 않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거를 다 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를 쓰는 대로의 그 고다 고가 아니다 하는 것이지 고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런데 고라고 한 것은 오히려 자기가 승화시키는, 자기를 승화시키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막다는 데를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은 그 처참하고 갈 길이 없어서 쩔쩔매고 이렇게 해보질 못했으면 그런 데가 앞으로 또 닥치면은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그 경험이고 또 경험에 의해서 끄달리지 않게 되고 끄달리지 않음으로써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고라고 생각한다면 고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하는 대로 무뚝무뚝 생각이 나지만 옛날에 그 모두들 여러분들인 처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나로서는 처참하기 커녕 그게 너무도 감사하고 말입니다. 그렇거든요. 고맙고. 그렇게 안 해봤으면은 지금에 가서 그 고통스러운 여러분들을 알 수도 없거니와 그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반면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그 눈도 깜짝거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 마음이 모두 하는 짓입니다. 마음이 고통을 가져오는 짓이고 마음이 고통을 가져오지 않는 짓입니다. 고통이 있어서 하늘이 무너진다. 그 일본에도 그렇고 전 외국에도 그렇고 지진이 나서 그 야단들을 할 그때도 있었습니다. 많이 수만 명이 죽고 그렇게 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고통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즉시에 죽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고통이 고통이라고 하니까 고통이지 고통은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얻고 있기를 모두 둘러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선도 악도 둘러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집이 하나가 고통으로 생각 안 하시는 반면에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으로 생각을 안 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음파를 통해서 다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얼마 되질 않아서 그렇지 마음 공부 진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그 허공에도 즉 말하자면 모든 두루두루 음파를 통해서 살게 되는 거죠. 진화를 하게 되고 모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 쓰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중요한지 깊이 아마 이 다음에 생각하실 겁니다. 이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진화력을 가지게 되고 또 진화를 하되 어떠한 불신한 걸로 하지 않고 모습이 아주 보기 싫은 걸로 하지도 않고 잘 모습을 해가지고 나오고 마음을 잘 해가지고 나오고 또 둘 아니게 착하게 길을 잃지 않고 여여하게 살게끔
나올 것입니다.

0: 그러니 선생님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주인공에다 기쁘게 놓으세요.
1: 이렇게 뵙고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체 모든 것이 근본 자리에서 들고 남을 굳게 믿고 놓고 가는 것을 참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홀연히 혹은 확연히 드러난다 하면 무슨 까닭인지 가르침 주십시오.
0: 그렇게 두란하게 들고 나는 그 자리를 그게 한 자리라고 합니다. 한 자리라 하면 하나의 개별적인 한 자리가 아니라 포괄적인 한 자리죠. 그래서 포괄적인 한 자리이고 또는 거기에서 과거로부터 수없이 자기를 진화시켜온 장본인이 바로 홀연히 자기와 통하게 되는 거죠. 통하게 돼야 모든 거기 몸 속에 있는 의식들도 전부 거기를 따라서 즉 말하자면은 항복을 한다고 하는데 한 마음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쓰는 데마다 그게 한 마음이 돼주니까 그거를 내가 일일이 마음을 써서 아니라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다는 걸 내 마음으로 벌써 보고 듣고 알고 그럴 때 벌써 여기서는 다 그거를 행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즉 말하자면 들고 내고 내고 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가운데에 그 홀연히 자기가 스스로서의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리드해가고 자기를 정신계와 물질계가 두란이게 굴리게 길을 인도하는 거죠. 그 인도 다 인도하게 되면은 자기도 없고 스승도 없고 모두가 없이 자유권을 그냥 얻는다는 얘기죠.
1: 일체가 주인공의 나툼이라면은 모두가 주인공의 모습일진데 하나가 된다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0: 되게 마음 내는 사람과 마음을 내고 움직이는 사람이 둘입니까? 하나죠. 하나니까 그 하나 속에서 자기를 발현해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모두들 사는데 자기가 모습이 자기인 줄 알고 또는 정신계에 보이지 않고 질 수도 없고 가눌 수도 없는 그런 데는 생각지를 않거든요. 그 보이지도 않고 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데서 자기를 리드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와 나와 둘 아니게 이렇게 상봉한다면 서로 이렇게 뜻으로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런 말을 했죠. 길을 가는데 이 길은 길이 아니니라. 그래서 어떤 게 길입니까? 아니 아주 천야만야한 산중을 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너무 몰랐으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듣고 믿고 그걸 길이라고 한다고 갔습니다. 믿고 가지를 않았으면 그것도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죠. 그럴 텐데 갔기 때문에 길이 아니라는 걸

0: 알았고 길이 따로 없다는 걸 알았고 이 허공도 아닌 허공을 즉 말해주면 속도가 빠르게 그 다닐 수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행하는 내가 시자인 것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그 자기 심부름꾼을 진짜로 공부 가르쳐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비난을 하게 되죠. 아이고 뭐 그까짓 것 이렇게 그렇게 되면 둘이 아니가 될 수가 없죠. 항상 둘이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데서 이 세상을 다 한 대 합쳐도 하나로 구성된다. 하나로 돌아간다. 낭중엔 그 하나도 없다. 이게 나오질 않죠. 그래 지금 모두 이 일들이 많이들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그런다면 그냥 속세에서 지금 물질세계에서 마음이 아니라 정신세계를 몰라라 하기 때문에 같이 이어지질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이뤄지고 길을 제대로 걷게 되질 못하죠. 그래 지금 전 세계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난다 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고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다 해도 이걸 병원에 가지 않는 게 옳으냐 병원에 가는 게 옳으냐 이거를 문제를 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원에 안 가도 괜찮다 하고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은 얼마나 오직 그 주장자가 완벽하게 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쓰지 않은 분들은 쓰지 않은 대로에 그 병원에 가고 병원에 안 가고 그걸 떠나서 병원에 가든 안 가든 떠나서 진실이 저 나무가 자기 뿌리 믿고 살듯이 그냥 진실이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1: 마지막 질문 올리겠습니다. 나가 없음이 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심으로 행하는 도리에 믿음이 갈 수 있는 올바른 가르침을 주십시오.
0: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주고받고 삽니다. 더불어 살지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옷도 더불어 같이 주고받고 입었고 먹는 것도 주고받고 먹고 모두가 일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둘 아니게 실천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둘이 아니라고 하느냐 분명히 줬고 분명히 받았는데 어째 둘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죠. 그런데 내가 전기줄 얘기를 가끔 하죠. 전력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불이 들어옵니다. 전력이 끊어졌다 이럴 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면에 전기줄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듯이 이것은 이거를 주고받을 때 이거 줄 때 이걸 받을 때 이게 한 순간은 이게 거치 이 마음

마음이 정말은 정신계가 두란이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니까 찰나에 주고받은 예가 없다는 얘기죠. 찰나에 주고받은 예가 없다. 그리고 함이 없이 살고 있다. 삶이 없이 살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 이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 전에 말했듯 머슴을 사는데 자기네 집이 아니죠. 자기네 집이 아닌데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머슴은 주인이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랬듯이 이 그 주인이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가 듣는데 듣는 순간 주는 순간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한 찰나찰나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이 없이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한 생각이 나서 이걸 해야겠다 이러고 하는데도 함이 없이 하게 되고요. 남이 주는 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사이가 없고 그 상대방도 준 사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모두 가셔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실천을 해야 할 텐데 둘이 아니다라는 것만 말로 알고 있지 실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항상 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어때서 둘이 아닌가? 저쪽에서 나를 줬고 내가 저쪽에서 받았는데 어떻게 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한순간에 그 전기줄 닿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이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빨라요. 속도가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속도가 빨라서 한 생각에 그냥 그저 갖다 놓고 고맙다 고맙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고 하나로 그냥 이어지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고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시게 되면은 말을 하시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꼭 말을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뒷말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님네들도 자기 몸은 시자로 쓰고 자기 정신은 부처로 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서 두란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실천을 하시는데 그게 묘미가 있다. 실천을 하시는 데는 어떻게 그러면 이루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느냐. 생각을 하지 않아도 본래 잠재해 있다면 그냥 해도 그게 두란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모르고 우리가 그냥 주고받고 이렇게 해도 그게 두란이게 그냥 실천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거를 얘기하던 중입니다. 둘이 아닌 실천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만 둘이 아니게 실천이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모두 내 몸뚱이 네 몸뚱이를 가지고 이렇게 실천이 되게끔 둘 아니게 실천이 되게끔 된다면 일일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뿌리가 뭐 떨어졌다가 붙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항상 자기 뿌리는 자기 뿌리가 가지고 있죠.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 뿌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나를 줘도 상대방이 그 사람도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나도 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뿌리와 뿌리가 한 대 합쳐버려요. 합치게 돼 있어요. 이 테레비를 끄면 안 나오죠. 테레비를 켜면 나오죠. 그렇게 자유자재해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둘이 아니게끔 된다 이 소리죠. 그게 처음에는 서툴르지만은 그게 둘이 아니가 되기 때문에 서툴러도 하다 보면은 물리가 터지게 되고 자꾸 늘어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생각 자체 하는 것도 요의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유효하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왜 악한 것이 이거 참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악한 거나 선한 거나 둘로 보지 말라 이랬죠. 그거는 이 모두를 합류화시키는 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몸뚱이도 나 하나로만 보지 마라. 수천 개가 이 몸속에 살아있다.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자 내 생명들이다. 그러니까 너 하나만이 모습을 보고선 너라고 그러지 말라 이랬죠. 그랬는데 이게 말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말이죠. 둘 아닌 도리를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는 그 얘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마음 놓고 생각 없이 그냥 아 이것 좀 먹어보고 이러고 이렇게 줬는데 그냥 줬는데도 그냥 둘 아닌 줄 알아라 이거죠. 그걸 생각을 일일이 해서가 아니라 둘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줬어도 그렇고 받았어도 둘 아닌 줄 알게 되면은 이 받은 것이 저절로 일로 이 대가가 그냥 가요. 가는 줄 모르게 가고 오는 줄 모르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모른다면은 이 큰 도리를 모른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전 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진이 어떻게 해서 지진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냥 저 덮여서 죽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모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개미들도 보고 여러 가지 벌레들도 많이 보죠.

벌레 덩어리가 하나가 터지게 되면 삽으로 탁 터지게 되면은 그게 그냥 쫙 해지면서 땅에도 묻히기도 하고 그냥 모두 다리도 끊어지고 목도 끊어지고 다

연쇄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러지 마라. 오해를 받을 때 얘기했죠. 남의 생명도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라. 또는 내 물건과 같이 생각하라. 내 아픔 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모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벌레들 그렇게 죽은 문제들을요. 그냥 허청없이 그냥 밭에 가다가도 그냥 그저 이런 벌레들이 모두 꾸역꾸역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 쳐서 그냥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산이 해져 있고 그 죽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자기 문제로 돼버려요. 근데 그게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한 거는 네가 그것을 해결해야죠. 자기가 해결해야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면 자기가 고통을 받을 때 그거를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를 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가 진화되고 살아있으면서도 진화되고 살아있으면서도 생산이 되고 살아있으면서도 길을 찾고 살아있으면서도 길을 걸림없이 걷게 될 때 비로소 자유인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물론 이 모두를 잘해야 되죠. 스님네들도 예언불도 잘해야 되고 뭐 모든 것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모두 마음들이 이거를 잘했다 하면은 한 가지는 이렇게 빼놓고 이거 해요. 빼놓고 하는 게 아니죠. 닥치는 대로 잘해야 되겠죠. 어떤 거든지. 어떤 거를 막론하고 다 잘할 때 때에 따라서 길을 걷다가도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항상 그냥 무심코 허든 거기 때문에 그냥 허게 되죠. 그냥 생각하게 되고요. 그냥 자기 하나의 생각뿐이 아니라 포괄적인 생각으로서의 그냥 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중생을 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도 이런 공부를 해서 포괄적인 생각으로서의 둘 아니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다 건진다. 죽었어도 죽여도 건지는 거고 살려도 건지는 거다. 이게 사람이 한철 살다가 그냥 끝나면은 그게 아닌데요. 한철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내 이게 끝이 없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죽었어도 그냥 건진다. 그리고 내가 항상 그러죠. 자식을 놔놓기만 하면 자식인 줄 알지 말라. 이건 원수도 같이 태어나고 악연도 같이 태어나고 이러니까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알고 본다면 내 자불의 종자라고 해도 되죠. 근데 그 종자가 그 뜻을 모르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종자가 다른 종자로 화해서 변하죠.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속속들이 다 알아야 이 도리를 다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죽는다 사는 것 생사를 다 몰락 놓는다. 내가 오는 게 없다면 갈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일생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는 게 없이 사는데 어찌 하는 게 있겠느냐, 어디 준 게 있겠느냐, 받은 게 어디 있겠느냐, 내 자식이 어떻게 따로 있겠느냐, 그럼 누구의 자식이냐? 그냥 종자일 뿐이다. 인연에 따라서 만난 인연들이지.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인연이 돼서 만났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사는 데 고통이냐 고통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집착을 하고 애주중지하고 그냥 야단을 하면은 그게 고소하고 좋아서 더 그냥 날뛰거든요. 그래 집착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관해주기나 해라. 이게 악연으로 태어났다면 왼수 갚으려고 태어난 거거든. 그런데 그 속이 상해서 발발발발 거리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좋겠느냐고. 좋아서 팔팔 뛰겠지. 그러니까 또 그런 대로 더 하라고 그냥 더 하지 않겠어요? 참 이건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선의 인연으로서의 만났다, 자식을 만났다 이런다면은 그 효도를 하고 착하게 하죠. 모든 게 착하게 하고 거역 안 하고 그냥 모든 거를 같이 합의해서 하고 말하면 같이 응해주고 이렇게 해서 속 썩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인연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인연 따라서 오는 거다. 이러니까 누구의 딴 사람의 그 인연대로에 내가 속 썩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것대로에 속 썩는 거다. 이런 뜻이죠. 자기가 한 것대로에, 자기가 하고 산 것대로에 속 썩는 거지 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독두칠성은 그 사람의 생명들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생명들을 이끌어 나가는 생명체 회의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또는 우주와 그 별들을 볼 때 즉 말하자면 별들을 낳는 별이 있고 별들이 나서 길러지는 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나면은 그게 한번 돌아가서 그러는데 이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서 가가지고야 모습을 벗어요. 모습을 벗고 그 까만 게 하나가 가운데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다시금 옷을 입고 나와야 그게 이제 다시 별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철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금 그 영혼이, 예, 즉 말하자면은 영혼이 자기인 줄 알고, 영혼이 아무것도 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영혼이 그냥 눈도 보이질 않고 귀도 띄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마음 공부한 사람들은 뜻을 알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 줄 다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우리가 절에 댕겨서 무슨 뭐를 어쩌느냐, 뭐 잘 되겠느냐, 뭐 어땠느냐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홀을 벗어나야만이 이 내 한 몸 벗어나는데 수천 수만 명이 벗어난다 이거.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 그게 수천 수만 명이 벗어나게 되면 그 수천 수만 명이 또 벗어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를 믿어라, 부처님 신을 믿어라, 또 무슨 뭐 관세음보살 신을 믿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이걸 믿든지 이걸 믿든지 믿어라 이런다면은 그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본 당사자를 이끌어가는 당사자들의 주장자를 믿으려는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그거?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자불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주장자라는 것도 이름이고 불성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만은 불성이라고 하나만 저거 한다면 그건 모체 이렇게 그냥 방편으로 말하는 거지만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건 일체가 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 하면은 알기는 알지 않습니까? 자기인 줄 알죠. 주인이자 모든 게 공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부처님과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것은 모든 것을 승화시키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승화시키고 하나하나 벗어나게 하는 거지 절대로 나쁘게 하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모두 여러분들 참들 감사합니다. 이 마음 공부들을 하시느라고 애쓰고 그래서 상은 드리지 못하나마 보이지 않는 데서 상은 저절로 상인 내릴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얼마나 큰 사입니까?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부동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 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환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2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2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2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의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1-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설하는 것은 중생의 모든 깃털이 말이야. 84,000이라는 말 자체가 무한한 숫자입니다. 뭐 7만 후에 보태 8만이 아니라 끝없는 숫자를 인도 바언으로 84,000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럼 우리 중생의 모든 마음의 병폐가 끝없이 일어난다. 부사의 수가 84,000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병을 대체하려는 게 84,000 약이 있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끝없는 부처

하나님 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본시의 근거 없는 그것이 무한히 일어나는 그거를 찾으면은 본시 없는 게 답이야. 그래 입제 스님이 본래 인물이야. 본래 한 물련도 없어. 무인물이야. 하처의 야진에고 어느 곳에 떼칠 곳이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본시 붙든지 푸르든지 뭐가 나든지 둥그든지 하면은 여기 혹 때가 찌고 병폐가 붙지만은 마음은 빛도 모양도 색깔도 일체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병폐가 붙겠냐고요. 그렇게 하니 이치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 일으키는 그 자리가 무슨 빛깔이 있고 냄새가 있고 모양이 있느냐고요. 그게 무슨 병이 붙을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마음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 불교에서 이 나고 죽는 문제를 이 고기 덩어리가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걸 생사로 보지 않습니다. 염기연멸이 즉생사요.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 없어지는 그게 나고 죽는 걸로 보거든. 그걸 더 명확하게 세밀하게 이해하는 것이 일찰나간의 구백생멸이라 불교 그립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일찰나는 찰나 동안 물을 떠놓고 칼을 가지고 탁 쳐서 물이 갈라졌다 오므려지는 시간을 일찰나라고 그래야거든요. 그게 뭐 1초 그런 이유가 아니야. 그보다 몇 배 짧은 시간인데 900번 생멸한다 그래죠. 보통 탁한 머리는 그 이해가 안 되죠. 1분 동안에도 900번 쪼개기 어려운데 어째 2찰나 동안에 900번 나고 죽느냐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참선을 떡 하고 앉으면 그 도리를 인식이 돼요. 정신이 맑으면은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찰나간에 900번 일어나는 경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죠. 그 비교하면은 아침에 창틈에 햇빛이 더 비친다 그죠. 비치면은 먼지가 바글바글 끓거든. 여러분 그런 경험 볼 겁니다. 바늘 구멍이나 창틈에 아침 밝은 햇빛이 비치면 먼지가 바글바글하죠. 그럼 무슨 뭐 지남철 마냥 자석 마냥 무슨 그 태양빛이 먼지를 몰고 온 게 아니거든. 밝은 광선 때문에 먼지가 보이는 게다 그죠.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밝은 광선이 비치면은 바글바글 끓는 먼지가 본다 그죠. 우리는 멋들은 탁한 생각에는 일찰나간에 900번 일어나는 것을 감지를 못하지만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가만히 명상해 되면은 깜빡이었던 젖먹던데 기억, 금생분해나 전생기억까지도 나타난다 이거야. 일찰나간에 900번 일어나는 세밀한 자기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탁한 속에서 사니 이 고기 덩어리 이걸 가지고 생사로 본다 그러죠. 고기 덩어리 허치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도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염기연멸이 생각 한번 이렇게 딱 꺼진 그게 나고 죽는 거다 이게. 그걸 이제 또 말을 각도를 달리 얘기한다면 누가 칼을 들어도 너 죽인다 그러면 눈썹 하나 비지 않아도 내가 죽는구나 하는 마음의 충격으로 죽기도 합니다. 타락 하나 안 비도 죽어요. 생각의 충격으로 쓰러진다. 그렇다 하면 그 반대로 마음이 여산부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사가 없어요. 그래 과거 조사들이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는 거라. 본시 죽음 없는 걸 알았는데 공포심이 있을 게 있냐 이 말이야.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 허공을 칼로 빌락해야 빚이지 않듯이 우리의 근본 생명은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는 이것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요. 아무리 찌길락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우리의 본래 생명이다. 이까지 육척당구 이놈 미개지고 입혀지고 평생 종로를 해봐야 이놈은 아주 배은망덕하고 나잡아지는 거야. 은혜로 갚는 게 아니라 아주 배은망덕하는 거야. 죽도록 이 몸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워 주느냐 그야. 평생 종로를 했지만은 백년 안쪽에 배은망덕하고 송장이 돼 쓰러지는 게 우리 육체 아니냐.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이겠냐 그야. 참 우스운 존재지. 그러니까 그 중국의 장주란 사람이 꿈을 또 꿨는데 나비가 돼 펄펄 날아다니단 말이야. 그게 깨가지고 참 신기하거든. 꿈에 깨기 전에는 분명히 나비가 돼 헐 강산을 맘대로 날아다니고 꽃을 바라보고 쾌활하게 날아다니는데 떡 괴고 나니까 탁한 인간이다 그게. 그래서 장주모의 호접이냐 장주 꿈꿈 그게 호접이냐 호접지모이 장주냐 호접이 꿈꾼 이게 장주냐 어느 게 정처냐 그랬거든. 어느 게 정처냐 말이야.
장주라는 게 이 정체냐 호주피 정체냐

그분이 그 다 그림자다. 호적과 장주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볼 줄 아는 안목이 갖춰야 한다겠죠. 응? 그 우리는 간판이에요. 물에 빠진 사는 건인에 불에 타주나 마찬가지지. 어디든지 빠지면은 벌써 그거는 헤매는 삼계에 육도하는 거지. 빠지지 않는 자기 인생을 응시할 때, 그럴 때는 바로 이 사바세가 극락국토예요. 극락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극락국토예요. 무슨 극락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주 전체가 한 덩어리인데 어디 따로 극락국토도 사바국토가 있느냐, 그죠? 눈 한 번만 열면은 탐진치 삼독이시기 보리요. 탐진치를 떠나서 보리가 없다, 그죠? 우리가 울고 웃고 온갖 행동하는 그 속에서 철염상정으로 물들지 않는 자기 인생을 보는 걸 이거 해탈을 세여라 하는 것이지, 도를 이뤘다 해가지고 무슨 머리가 하나 더 생겨, 손이 하나 더 생겨, 눈이 하나 더 생겨 아닙니다. 중생의 모양 조금도 건치지 않고 생사를 초월한 그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회양 종교 마냥 무슨 위대하게 나를 따라오면 다 구원하고, 나의 말을 따라오지 않으면 다 불행하게 되고, 아무리 착각해도 구원 못 받는 그런 넉빠진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을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비방을 하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대도 마음은 꿈만 깨면 다 석가다 말이야, 부처다 말이야. 그렇게 가르쳤지. 다른 종교 마냥 아무리 착하게 잘해도 내 종교 내 신을 안 믿으면 다 멸망한다, 다 사탄이다 마귀이다 해가지고 가진 만행을 다 하죠. 사원에 불을 지른다, 불상을 모두 변소에 집어넣는다, 가진 만행, 내가 알기에도 수백 가지 만행을 저지른 전부 이교도입니다. 참 불쌍한 중생들이죠. 그런 미혹한 세계에 빠져서 자기 정신을 못 차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제. 그러면 어느 종교 이전에 모든 인간이 바로 사는 것이 종교지, 종교를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진지하게 참다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종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지, 종교를 위해 종교가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우리 인생이 바로 멋지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마치 말하자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뜨듯이 고기 잡은 다음에 그물 집어 던지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종교가 발전하고 종교가 소화하는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그 나라 국민이 눈을 뜨고 행복되게 사는 게 문제다, 그죠? 행복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교육을 받고 모든 철학을 응? 배우고 모든 기술을 배우고 모든 윤리도덕을 밝히고 모든 종교를 응? 더듬는 것이지, 그 종교를 위하고 지식을 위하고 기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물을 뜨기 위해서 그물에 수놓고 그물을 치장한다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물은 고기 잡기 위해 그물이 있는 거지, 고기 잡은다면 그물이 필요치 않다고. 그래, 우리가 종교가 우리 인생에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야. 모든 종교란 말 자체는 종이라는 근본이란 말이죠. 근본되는 가르침이다. 철학이니 과학이니 이학이니 물리학이니 심리학이 온갖 학문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되는 가르침이다, 그렇죠. 여러 형제가 있지만 종갓집 하면 그 시족을 대표하는 그 집안을 종갓집이라고 그랬죠. 집도 이 대들보고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모든 인간 교육 중에 가장 근본되고 올바르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가르침이 그 말이 종교입니다. 근데 서양의 어느 근거 없는 신을 따라가 그게 무슨 종교가 돼? 나는 그건 종교라고 안 합니다. 그거는 그 어느 미혹한 사람의 주의 주창이지, 어떻게 그런 그 미혹한 사상이 종교가 될 수 있냐? 많이 따라갈 수 있는 진리가 될 수 있느냐, 그죠? 어느 시대에 어디 내놔도 누구도 말이야, 혀끝을 댈 수 없는 철찬 이론이 서야 그게 종교지. 그래, 부처님은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응? 참으로, 목을 내놓고도 사상을 변동할 수 없는 이러한 확고한 이론 체계가 서서 굳은 신앙이 성립이 돼야 내 제자지. 속담에 뭐, 눈먼 말이 은왕 소리 듣고 따라가듯이 말이야. 남이 자아가니까 그름지고 자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죠. 부처님은 척두철미하게 이론 체계가 확립이 돼서 이론 체계가 더 닿을 수 없는 차원 높은 데에 봉착해서 은산 철벽이 되고 그 화두 격해선법이 일어난 겁니다. 논리를 디디고 넘어가서 더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멍텅구리가 되라 이 말이지. 인간지혜, 인간 상념에도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 그런 이론이 어떻게 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냐, 그죠. 그래, 부처님의 이 84,000 법문은 오늘날 인류사의 어떠한 학설도 부처님 학설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이론 체계가 선 학설이 부처님의

84,000 책에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 이론은 아니다, 그게. 그 이론을 불살아버리고 참으로 도설 때 빛나는 자기를 발견하다 부처님 그래 가르쳤지, 이론을 무시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데에서 첫 번 모르는 데 출발을 해가지고 많이 배우는 게 인간 지식 아니겠어요? 그냥 84,000 논문이 모르는 데 시작해 알게 이끌어 놓은 겁니다. 다시 더할 수 없는 백척간두의 진일보로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이 아는 걸로 이걸로선 통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을 가르친 게라. 그게 표지월이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그겁니다. 어린애 보고 달을 가르치면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끄트머리를 봅니다. 그 요새 미한 중생들이 부처님이 지적하는 관역판은 보지 않고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언구에 팔려서 처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손가락 끄트머리 지적하는 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죠. 그래, 84,000 모든 부처님의 그 세밀한 법문도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은 철두철미하게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해 말하면 모든 백천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듯이 부처님은 거기에는 없는 게 없어요. 민주철학, 자본철학, 공산철학, 모든 철학이 다 부처님 교리 중에 다 있다, 그죠? 그런 게 부처님은 바다와 같고 낙동강물, 두만강물, 압록강물 뭐 온갖 강이 바다에 들어가면 한 바다 짠맛이지 바다에 가서 낙동강물 찾아낼 수도 없고 두만강물 찾아낼 수도 없고 금강이나 한강물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듯이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모든 사상이 부처님 속에 다 있지만은 이 세상이 전부 쪼그라난 법이 때문에 좌의 우익이 마찰이 되고 니와 내가 마찰이 되고 흑인종, 백인종이 마찰이 되고 뭐 경상도니, 함경도니 해가지고 지방사암이나 이게 얼마나 참 서글픈 소리냐 이제 어린애 같은 낮잠 자는 소리죠. 그러니 우리 중생은 각성하라. 불교는 딴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꿈 깨라 그죠. 불교는 꿈을 깰 때 눈앞에 바로 정해내는 것이 불교지, 불교가 따로 묶어놓고 이것이 부처님 제시한 불교다 그리 안 한 겁니다. 부모한테 효도할 줄 알고 국가사회에 충할 줄 알고 형제간에 말이야 우애스럽게 살고 내간에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고 이웃 언어니라 남하는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조상 대대 부모 선조로 받들 줄 알고 모두 아른애들 이웃 애들 내에게 사랑할 줄 알고 그게 불교다 그래요. 나라야 망하든 마든 내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개인주의로 흘러가면 그것이 불교가 아니요. 부모가 뭐라 해도 말하든 눈을 부르대고 불효하면 그것이 불교가 아니요. 내외간에다 찌그럭찌그럭 만날 다투고 서로 불신하면 그것이 불교가 아니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 말이야 요새 뭐 그부터면 선생 맥사를 잡고 말이야 함부로 윤리가 다 파괴된 그것이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뭐냐, 모든 인류가 정확하게 가라가는 가르침이 그게 불교다 그냥. 바람을 틈을 타고 물은 날로 흐르고 물을 끓이면 증발하고 그게 다 불교야. 그걸 역행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물이 흘러가는 걸 막아놓고 억지로 막으면 터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러한 술지를 이용하는 것이 불교, 그 술지에 어긋나는 것이 불교가 아니다. 불교가 따로 묶어둔 게 아니죠. 그러면 불교가 성하고 세한다는 소리 모두 하죠. 불교는 성하고 세하는 게 없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때 불교적 생활이 되는 것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님 마냥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교는 성세가 없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성한 게 없어요. 성하고 성하는 게 없죠. 응? 우리가 태양빛이 천하에 다 비치지만은 복을 덮으시고 기득하면 태양 혜택을 못 입죠. 응? 태양 안 비치는 곳이 없어요. 화경을 들여대고 초점을 맞추면 불이 일어납니다. 기왕도선 불이 안 일어나죠. 그냥 모두 인간이 개척해서 그 원리를 찾아 쓰는 것이 불교다 그죠. 원리를 어긋나고 배척하고 딴 길로 걸어가는 건 그건 비불교다 그렇게 보지. 불교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84,000 법문이 인간 사회 일상 생활하는 것을 반영해서 바르게 지시한 법문이 부처님 가르칩니다. 그렇죠. 만날래야 그런 소리죠. 어? 그래 뭐 시간이 아마 거진 된 것 같고 오늘 이 얘기는 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은 부처님 법을 너무도 모두 잘 아시는 분인데 부처님 앞에 설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은 그 아는 길도 물어간다고 우리가 평소에 아는 것을 한 번 더 다지고
한 번 더 각성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지.

여러분이 불교 모른다고 얘기하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는 누구나 가만 앉아 스스로 알아지는 게 불교입니다. 누가 가르쳐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 어디 누구한테 배웠나? 보리수와의 인생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니 꿈을 깬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공부하기 쉽죠. 부처님이 그 노장길을 다 전해나시고 우리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부처님 처음 그놈을 개척해내느라고 응? 뼈가 마르고 앙상하게 6년 공이 들었지만 우리는 찰나 안에 그냥 알 수 있다. 마치 비근한 예를 하면은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딱 걸 때는 몇 해 걸렸습니다. 사람도 많이 희생되고 얼마나 피땀 흘려 맹결했냐 그게요. 그렇게 맹결해 나왔기 때문에 요새는 편리하게 자동차를 만들어 가거든. 맹글 때 그래. 부처님은 고속도로를 닦아 놓으니 84,000 이론을 제시해서 이렇게 성불하는 길을 환하게 닦아 놨단 말이야. 우리는 힘만 들이고 고속도로 달리듯이 우리는 천하 쉽게 꿈을 깰 수 있는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오늘 저녁에 다 모두 여러분이 꿈을 깬 줄 압니다. 한 번도 깨자는 분은 없죠? 그 아주 천하 쉬운 게인데 누가 못 깨겠냐 말이야. 그래, 이제 오늘부터는 응? 여러분이 본시 깬 분도 있고, 오늘 비로소 깬이도 있죠. 예, 그래, 불교가 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각성하는 꿈, 파는 눈 앞에 자기를 보라, 그기죠.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이 혼탁한 사회가 부처님 사선으로 말라지고, 남북이, 동포 형제가 평화롭게 삼팔선이 무너지고, 전 세계 인류가 각성해서 저 전쟁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나무 허물을 묻어주고, 서로 자비스럽게 감싸주고, 자비무적으로, 이웃의 고통이 나의 권총이고 모든 국민이 다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부처님의 자비를 우리가 일깨워서 국민이 모두 각성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자손만대에 영원히 행복되게 사는 그런 그 축원의 한마디로서 여러분이 염불 한마디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 불교 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1: 다도체험, 사찰 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0: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많은 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조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조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개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품은 노보이차 108점이 겸허사 성보박물관에 모였습니다. 호급차부터 인급차, 7자 병차까지 시대별 보이차를 통해 차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총지종이 총기 55년을 맞아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화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법회에서 밀교 전통의 수명관정 수계식도 함께 거행됐습니다. 동국대학교 인도철학 총동문회 추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인도철학과 출신이거나 인도철학에 조예가 깊은 스님들도 참석해 학문 전승과 인도철학 중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이 제55차 총동문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천월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진명 스님과 정관 스님, 법회 스님과 원영 스님이 자랑스러운 운문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길상사가 22개국 40여 주한 외교 대사들을 초청해 사찰 음식과 다도, 음악으로 불교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2배 많은 대사가 길상사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품은 노보이차 108점이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모였습니다. 호급차부터 인급차, 7자 병차까지 시대별 보이차를 통해 차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빛바랜 포장지와 오래된 글씨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거치며 숙성된 노보이차가 한자리에 펼쳐졌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어제 2층 기획전시관에서 특별전 108 노보이차 대전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다행자 조희강 선생이 오랜 시간 수집하고 준비한 노보이차 108점이 공개됐습니다. 민간에서 생산된 가장 이른 시기의 호급차부터 국영화 초기의 인급차, 이후 규격화된 7자병차까지 시대별 보이차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차의 형태와 포장, 제작 방식의 변화를 통해 보이차의 역사와 차 문화의 흐름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은 오랜 세월을 거쳐 깊어지는 차의 모습에 수행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2: 차 잎이 차가 되고 차로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 깊은 향과 맛을 이루기까지에는 기다림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3: 오랜 세월을 견디며 깊은 향과 맛을 품어낸 108가지 노보이차는 끊임없는 정진으로 마음을 비워내는 수행자의 삶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1: 특히 이날 개막식에는 말레이시아 다성 등시의 선생과 백수청 세계차문화교류협회 명예회장 등 국내의 차문화계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등시의 선생은 100년을 넘긴 노차를 언급하며 오랜 세월을 간직하는 보이차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4: 지사계 보아차, 탈리스
1: 중화차업협회 신백봉 이사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차 문화 교류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했습니다.
5: 也期待未来双方能有更多的交流与合作，让今天结下的善缘。 如同一杯普洱茶，经过时间的沉淀，越来越醇厚。
1: 전시장에는 효원 박태만 서예가의 선시와 차시를 표현한 서예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108점의 노보이차에 쌓인 세월과 차 문화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108 노보이차 대전.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해온 총지종이 총기 55년을 맞아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법회에선 밀교 전통의 엄숙한 수명관정 수계식도 함께 거행돼 부처님의 법제자로 구경성보를 서원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전국 각지에서 모인 스승과 교도들의 지극한 염성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총지종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충북 단양 소노벨에서 종령 지성 대종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녹경 정사 등 종당 주요 스승과 500여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총기 55년 총지 대하합법회 및 수명간정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종영 치송대종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문수보살의 지혜, 보현보살 행원의 힘으로 보살의 길로 걸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2: 보현보살의 행원 힘을 가지시고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살의 길로 살아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6: 이어 정계아사리 통리원장 녹경정사는 수계심덕과 삼치정계를 교설하고 사중근계와 십성계, 신무진계를 내리며 수계 제자들에게 불태전의 용맹정진을 당부했습니다.
5: 이제 불자들은 계를 받은 후 미래 제가 다 하도록 태전하지 말고 지극한 서원으로 수행할지니라.
6: 부처님의 법을 받아 중생을 제도하라는 불법 전수와 보살행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불자들은 밀교 교법의 실천과 생활 속 불교 구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7: 불타의 자비와 보살 정신을 본받아 고통에 빠진 중생을 5세대 이상 반드시 보리를 성취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6: 대화합법회로 화합과 단결을 다진 총지종 교도들은 수명간정 수계를 통해 불제자로서의 신신과 원력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0: 1996년 대학 구조조정 이후 사라진 동국대 인도철학과 한국 인도철학의 학문적 위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도철학의 교육 기반을 되살리고 후속 세대를 육성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8: 1990년대 동국대 불교대학은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세계학과 체제였습니다. 1996년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가 전공체제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후 불교학부 체제로 통폐합돼 이제는 대학원 과정만 남은 인도철학과. 2016 동국대학교 인도철학총동문회 추계 심포지엄이 한국의 인도철학과 인도학, 그 현재와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인도철학과 출신이거나 인도철학에 조예가 깊은 스님들도 참석해 학문 전승과 인도철학의 중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9: 우리 동대의 인도학이나 인도철학과가 꼭 생기기를 바라고 그래야만이 우리 불교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을 해봅니다.
10: AI를 사랑하는 우리 시대에 학생들이나 우리 스님들이 논리적으로 인도 철학이 꼭 옷만 성취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기원드립니다.
8: 특히 인도 철학

0: 과 일기인 자광대종사는 인도 철학 발전을 위한 후원금 지원을 약속해 대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1: 인도 철학을 무시하면 불교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도 철학은 위대한 불교를 탄생시킨 바탕이 됐다는 자부심을 한번 가지시고.
0: 사기 출신인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는 인도 철학과가 통폐합된 과거를 개탄하며 학과 개설 필요성에 사자후를 냈습니다.
1: 그러니까 경영 차원에서 운영 차원에서 수지타산을 했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째 하필이면 인도 철학과야. 어? 불교의 뿌리 아닙니까?
0: 심재관 상지대 교수는 고전 인도학이 불교 연구의 토대라며 과거 동국대 인도 철학과가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원전 강독과 세부 과목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던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1996년 학부 통폐합 이후 기존의 교육 기반이 위축되고 학과 중심 전통이 소진된 점을 뼈아프게 지적했습니다. 심 교수는 국내 고전 인도학 재건을 위한 3대 전제로 원전 강독 훈련, 학부 대학원 연계 교육 체계 재구축, 고고학 사료 연구 병행을 제시했습니다. 강성용 서울대 남아시아 센터장은 인도학과 인도 철학 역시 사회를 향해 학적 가치와 유용성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부 통폐합 이후 어언 30년, 인도 철학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마중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2: 앞으로 인도학 연구에 투자하고 인도 불교 철학 접해를 넓혀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화가 된다는 강한 의지로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0: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고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제55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5: 운문사 승가대학 동문스님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일 운문사 청풍료에서 열린 제55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에는 선후배 스님 등 3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6: 운문사를 이렇게 면면이 이어가고 빛이 나게 하는 것은 우리 운문사 선후배 스님들의 힘이라는 생각을.
5: 특히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운문인의 위상을 높인 자랑스러운 운문인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진행자인 진명 스님과 종로 노인 복지 관장을 역임한 정관 스님, 서울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과 서울 청룡암 주지 원영 스님이 수상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동문회의 주요 활동을 보고하고 회칙 개정을 통해 소임 인수인계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동문 스님 150명과 청소년 108명, 교사 8명이 참여해 청소년과 스님이 함께하는 운문사 마음온 원데이 명상이 열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네팔 구호를 위해 3천만 원의 성금을 총무원에 전달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동문 장학금 전달식도 마련돼 학부와 석사 박사과정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스님 11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7: 건강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정말 수행자가 될 수 없어요. 행복한 수행자. 인데 우리는 신라했기 때문에 성불입니다.
5: 제56차 동문회를 이끌 차기 회장에는 천월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29회 회장 무영 스님에서 30회 회장 천월 스님으로 동문회가 전달되면서 제56차 총동문회 소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7: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스님들 덕분에 별 탈 없이
8: 수처작주하는 마음의 자세로 제56차 총동문회를 이끌고 나가도록.
5: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선후배 간 화합을 더 많이 가지고 모교 발전과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55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수행과 교화의 현장에서 정진하고 있는 운문인들이 한마음으로 인연을 이어가며 모교와 불교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3: 40여 대사관과 관저가 모여 작은 지구촌으로 불리는 서울 성북구. 무소유 법정스님의 법향이 서린 성북구 길상사가 22개국 40여 주한 외교대사들을 초청해

0: 자찰 음식과 다도, 음악으로 불교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두배 많은 대사가 길상사를 찾았는데요. 도심 포교도량을 넘어 민간 외교회장으로 자리매김한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얇게 썬 가지 위에 콩고기와 새싹잎을 올리고 돌돌 말아줍니다. 겨자 소스에 찍어 한입 먹자 알싸함과 상큼함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

0: 아이스 등 22개국 40여 외교 대사를 가을 기운이 완연한 사찰로 초청했습니다. 지난해 12개국 20여 대사가 찾은 데 이어 두 배가 늘어난 인원이 길상사를 찾은 겁니다.
1: You can taste the nice ingredients and it's something very different. It's just a contrast of a taste, so it's lovely.
2: I was so impressed with all those ingredients. Very appreciated. Thank you very much. This is a great opportunity.
0: 32개 사찰에서 각기 고유의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음식들을 관람하고 또 시식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불국사의 물국수와 흥국사의 돌산 갓김치, 범어사의 우엉전 등 각양각색의 사찰 음식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대사들을 위한 저녁상에는 배보쌈 물김치, 서귀버섯강정, 녹두전과 능이국 등 자연의 재료를 바탕으로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3: It had been passed down from our ancestors. I hope you enjoy the exhibition.
0: 여섯 명의 길상사 통역 봉사단은 전 일정을 함께하며 스님과 외교대사 간 가교로 활약했습니다.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한국 불교의 의미와 뜻을 전하기 위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4: 오늘 같은 통역 봉사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성북구 이제 이웃분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참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0: 주지 취임 이후 올해로 3년째 산사를 적극 개방해 포교도량을 넘어 민간 외교 중심지로 길상사를 한 단계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주지 덕조 스님. 스님은 이 작은 만남이 단순히 문화 교류를 넘어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소중한 인연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5: 지금은 승복동이라는 한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입니다. 가까이서는 인연이 마음까지 가까워진다면 더욱더 깊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6: 우리 대한민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이날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대종사와 성북구 사업연합회장 원경스님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사찰 음식 체험에 이어 열린 앞마당 음악회는 한국 불교의 포용성과 산사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길상사는 도심 포교도량을 넘어 민간 외교 중심지라는 새로운 기치 아래 한국 불교의 맛과 멋을 세계인에게 알렸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7: 평생 수행과 교화에 헌신하며 한국 불교에 큰 자취를 남긴 성림당 월산대선사의 사상이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조명됐습니다. 특히 깨달음에만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화합을 실천했던 월산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갈등하는 현대사회에 울림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견 스님의 논문을 통해 박성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 도함산 불국사에 주석하며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었던 성림 월산 대선사. 만공 스님에게 임옷고 화두를 받아 정진하고 성철 스님과 봉암사 결사에 동참했던 선승이자 두 차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며 종단 기틀을 다진 지도자입니다. 월산 스님의 사상을 집대성한 첫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습니다. 월산 스님의 손상좌이자 성림 선문화연구소 소장인 성견 스님이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월산 선사의 중도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성견 스님은 시자 스님들이 녹음한 법문, 비문과 같은 방대한 자료를 모으는 등 6년 전 월산 스님의 숨은 가르침 복원에 착수했습니다.
9: 전국의 큰 스님께서 정진하셨던 그 도량들을 다 찾아갔거든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중도를 가지고 써야겠다.
8: 성견 스님은 특히 월산 스님의 중도의 가르침에 주목했는데 그 핵심을 투출 건곤회, 불사일법, 위지 중도라는 법어에서 찾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뚫고 벗어나되 어느 한 법도 버리지 않는 것이 중도라는 의미인데 분별을 떨쳐버리는 초월적 깨달음에 멈추는 게 아닌 다시 현실로 돌아와 중생을 보듬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월산 스님의 사상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불국사 종무소 현판엔 중화당이 새겨져 있는데 불성의 본체인 중과 그걸 세상에 펼치는 보살행인 화를 둘로 보지 않는 월산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9: 중자는 불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고 화는 육바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불성을 체득하려고 하는 정진과 이제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보살행이 다르지 않다.
8: 이념과 세대 갈등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 월산 스님의 중도 사상은 강력한 처방전이 될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견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되 그 차이에 매몰되지 않고 관계 속에서 화합을 찾는 지혜를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9: 우리가 정진하는 것은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그게 화합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세계 평화의 길이고 화합의 길이고 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0: 현대 갈등이 심하고 대립이 심하는 이런 사회에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월산 스님의 중도 사상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전망입니다. 성견 스님은 이번 연구회에 머물지 않고 외국 학술지 논문을 준비하는 한편 내년 월산 스님 30주기 달회제를 맞아 박사 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펴낼 계획입니다. 월산 스님이 강조한 세계 공일과 세상의 유정과 무정의 모든 존재가 모두 하나라는 가르침은 개인의 수행을 넘어 사회, 나아가 세계 평화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태고종 제51기 합동득도 수계 살림 입재식이 지난 1일 태고 총림 서남사 중앙 금강계단에서 봉행됐습니다. 입재식은 정수원장을 맡은 서남사 주지 승범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 포교원장 능해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과 출가 사찰에서 동참한 은사와 신도들의 격려 속에 진행됐습니다. 승범 스님은 출가는 큰 복이면서 누구나 할수 없는 어려운 선택이라며 새롭게 출가 수행자로 태어난 만큼 나를 비우고 수계 살림에서 보고 배우고 익힌 것을 온전히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51기 수계 살림은 남행자 26명, 여행자 11명이 입교해 오는 30일까지 한달 동안 기초습의와 의식, 부처님 일대기, 태고종 지종풍 등을 익혀 삼위 삼인의계를 수지하게 됩니다. 10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의 2016 영캠프 청년 전법 소식, 그리고 전통과 과학, 디지털 기술을 아우르며 확장되고 있는 불교학 박사학위 연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권학위원회의 청년 전법 활동이 1만 명 수계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9월 17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2016 영캠프에는 1만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3기 1계와 5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영캠프는 동국대 불교학생연합 학생기획위원단이 직접 기획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수계 대법회에 참여한 진우 스님은 1만 명의 청년 불자가 한날 한시에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들이 한국 불교의 미래라고 격려했습니다. 수계를 마친 청년들은 발언문을 봉독하며 계율을 삶의 지표로 삼고 불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영캠프는 엄숙한 수계법회뿐만 아니라 문화 공연과 워터캐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불교를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마련됐는데요. 동국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스스로 불교와 인연을 맺고 신행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접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 불교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가 총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국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방문화대학원대 6명, 공주대 4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교학이 1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보응용 각 7편, 사상의례 각 5편, 수행 4편, 불교상담 3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불교학 연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학, 관광, 교육, 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와 불교를 결합한 연구도 활발했는데요. 교학 분야의 초기 불교 문헌에 대한 기존 해석을 새롭게 검토한 연구와 성보 분야의 불교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의 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여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북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이제 기쁨은 너희에게 다 줄게. 슬픔은 나한테 다 주렴.
1: 공주님, 걸어 들어오세요.

아미타마마, 딸의 실행 예식을 보는 어머니는 아마 마마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가시죠.

0: 이 반지를 누가 먼저 찾는지 한번 볼까? 이기는 사람은 결혼 생활의 주도권을 잡게 될 거야.
1: 그렇다면 우리 며느리가 이기겠죠.
2: 마마, 식달했다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1: 그래요?
3: 형, 내가 도와줄까?
0: 정말요, 왕자 마마? 왕자님도 나중에 하시게 될 겁니다.
1: 봐요, 우리 며느리가 이겼어요.
2: 시따르타가 일부러 져준 거죠, 맞지 왕자?
4: 그렇다면 야소다라 앞에서는 네가 무력하다는 말이구나, 시따르타.
5: 잘 됐네요. 저는 계속 질문을 하고 야소다라는 계속 답을 해주고요.
0: 너도 말 좀 해보렴.
6: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우리를 지배할 테니까요.
7: 오늘 내가 암나팔리를 시험해 볼 거예요. 천둥 구름이 비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8: 아직 암나팔리를 못 만나보신 것 같군요. 그렇다면 그런 무모한 시험은 안 하실걸요.
0: 태자 마마, 바이샬리의 암나팔리가 마마를 뵙고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춤 선물을 올리겠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0: 매력 있어.
1: 야, 아름다워.
2: 굉장하군.
1: 대단하구만.
3: 놀랍고도 경이롭군요. 하늘이 내린 여신입니다.
4: 찬란한 미모네요.

0: 우와, 놀랍습니다. 저도 이런 춤은 생전 처음 봅니다. 와, 대단하오.
1: 매력 덩어리야.
2: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바냐 암나팔리, 자리를 빛내주셨고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으셨습니다.
3: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2: 받으실 수 없다뇨?
3: 마마께 다른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2: 뭐죠?
3: 이 목걸이 대신 마마와 잠시 동안만 함께하면 안 될까요?
2: 그럼요. 되죠. 물론 됩니다. 기꺼이 뵙죠.

0: 그러시면 언제 뵐까요?
1: 외람된 말씀이오나 지금 바로 단 둘이서.
0: 물론입니다. 암나팔리 부인과의 만남을 지금 정하겠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몸이 아닙니다. 저는 고파와 일심동체라서. 제가 고파고 고파가 저랍니다.
1: 그런 사랑을?
0: 네,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야죠.
1: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하신다면 부디 이 목걸이를 받아주세요. 당신의 예술은 최고입니다, 암나팔리.

0: 저도 지켜봤는데요. 오늘은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시지 못하신 듯해요.
1: 난 야소다라 공주에게 질투가 나는구나. 태자가 공주를 그토록 사랑하다니.
0: 뭐 때문에 질투를 하세요? 아씨도 공주보다 못할 게 없는데. 세상의 왕이나 왕자들은 너나 없이 다 아씨 눈길 한번 받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건 사랑 아닌가요?
1: 아니야. 그건 그저 욕망이지. 그들이 나를 보는 눈길을 난 정말로 받고 싶지가 않아. 궁정에 가면 모든 왕들의 시선이 마치 뱀처럼 내 몸을 휘감곤 하지. 허나 시타르탄, 그의 눈엔 내가 마치 없는 사람 같았어. 그토록 노력을 했건만 나는 그를 매혹시킬 수 없었지. 그건 성자의 눈길이었어.
2: 슬퍼할 필요 없다.
1: 어머나.
2: 시타르타를 유혹하지 못한 게 문제겠냐? 마가다국의 빈비사르 왕이 이렇게 곁에 있는데.
1: 승리를 고지하러 오신 건가요, 빈비사라 대왕?
2: 아니다. 너의 패배를 함께

0: 하려 한다. 비록 내 귀에서 지긴 했지만 오늘부터 너는 마가더그 국경에 있는 내 궁전의 왕비다.
1: 그 말씀은 저에게 매혹당한 왕이 한 분은 계시단 뜻이군요.
0: 사랑은 매혹의 나무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이다.
2: 젊은 왕은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내 버렸어요.
3: 제가요?
2: 오늘 궁에서 암나팔리의 초대를 그냥 단칼에 거절했잖아요.
4: 제가 정인이 될 길도 멀어졌고요.
5: 네루, 이제 한마디도 하지 마.
6: 모두들 나가주세요. 이제 밤이 깊어 이경이 됐으니. 난다. 너도 가야지.
7: 아니요, 전 형하고 있을 거예요.
6: 착한 아이는 고집을 안 부린단다. 그리고 왕비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셔. 응? 데려가라.
4: 가자, 난다.
6: 이제 갈까? 가자.

0: 친구들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1: 어. 찬나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0: 한 가지 물어봐도 돼?
1: 내가 말린다고 그만둘 사람인가? 아니잖아.
0: 나하고 결혼해서 행복해, 고파?
1: 무슨 질문이 그래? 난 한순간도 너하고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은 하루 종일 오직 네 생각만 하고 있어. 어디를 보든 내 눈엔 너만 보여. 온 왕국이 널 사랑해. 모든 사람이 널 사랑해. 그런 사람과 결혼한 내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

0: 아니야. 아무도 부르지 마.
1: 하지만 이 정가를...
0: 이 사건은 궁에 분열만 가져올 뿐이야. 찬나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부를게. 찬나가 치워줄 거야. 찬나!
1: 이 안에 균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아침엔 화안의 정갈이 있었고, 하지만 난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곳에 이렇게 정갈을 숨겨두는 건 이건 음모야. 이 궁 어딘가에 우리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말이야.
0: 아니야 고파, 이 궁에 우리의 적은 없어. 모두가 일가친척이야.
2: 예, 왕자님.
1: 찬나, 이 정갈 좀 치워줘.
0: 죽이면 안 돼, 찬나. 숲속에 놔줘.
1: 조심해.
2: 이젠 괜찮아요.
1: 난 이 방에 더 있을 수가 없어. 잠이 안 올 것 같아.
0: 하지만 이 시간에 어디로 가겠어?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어른들이 걱정하실 텐데.
2: 제안을 하나 할까요?
0: 그래, 찬나.
2: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생각해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저한테 기회가 오네요. 두 분은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차 준비할게요.
1: 어째서 사람들한테 말하려는 걸 말린 거야?
0: 그러한 사소한 일을 뭐하러 말해?
1: 사소한 일?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
0: 아무 일도 없었잖아. 고파,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두려움보다 더 괴로운 거야. 그러니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이 궁에서 나가자.
3: 구마루 데바다타.

0: 돈 주머니를 줍기 전에 먼저 대답부터 해봐라, 타르니.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이 뭐였지?
1: 야소다라 공주를 납치하라고.
0: 그런데 누구를 데려왔지?
1: 저는 전혀 몰랐어요, 대바닥터 왕자. 공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여인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요.
0: 나도 모르겠노라. 이 주머니 속에 돈 대신 뭐가 들었을까?
1: 시키는 일은 뭐든 다 할게요.
0: 그렇다면 네 말은 우기가 끝나면 밭을 갈겠다는 건가? 전에 뭐라고 했지, 타르니?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지?

다르니? 돈 받아. 그리고 네 목숨도 내놔라. 받아 다르니? 그리고 목숨을 희생해라. 받아 다르니? 그리고 목숨을 희생해라. 받아 다르니? 그리고 목숨을 희생해라. 너 때문이다 다르니? 니놈 때문에 야소다르가 이제 싯다르타의 아내가 됐다. 니놈 때문에 내가 진 거라고. 이 대바다타의 패배는 바로 니놈 때문이야. 바로 니놈. 야소다라. 야소다라.

0: 와. 당신의 피리 소리는 가락마다 난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우리야.
1: 당신도 매우 행복해 보이십니다, 페아.
0: 그렇소.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구려. 당신이 이렇게 피리를 불고 시타르타가 이 침대에서 자던 모습이 엊그제만 같은데, 이제 난다가 여기서 자고 그리고...
1: 시타르타는 결혼을 했고요.
0: 그래요. 금욕적인 우리 아들이 결혼에 등을 돌릴까봐 난 정말 두려웠다오.
1: 하지만 저는 고파를 굳게 믿었어요.
0: 그건 사실이요. 야소다라가에 여기 있는 한 시타르타는 절대 수도자가 될 수 없지. 야소다라가 시타르타를 결혼생활에 묶어두고 아시타 성인의 예언을 무효화해버릴 테니까. 삶의 한 주기가 이제 완성된 듯하오. 모자나 시타르타한테 이 왕관을 물려주고 나는 뒤로 물러나겠어.
1: 이제 아들 대신 그 아버지가 수도자가 되겠군요.
0: 그래요.
1: 이제 시타르타가 대관식을 하고 왕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0: 당장 내일이라도 난 그럴 수 있어. 다만 문제가 있다면 시타르타가 샤카 가문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는 건데, 그것만 남았어.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할 텐데.
2: 어디로 가는 거야, 찬나?
3: 왕자님께서 어릴 적부터 늘 좋아하셨던 곳이에요.
2: 어딘데?
3: 한번 맞춰보세요.
2: 산 속에 있는 언덕?
3: 아니요.
2: 깊은 동굴?
3: 아니요.
2: 그럼?
4: 호수가요.

0: 이 선물을 받고 나니 전갈은 깨끗이 잊어버렸어.
1: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어.
2: 그럼 이제 쉬십시오. 아침에 모시러 올게요.

0: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1: 아내의 본분. 지금까진 내 친구였지만

0: 이제 남편이잖아.
1: 남편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야?
0: 물론 될 수 있지. 오직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할 때만 가능해.
1: 그럼 우린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 거야?
0: 사랑하지. 하지만 의심이 좀 되는 순간은 있었어.
1: 언제?
0: 당신이 단둘이 만나자는 암나팔리의 정을 수락했을 때.
1: 그건 그분의 예술에 대한 선물이었어.
0: 내가 너무 내 멋대로 당신을 의심하고 그랬나 보네.
1: 그건 당신의 사랑이었지, 고파.
0: 그런데 당신이 이젠 고파와 한몸 이라고 했을 때 난 부끄러웠어.
1: 잊어버렸나 보네. 많은 미래 생을 함께하도록 날 묶어놓고는.

0: 정말 있을까? 많은 미래생이?
1: 물론이지. 현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0: 그리고 그 다음엔?
1: 그 다음? 그 다음에 뭐?
0: 그 다음엔 어찌 될지 그들은 모르지만 난 알아.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0: 괜찮나?
1: 안녕하십니까?
0: 이 마차는 누가 탈 건가?
1: 태자마마께서 타실 겁니다. 결혼식 후 버리는 도시행진의 야소다라 공주님하고 함께요.
0: 그래? 도시행진이라? 그럼 백성들의 왕자의 영맹스러움도 기억하도록 해야지.
1: 무슨 말씀이신지요?
0: 몰라? 태자가 숭배의식 말을 잡았어. 고살라고광을 패배시켰지 않느냐?
1: 예.
0: 그러니 네가 그 말을 칸타타 옆에 함께 묶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태자의 공로가 훨씬 돋보일 거다.
1: 훌륭하신 제안이십니다, 마마. 태자님 말 옆에 숭배의식 말도 같이 묶겠습니다.
0: 코살라국말을 샤크국말과 함께 묶어놓으면 프라세나짓의 자존심을 짓밟아주는 거야. 프라세나짓은 화가 머리끝까지 날 거다. 시타르타와 친구가 되려 했었는데 말이야.
2: 이게 뭡니까?
0: 내가 제일 아끼는 반지라네. 이걸 받아주시게나. 우리 둘의 우정의 표시로.
2: 우정이요? 하지만 대왕께선 저보다 훨씬 연장자신데요.
0: 그렇긴 하나 자네의 생각은

0: 인도의 모든 왕들보다 훨씬 훌륭하더군. 그리고 나의 우정은 자네 생각보다 크고. 지난 세월의 경험으로 나는 정치를 손바닥 들여보듯 알고 있네. 그런데 자네의 전력은 정말 놀라웠어. 프라스 에너지처럼 용감무쌍한 왕을 자네가 물리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놀랐다네. 그런데 자네가 전쟁을 끝내길 원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더더욱 놀랐지. 게다가 전쟁을 정말 중단시켰더군. 적의 무기를 모두 빼앗고 나서도 적을 자네의 친구로 만들었지. 대단해.
1: 그럼 프라세나짓도 공로를 인정받아야 해요. 그의 예지력으로 전쟁을 중단시키려는 제 의지를 따라줬으니까요. 안 그랬으면 얼마나 더 많은 인명을 잃었을지 몰라요.
0: 그런데 나는 어제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보았네. 바이샬리의 기녀 암나팔리, 그 불멸의 미인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서 자네를 유학하려 했건만. 그런데 자네는 녹슬 잃기는커녕 한순간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 그 나이에 그런 자제심이 있다니.
1: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나면 다른 사람에겐 마음이 가지 않죠. 참 사랑 앞에 유혹이란 건 태양 앞에 구름과 같은 거랍니다, 대왕. 잠시 후면 사라지는.
0: 대자, 아자타셔투 대신 자네가 내 아들이었다면 좋으련만.
1: 그건 폐하의 자비심이십니다.
0: 대자, 살다가 혹 도움이 필요하거든 마가다국 왕인 빈비사르를 생각해주면 좋겠구만. 신의 축복을.

0: 여긴 왜 오셨어요, 어머니?
1: 이 나무 보이지? 마하마야란다.
0: 마하마야요?
1: 마하마야. 내 언니였지. 네 큰 외숙모. 숫도다나 대왕의 첫째 왕비. 그리고 시타르타의 어머니. 그분의 축복을 받거라. 언니, 야소다라가 왔어요. 시타르타의 아내.

0: 세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본인도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엄마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폐하가 원치 않았단다. 이유가 뭐예요? 아시타 성인의 예언 때문에.
1: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폐하의 아들은 성인이 될 겁니다.
0: 그분은 시타르타가 현자가 될 거라고 했지. 하지만 대왕은 시타르타가 군주가 되길 바랬고, 그래서 슬픔을 아예 차단해버렸어. 이 사실도 숨기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데 왜 저한테는

0: 이젠 그 책임을 너에게 물려주려는 거야, 야소다라. 하지만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면요. 그게 나의 유일한 두려움이란다.
1: 왕비마마, 도시행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답니다.
2: 코살라 국왕, 빈손이군요. 자요, 이 꽃잎을 뿌리세요. 그리고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3: 드러나던 전하, 시타르타 왕자가 카펠라바스도 백성들에게 인망이 있군요. 마마보다 더요.
2: 사실이요. 승자만이 대중의 칭송을 받지요. 배자는 그저 부러워하며 보고요. 저기 보세요. 왕자의 마차를 봐요. 대자와 마마의 우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이 나십니까? 한쪽에는 태자의 막 칸타카, 다른 쪽에는 당신의 숭배의식 말이 있네요.

0: 다른 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1: 시아카국의 외교를 보셨습니까, 폐하? 폐하의 말을. 마차에 나란히 묶음으로써 그들이 우리 말을 가졌다는 걸 광고하잖아요. 우리가 치고 그들이 이겼다는 걸 사방에 알리고 싶은 거겠죠.
2: 아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
1: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폐하. 수도다나 대왕이 결혼식장에서 다른 샤카 왕들에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3: 내가 청첩장을 보낸 게 맞지만 프로세나짓은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초대를 받아들이고 카펠라 바스트로 오는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은 내가 그한테 표한 존경을 봤지만 그한테 준비해둔 구력을 보지 못했어.
0: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우리 친구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문턱에 서서 이 꽃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환영하십시오. 받으세요.
4: 우정이라는 미명한 그들은 내 등에 비수를 꽂았다. 샤카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여긴 잠시도 더 있고 싶지 않다. 당장 가자.

0: 제가 받은 가르침을 따른 겁니다. 제 마음이 전쟁 중단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칼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낼 뿐이죠.
1: 복수를 위해 전쟁을 벌인다면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2: 이 전쟁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복수를 해주는 거라고요. 샤카 연합국에 대한 전쟁을 불가피 합니다.
3: 여명 총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 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부동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공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0: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금강대학교에서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학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금강대학교 정상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제야말로 영광입니다.
0: 제가 우리 너튜브 동영상에서 예. 교수님 강의하시는 걸 제가 예. 예전에

0: 몇 번 봤거든요. 예. 그때 딱 든 기억이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잘하신다, 언제 한번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1: 아유, 저야말로 지금 스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예. 원래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아, 예. 오늘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0: 불교학을 연구하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늘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 말씀을 이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1: 좋죠.
0: 쉽고 재미있게 그러나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1: 이야,
0: 늘 하고 있습니다.
1: 쉽고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0: 예.
1: 정확해야 된다.
0: 정확해야 됩니다.
1: 멋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그러면 우리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찬찬히 살펴보면서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불교는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와,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질문도 뭔가 멋있어요. 뭔가 핵심에 톡 하고 찌르는 느낌이네요.
0: 예.
1: 불교는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아무래도 뭐, 이 세상에 뭐, 많은 가르침과 많은 종교가 있긴 한데,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어떤 가르침, 어떤 성인의 가르침에 이제 가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는, 지금까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지 않고는 그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부처님 말씀이 역시, 세계 최강이다. 자, 이런 생각이
1: 이야,
0: 들었습니다.
1: 부처님 가르침이 세계
0: 예,
1: 최강이다.
0: 이렇게 사람을 정말 좋은 방법으로 바꾸기에는 정말 부처님 말씀만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들고 있습니다.
1: 사람을 좋게 바꾸는 방법,
0: 예.
1: 내 스스로를 좋게 바꾸는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만한 게 없구나.
0: 예.
1: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뭐 어떻게 불교학을 연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질문을 가끔 들으면, 제 이전에 이렇게 또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어떤 심오한 동기가 있으셨던데, 저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었습니다.
1: 제밥에요?
0: 예.
1: 무슨 뜻일까요?
0: 저는 사실 이제 집안은 물론 당연히 이제 종교가 불교고,
1: 불교
0: 예,
1: 신자신.
0: 제또 이제 집안에 또 친척 또한 분은 또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 또 출가해서 계시고, 예,
1: 친척분의
0: 그렇습니다.
1: 스님이 계시고요.
0: 예,
1: 예.
0: 계십니다.
1: 고향을 좀 먼저 여쭤봐도
0: 아,
1: 될까요?
0: 저는, 제 어디 가서 이 사투리가 꼭 티가 나서, 저는
1: 예.
0: 경북 영주가 제 고향입니다. 예.
1: 영주요. 부석사.
0: 부석사.
1: 야, 영주 사과.
0: 맞습니다.
1: 예.
0: 그랬는데, 물론 저도 제 인생에 제가 이제 불교학을 연구하리라고는 20대까지도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금강대학교가 2003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우연히 이제 그 신문 광고에 그 금강대 개교를 이제 보게 되었고, 그때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1: 그 어렵다는 백수를.
0: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대학도 다 이렇게 무료에다가 또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 유학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31살에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금강대학교에 이제 2회로 제가 이제 입학을 이렇게 했는데
1: 유학 지원해 준단 말
0: 예,
1: 듣고
0: 정말 이제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1: 예.
0: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불교학으로 또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도대체 불교학을 공부하는 저 20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일까? 그러니까 불교학은 정말 저는 스님들만 하시는 건줄
1: 그렇죠.
0: 알았어요.
1: 전문적인.
0: 예. 그러다가 이제 학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종립대학이다 보니까 그 교양 수업 시간에 불교를 듣다 보니까 불교라고 하는 게 학문적으로서는 이게 유럽에서 시작됐다. 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신선해가지고 어차피 늦은 나이에 대학 들어왔으니까 불교로 전과하자.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전과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유학도 지원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학이 제 평생에 이렇게 업이 되었습니다.
1: 어디로 유학을 가신 겁니까?
0: 예, 저는 그 우리 가까운 예. 또 일본의 그 동경대학에서 이제
1: 와, 그 유명한 동경대학교요? 야,
0: 부끄럽습니다.
1: 그 일본에서도 최고 엘리트들이 간다는 그 동경대학교 맞습니까?
0: 예, 그 일본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가고 저는 뭐 아마 부처님 가피로 운전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1: 대단한 가피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유학 일본 유학 동경대학교 도쿄대라고.

0: 보다죠.
1: 예예.
0: 예, 동경대학교 도쿄대에서도 불교학을 연구하신 겁니까?
1: 예, 거기 이제 그 인도 철학과 안에 이제 불교학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는 인도 불교에 우리가 흔히 그 공을 얘기하는 중관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0: 저도 중관학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아, 그러십니까?
0: 제가 중이잖아요.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굉히 재미있습니다.
0: 예. 중관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1: 예, 예.
0: 저도 인도 대승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중관학파, 유식학파, 이렇게 개론서 수준으로만 봤지만, 야, 중관학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중관학, 공사상이지 않습니까?
1: 예.
0: 연기법, 공사상에 대해서 또 깊이 공부를 하셨군요. 그러면 교수님, 이 불교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세우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제밥, 유학을 보내준다니까 금강대학에 갔고 금강대학교에서 원래는 불교학엔 관심이 없었는데 괜찮다, 좋다 해서 또 불교학으로 학과로 전과를 하게 되고 그 일본에 유학을 가서도 불교학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불교에 푹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 이래서 좋았다.
1: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집안의 어른들이 다 이제 그
0: 불자님들.
1: 종교가 이제 불자님들이시다 보니까 이제 명절마다 늘 이제 사찰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명절 불자님이셔가지고 명절마다 이제 그렇게 가셨고 또 금강대 가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불교 학자들을 처음 뵀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보고 참 멋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불교가 가장 저는 이 다른 종교보다 멋있게 느껴진 건 이 우주를 창조한 어떤 위대한 신을 믿어라.
0: 오.
1: 이런 게 없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0: 그렇죠.
1: 예. 우리가 흔히 종교 이러면
0: 그렇죠.
1: 아주 그 신성하고 그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어떤 저 하늘 위에 어떤 그 존재 그분을 무조건 의심도 하지 말고 믿어.
0: 예.
1: 이제 이렇게 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 2500년 전에 인간으로 몸을 받고 태어나셔 가지고 그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겪으시고 또 그것을 우리 또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 그것이 정말 불교가 갖는 가장 매력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현실적이다.
1: 예. 그래서 불교에 빠지게 됐습니다.
0: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경전과 수많은 논설을 보셨을 텐데 불교의 매력은 이것이다. 불교 가르침의 매력은 이것이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1: 예, 제가 수많은 논서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역시 불교의 그 매력은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중생을 이끌까?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야, 저기 어디 저 구름 위에 있는 신을 믿지 말고 네 마음부터 바라봐.
0: 네 마음부터 바라봐.
1: 예.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저같이 이렇게 근기 낮은 사람은 쉽지는 않지만 알 수 없는 신에게 비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해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0: 예.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공부해본 결과 부처님 말씀의 역시 매력은 네 마음. 그렇다면 내 마음은 어쨌든 내 것이니까 내가 저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생이.
0: 마음.
1: 예, 부처님 말씀을 기반으로. 그래서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알 수 없는 신이 아닌 네 마음부터 바라봐. 근데 그 마음은 이렇게 수행을 하면 고쳐질 수 있어. 라는 그게 저는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1: 예.
0: 당장 스스로 마음부터 봐라.
1: 예.
0: 그리고 그 마음을 닦고 깨치는 그 방법까지도 자세히 일러주신 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1: 예, 예.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예전부터 큰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나 봐요.
1: 예예. 그 제가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그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해야 되고 그 저 어려운 경전 말씀을 다 봐야 되나 싶었는데 공부를 이제 해가면 해갈수록 정말 그 마음

0: 심자 하나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1: 예, 그러면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우리 평생 불교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나 논서나 가장 의지하는 어떤 부처님 뭐 경전이 있습니까?
0: 아, 뭐 아무래도 이제 제 전공이 중간이다 보니까 아, 물론 뭐 경전 다 이렇게 훌륭하신데 저는 그 중론의 제일 앞부분에 그 우리 용수보살님께서 그 이제 그 말씀을 쓰시기 전에 제일 앞에 귀경계를 쓰시지 않습니까?
1: 팔불중도 귀경계.
0: 예.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그의 말씀이 가장 이 수승한 성스럽고 거룩한 연기를 가르쳐 주신 부따께 나는 귀하옵나이다.
1: 예.
0: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용수보살님께서 얼마나 이 연기법에 감동을 하셨으면 이걸 쓰고 이제 그 막 조금 복잡한 일에 이론을 전개하실까. 그래서 저는 그 앞부분 귀경계를 가장 좋아합니다.
1: 이야, 제가 중론의 가르침을 좀 열심히 본 적이 있어요.
0: 예.
1: 왜냐하면 제가 갓 출가했을 때 수많은 이제 불교 서적을 보는데 웬만한 책들은 보면 대충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중론. 중론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예. 아, 내가 가고 있는데 가는 자가 없다느니, 뭐, 그, 뭐, 가는 자가 둘이 어떠니, 그 논리가
0: 예.
1: 그 당시 저의 지력이 많이 좀 딸려서 부족해서 용수보살이 펼치는 그 중론의 가르침의 논리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약간 좀 마음에 맺힌 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해가 안 되지? 제가 이게 위대하신 용수보살 나가르주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제가 집어 던졌을 텐데 중론이 불교 최고의 논서라면서요. 그래서 중론을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보고 보다가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 꽉 막혔던 게 많이 풀린 느낌이 들어요.
0: 아.
1: 그래서 우리 정상교 교수님이 중간학자라는 얘기를 듣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좀 즐거운 마음도 들었어요.
0: 예. 감사합니다.
1: 중론이 굉장히 어렵죠.
0: 예, 지금 말씀대로 저도 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볼 때마다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를 제 나름 어떤 그 뭐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늘 드는 생각은 예전에 불교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이 글자, 이 문장, 이 논리를 잘 이해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역시 제가 감히 스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시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1: 이야, 핵심을 바로 짚어주셨네요. 예. 예. 결국은 연기법, 공을 깨쳐야 알 수 있는 자리죠.
0: 예, 맞습니다.
1: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1: 예. 그리고 요새 자료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0: 예.
1: 중론 공부하기도 예전보다 수월해졌고
0: 예.
1: 요새 티벳 불교가 한국에도 많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0: 예.
1: 저는 개인적으로 찬드라키르티 월칭의 입중론을 보고
0: 예.
1: 굉장히 그 중론에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0: 예.
1: 근데 입중론도 어렵더라고요. 예.
0: 아, 예. 앞으로 스님께서 저한테 또 많이 좀 가르쳐 주시죠.
1: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평생 중간학을 공부하신 교수님께
0: 아닙니다.
1: 제가 감히 가르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어려운 중론의 가르침을 꾸준하게 공부하고 가장 좋아하신다 하니까 제가 살짝 놀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좀 답답할 때 가장 의지가 되던 어떤 부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어떤 가장 의지가 되는 가르침이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예,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역시 이 저 같은 중생들은 이 현실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현실 안에서는 역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운 사람 만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1: 야.
0: 이건 정말 참 흔하게 우리가 겪지만 그야말로 이것은 저는 우주의 참 그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특히 이제 뭐 누구나 우리가 다 겪어야 되지만 가장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과 우리가 또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0: 있습니까? 저도 이제 아버님을 먼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때도 역시 부처님 말씀이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진리고 또 우리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아,
1: 무상하다.
0: 예. 예. 그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외우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저 하늘에 뭐 누구를 믿어라 이게 아닌
1: 예.
0: 모든 게 무상하다.
1: 예.
0: 헤어지기 마련이다. 또그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좀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혹시 인생을 살다가 전혀 예기치 못하게 어떤 슬픔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많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무상하다.
0: 예.
1: 그 무상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삶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0: 정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1: 예.
0: 어떻게 보면 참 흔한 것 같은데 그것을 나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역시 부처님 말씀이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아까도 중론을 이해하려면 뭐 글에 있는 논리를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깨쳐야 된다.
0: 예.
1: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도 해주신 말씀이 결국 수행해야 된다.
0: 예.
1: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냥 우리 교수님을 뵙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냥 책으로만, 글자로만, 학문으로만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수행, 몸과 마음으로 닦는 수행에 굉장히 깊은 뿌리를 두고 계신 불교학자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유, 뭐,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불교 공부를 처음 할 때는, 글자 이해만 하는데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쫓아가고 했는데, 저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스님들 뵙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 출가 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늘,
1: 예. 예.
0: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전에는 그래서 어떤 스님들께서 아, 그뭐 글만 봐서 너가 뭘 알아? 이러는 말씀이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기도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1: 예.
0: 이거는 수행에서 오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1: 야.
0: 않고서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겠다. 이런
1: 예.
0: 생각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언제 우리 스님 바쁘시겠지만 저한테
1: 예.
0: 수행 또좀 가르쳐
1: 아우,
0: 주십시오.
1: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너무 우리 교수님 겸손하신 것 같고, 우리 정상교 교수님을 불교학자 정상교 교수님이 아니라 수행하는 불교학자
0: 아유,
1: 정상교
0: 부끄럽습니다.
1: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잘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잘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 오.
0: 부처님 말씀이 물론 이제 팔만대장경으로 그렇게 있지만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도 이제 KTX를 타고 왔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그타 보면 그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시는 분도 있고
1: 있어요.
0: 전화 크게 하시는 분도 있고.
1: 있어요. 예.
0: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시나? 밖에서 받으시지. 이런 생각이
1: 예.
0: 드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를 제대로 배워서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이 탁 이렇게 뭐 중립이랄까 중도를 딱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전생에서부터 그런 업보가 있으니까 이런 성격인가
1: 아,
0: 보다.
1: 업습.
0: 예.
1: 예.
0: 그러면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화도 안 내고 할 텐데 그래서 저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 현실 안에서 받아들이고 버리는 어떤 그 연습을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내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에서 하나하나 마음 잘 쓰는 연습을 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0: 정확하십니다.
1: 저도 좀 배워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AI는 깨달음을 대신할 수 있는가? 야, 요새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제가 AI.

0: AI잖아요. 예. 이 두 번째 키워드, AI는 깨달음을 대신할 수 있는가?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진짜 전 세계가 모든 분야가 정말 AI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 AI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수록 우리 불교가 정말 이 시대에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단순히 뭐 AI가 깨닫는다 안 깨닫는다 이런 거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0: 예, 저희 불교계에서도 AI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스님, 그리고 로봇, 휴머노이드 스님 해가지고 불교계에서도 뭐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 과학에 도움을 받아서 더 쉽고 널리 전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 이제 조언을 구하기 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랑 생각을 같이 하는 스님들도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AI 스님, 로봇, 휴머노이드 스님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AI나 뭐 로봇가 이제 앞으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다 스님이란 명칭을 붙이는 게, 우리 부처님 율장, 계율서적인 율장에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아니한 존재는 출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님이라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저렇게 뭐 AI 스님, 휴머노이드 스님 해서 부처님께서 사람 아니한 존재는 출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하셨는데, 저렇게 뭐 AI 스님, 휴머노이드 스님, 로봇 스님? 저는 이게 잘못하면 그 뜻은 이해가 가지만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어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 또 이도저도 아닌 스님이라는 그 명칭, 존재, 가치를 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라는 솔직히 우려가 돼요. 근데 우리 교수님의 또 깊은 조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1: 예. 예,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모든 사회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AI를 이렇게 보면서, 특히 우리 불교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휴머노이드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하시는 일을 이제 할 것이고, 사찰에 주지도 곧 맡으실 거고, 그럼 제가 거기서 더 얹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 종단에 최고 이제 그 책임자도 다 하실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정말 그 인간과 동일한 휴머노이드가 곧 만들어질 것이라고 다들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과연 그런 시대가 오겠느냐?
1: 예, 물론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래의 일은 누구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또 과학계에서 아직 그 우리가 장벽이 대단히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다 뭐냐면 헐리우드 영화에 있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 얘기를 해요.
0: 터미네이터.
1: 예. 아니면 이제 SF 그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인간과 동일한 사이보그, 이제 이런 걸 딱 머리에 놓고, 자,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스님도 나올 텐데 우리 불교계 이제 어떻게? 근데 저는 그 전제가 너무 지금 좀 비현실적이고.
0: 근데 과학자들은 결국은 나오게 될 거다라고.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19세기 말이나 뭐 19세기 초에 뭐 이제 프랑스 만국 박람회 할 때도 그 미래의 어떤 모습을 그려놓은 게 거기 있었다고
0: 저 본 적
1: 하는데,
0: 있어요.
1: 거기 보면 뭐 헬리콥터 비슷한 것도 있고 한데,
0: 사람이 날아다니고
1: 뭐 TV 같은 것도 하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특히 이 휴머노이드 스님은 되게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계들하고 이 휴머노이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정신작용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아버리는데, 우리가, 우리 스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마음이 뭔지 정신이 뭔지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데 그걸 기계로 재현을 한다? 그럼 그게 또 바로 곧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유, 휴머노이드 스님 나오니까 이제 그 스님들을 어떻게 대할까?

0: 논의가 이렇게 너무 중간 단계 없이 건너뛰는 게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AI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좀 너무 극단적이다.
0: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저런 담론들이 공상을 깔고 있는지 그중에 가능한 과학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저는 우리 불교계에서 정확하게 좀 가려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이 AI 시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SF 영화 그냥 머릿속에 놓고 야 인간과 똑같은 스님도 이제 곧 나와 그럼 이제 그 스님은 깨달을 수 있어 없어 이런 논의로 저는 막 뛰어가는 게 너무 이렇게 중간 과정이 생략된 그런 위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 같고 우리가 설왕설래할 필요 없고 불교 본연의 전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부터 살펴보고 지금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0: 예, 그 우리가 아직 정신이 뭔지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유 저 휴머노이드 스님이 이제 그 정신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언제 깨달으시냐. 그거는 너무나 이렇게 나간 얘기 같습니다.
1: 그렇죠. 이 휴머노이드 주지 스님이 나오고 이게 휴머노이드 뭐 법사 스님이 나왔을 때 그러면 신도들은 그 로봇에다가 절을 해야 됩니까? 삼배를 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이제 만약에 그런 스님이 나오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단의 가장 책임자도 이제 맡아야 될 것이고
1: 총무원장 되시고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휴머노이드 스님이 수명이 이제 그 기한이다 하면
1: 배터리가 다 하면
0: 다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뭐 열반이라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용광로에 집어넣어
0: 아니 그러면 그 이제 기계니까 영원히 살 수 있으면 또 우리가 그런 또 뭐 열반이니 다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즉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디테일한 얘기는 또 전혀 안 하고
1: 그렇죠.
0: 그냥 휴머노이드 스님이 이제 인간과 똑같은 저런 게 곧 나올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언론에서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이제 알리는 것도 우리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스님이 곧 나온다. 이제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너무 이렇게 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꼭 나왔으면 하는 로봇이 있어요, 사실. 간병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동감하시죠?
0: 아이 동감합니다.
1: 왜 간병 문제가 일상에서 가장 큰 어떤 서민들의 애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24시간 옆에서 나를 이렇게 씻어주고 부축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간병 로봇이 나온다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그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지금도 우리가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계들마다 우리가 다 아우 저 기계에 정신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고 깨닫니 안 깨닫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휴머노이드 스님이 나와서 깨닫니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기계들은 얼마든지 또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봐야지. 아 이거를 꼽으면 인간과 똑같이 그다음에 우리 불교 안에서 깨달음을 얻니 않은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거는 너무 공상에 기반한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딱 끊어주시네요. 명쾌하게.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휴머노이드, AI의 스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못하다라는 입장이었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수님께서는 아직 뭐 AI, 뭐 휴머노이드 스님, AI가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지금 말하기조차도 말하기조차도 몽상에 가까운 그런 설왕설래일 뿐이다. 그런 것까지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지금 우리 마음을 닦으면서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0: 지금 또 우리가 사실 AI가 엄청난 법문도 잘 만들어주고 모든 걸 잘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훌륭하니까.
1: 잘 활용하고.
0: 활용을 하면 되지만 우리 스님 지금 계시지만 우리가 늘 이제 법회를 볼 때 삼보에 귀의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1: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0: 우리가 스님들께 귀의하는 이유는 우리 스님들께서 단순히 뭐 법문을 잘하시고 그 뭐 팔만 대장경을 잘 아시고 이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희로애락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0: 미워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같이 경험하시면서 오. 부처님 말씀 속에서 그걸 수행으로써 한 단계씩 계속 이렇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시는 예.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스님들께 귀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과연 저는 AI가 물론 8만 대장경 다 외우겠죠.
1: 달달 외우겠죠.
0: 네, 달달 외우고 예. 지금 또 뭐 본문 하나 만들어줘 이러면 잘 만들겠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저 같은 중생들이 겪는 이 슬픔과 괴로움을 그 본문 잘 정리해 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본문은 넘쳐 흐릅니다.
1: 예.
0: 그렇다고 그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우리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스님들이 하셔야 될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뭐 AI 스님이 뭘 한다 이런 얘기가 조금 아직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1: 예, 너무 명쾌한 말씀입니다. 예. 근데 솔직히 저도 AI를 많이 쓰거든요.
0: 예, 예.
1: 작년까지만 해도 AI가 뭐 이렇게 뭘 질문하고 그 답을 살펴보면 좀 틀린 내용이 많이
0: 예,
1: 나왔는데
0: 예, 예.
1: 이번에 갈수록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0: 예.
1: 정도로 발전을 하는데 저는 AI가 너무 고마운 게요. 다른 외국 큰 스님들 법문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어, 한문, 뭐 티베트어 뭐 이런 외국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보고 싶은데 언제 외국어 봐서 외국어 공부해서 이거 보나 했는데 AI가 번역을 다 해줘요.
0: 예, 예.
1: 그래서 뭐 산스크리트어까지 번역해주고
0: 예, 맞습니다.
1: 티베트어까지
0: 예.
1: 번역해주고
0: 예.
1: 그리고 중국 불교, 대만 불교 큰 스님들 법문도 다 번역을 해주고 그래서 AI를 활용을 잘하니까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너무 아직 현실적이지 않은 거창한 이야기들은 그냥 몽상에 불과할 뿐이다. 아직은 우리가 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0: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AI를 뭐 지금 AI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 예.
0: 다 이렇게 쓰는데 저도 이렇게 연구할 때 옛날 같으면 뭐 직접 외국으로 가지 않으면 그 구할 수 없었던 자료들 다 얻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도 다 번역을 해주고
1: 번역 잘하죠.
0: 예. 예.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졌는데 결국 불교가 그 많은 그 번역을 해주고 한다 해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당장 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슬픔을 그 번역 잘해줬다고 그게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 예.
0: 저는 그럴 때 저도 이러면 너무 보수적이라는 얘기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참 수행을 많이 하신 우리 스님들께 찾아뵙고 스님들께서 삶은 이런 거다라고 해줄 때 그때 인간은 사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마음을 수치로 표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럴 때 우리 또 승가의 스님들께서 부처님 말씀을 탁 전해주실 때 우린 또 거기서 또 슬픔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막 책을 많이 보고 AI로 수많은 지식을 구하지만 결국 진짜 힘들고 답답할 때 염불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수행이고 염불이다.
0: 맞습니다.
1: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0: 예.
1: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라는 치유 초성 퀴즈예요. 이거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0: 예, 예.
1: 나라는 집착.
0: 아, 너무 정확하십니다.
1: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께서 전공으로 탐구하고 계시는 중관학파, 중관의 가르침이 결국 나다, 내 것이다라는 고정된 실체를 타파하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답을 제가 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집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0: 예, 그 뭐 제가 감히 이게 스님 앞에서 집착에 대해 말씀드린 게 부끄럽습니다만
1: 아닙니다. 예.
0: 우리가 이제 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결국 나를 괴롭히는 거는 나에 대한 집착인데 요거를 근데 우리가 불교하면 늘 뭐 집착을 내려놔라 이러니까 이 집착이란 말도 너무 흔한 것 같습니다.
1: 예.
0: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 현대인에게 가장 이 집착을 설명하기 좋은 거는 자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만심.
0: 예. 실제로 이제 우리 탐진치 삼독에서도 그 탐심에
1: 예.
0: 바로 이 만심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들

0: 예.
1: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0: 그렇죠.
1: 늘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0: 예, 비교하고,
1: 예.
0: 예.
1: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음의 병은 바로 이 자신에 대한 집착, 즉 만심만 잘 이렇게 다스려도
0: 네.
1: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0: 이야.
1: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0: 저도 법문하고 강의할 때늘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하게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다 함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늘 겸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저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신도님들이 막 존경해주고 우러러주고 우리 스님 하다 보니까 저도 제 마음을 비춰보면 저도 모르게 막 교만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국구 법사 스님으로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1: 예.
0: 저도 모르게 막 자만심, 교만심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광우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다 훅 간다. 그래서 저도 그 자만심, 교만심을 경계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더 와닿네요.
1: 예, 그래서 저도 그 불교 공부 이렇게 막연히 들을 때는 옛날에 불교는 뭐 탐진치 삼독을 버려라. 그 말도 사실 너무 어려웠고, 근데 보니까 아, 역시 탐심 중에 가장 강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집착. 그게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행복해도 되는데 더 잘난 사람을 상정을 해서 비교를 하니까 평생 행복할 수 없고 또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다 싶으면은 또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이 정말 이것이 가장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나라는 집착 혹은 이 자만심 이걸 줄여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뭐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그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이제 위대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무아지 않습니까? 예,
0: 무아,
1: 무아. 이제 무상, 무아. 그 얘기도 많이 듣기는 한데 이게 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우리 스님께서도 이렇게 설법하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자꾸 내가 없다, 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0: 허무주의로 오해하는 분들이
1: 예.
0: 있어요. 에이.
1: 근데 이제 무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사실 여기 좀 이제 그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며칠 전에 굉장히 기뻤거든요. 예. 기뻐서 방방 뛰던 제가 있었고 오늘 또 더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니까 약간 더워서 또 짜증 내던 내가 있었고 어느 게 난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0: 어느 게 날까?
1: 예,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따라 조건 따라 늘 변하는 내가 있을 뿐인데 우리는 하나의 모습에 딱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나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늘 나라는 것도 환경 따라 변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떤 그 고정된 내 모습에 대한 집착이 내려가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0: 최대한 우리 불자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공사상이잖아요. 공.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인연 따라 변화해가는 흐름이 있을 뿐이지, 그 속에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는데, 뭐,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저도 자꾸 집착하거든요. 머리로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광우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어. 색즉시공, 공즉시체. 머리로도 아는데, 그래도 결국은 나라는 거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수행밖에 없네요.
1: 정말 그 제가 다시 한번 스님 앞에서 자꾸 수행 말씀드려서
0: 아닙니다.
1: 부끄러운데 제가 사실 그 지난주에도 뭐 일이 있어서 통도사를 또 지나오게 됐는데 그 통도사 관음전에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그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제 그 독경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뭐든지 자기가 할수 있는 걸 통해서 어디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그런 어떤 나에 대한 집착이 나도 모르게 내려가게 되니까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어디서나 자기가 할수 있는 수행을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으로 가는 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교수님 혹시 예. 그거 아십니까?

0: 당연히 아시겠지만 정말 이 집착을 떨군다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수행을 많이 했다는 집착이 있어요.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와, 어렵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하는데 금강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금강경 많이 읽었다는 상이 생기고요. 삼천배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심해야 되는데
1: 맞습니다.
0: 삼천배를 많이 했다는 상이 생기고
1: 맞습니다.
0: 저도 항상 신도들한테 겸손해야 된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만심, 교만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저도 법문을 실컷 해놓고 내가 스님인데 이런 집착과 상이 있고 결국은 수행밖에 없네요.
1: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공에 대해서도 그 집착하면 그거는 정말 답 없다. 그런 말씀 바로 하셨지 않습니까? 야, 내가
0: 봤습니다.
1: 공을 깨닫고 공을 안다. 이것이야말로 공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병 들면 그건 정말 답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가끔 어디 이제 사찰에 가서 뭐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법회를 가면 갈 때마다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법회에 오시는 조금 이제 슬픈 얘기지만 우리 이제 사찰에 다 이렇게 연세가 다들 높으시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이제 법복을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짧은 지식을 얘기하다 보면 다들 이렇게 제가 물론 법문을 잘 못해서 다 수면삼매에 드세요. 다 수면삼매에 드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아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나오면 이분들이 뭐 이제 밥 먹을 때 얘기 들으면 이 동네에서 어떤 분이고 엄청난 분들이신 거예요.
0: 지역 유지들.
1: 예, 유지들이시고 뭐 공직에 또 고위 공직에 계셨고 그런 걸볼 때마다 제가 까불지 말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상을 내려놓는 저는 직접적인 또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0: 오히려 큰 공부가
1: 예, 그래서
0: 되셨네요.
1: 스님께서 지금 아상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그런 걸볼 때마다 정말 세상은 넓고 대단하신 분들 많고 나의 지식이 별거 아니구나. 그럴 때마다 아상 내려놓자. 이 생각 많이 듭니다.
0: 야,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제 수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수님하고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니까 더 많이 여쭤보고 싶고 뭔가 교수님이 그 어려운 내용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1: 부끄럽습니다.
0: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1: 예, 저도
0: 제가
1: 그렇습니다.
0: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것 같아요. 교수님, 토크쇼 가피에 공식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1: 예.
0: 가피란 무엇일까요?
1: 가피란 부처님 말씀으로 가는 저는 고속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고속도로.
1: 예. 그런데 이제 이 고속도로 이러면 우리가 아따 좋은 이미지가 있긴 한데 부처님 말씀으로 갈 때는 우리가 어디 목적지에 갈때 고속도로로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내려서 샛길도 가야 되고 또 작은 길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 가피는 고속도로이긴 하지만 또그 옆에 부처님 말씀에 또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아까 뭐 수행도 해야 되고 또 경전 공부도 해야 되듯이 여러 개를 함께하면 그 가피가 더 직접적으로 나한테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1: 예.
0: 그것이 갑이다.
1: 예.
0: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고 재밌는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정상교 교수님 모시고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으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것에 너무 매혹당하지도 말라.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된다. 잡아끄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를 탐욕이라 부른다. 거센 경류라 부른다.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라 부른다.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의 늪이라 부른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이를 이기려고 가진 악담을 한다. 진실로 이기려는 사람은 많은 말보다 침묵을 지킨다.

0: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캔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소중한 나.
1: 유아투어.
0: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기 짧은 편지가 와서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소나무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평택에 사는 정아무개라고 합니다. 전 108배 법화경 사경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광우 스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50 넘게 살아오면서 참 잘 살았다. 남한테 배려하고 도와주며 살았는데 참회 기도를 시작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죄업들이 참 많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우 스님 법문을 듣지 않았다면 참회를 할 기회가 없었다면 아직도 착각과 교만 속에서 살았겠지요. 올 초에 제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야 하면서 번뇌 속에 살았겠지요. 지금은 이것 또한 저의 업보라 생각하고 마음 비우고 생활합니다. 그나마 더 큰 수술이 아니었음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저의 업장 소멸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광우 스님 소나무 ARS 이벤트에 담청되어 공덕을 꽃피우다 책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페이스북에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소나무 시청하는 불자님들에게 쉽게 법문해 주시고 위트 있는 말솜씨로 많은 불자님들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장수 프로가 되길 바라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신 우리 평택에 살고 있는 정아무개 보살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매일 108배 하시고 또 법화경 사경 하시고 또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고 또 그 올 저기 작년 이제 말에 받은 거니까요.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그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과 업보, 인연 과보에 대한 이 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똑똑해도 일 안 풀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또 힘들고 괴롭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란 것은 결국 내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중생들 사는 모습을 업노름이라고 했어요. 업노름.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산다. 그것도 복노름이라고 했습니다. 복노름. 딱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일이라든 편안하고 잘 풀리고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살아가면서 자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남을 탓하는 그런 철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스님, 저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요? 왜 하늘은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건가요? 아니, 네가 네 보고 네가 져야지. 왜 여기 와서 난리여?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 이 묘하죠. 근데 이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을 보면 이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기가 살아간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내가 지은 업연,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라는 걸 명

0: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스님 저는 살아가는 제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항상 감사해요 하는 분들은 전생에 그만큼 많이 닦아서 그런 거예요. 이번 생에 또 열심히 더 잘 닦아야 된다. 선생님 저 살아가는 게 너무 빡빡하고 퍽퍽하고 너무나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그만큼 닦아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이번 생이라도 좀 닦아야죠.
1: 네.
0: 예, 스님 저도 닦고 싶지만 사는 게 너무 퍽퍽해서 닦을 겨를 여지가 없네요. 닦을 겨를이 없네요. 다음 생에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겹다 지겨워. 이번 생에 좀 고생하더라도 다음 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1: 네.
0: 제일 좋은 거는 다음 생에도 안 태어나고 요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고 예, 그게 최고입니다. 뭐 어차피 다음 생에 잘 살아봤자 또 그 다다음 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이번 생에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아니에요. 전생에는 우리도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우리의 과거 전생을 싹 꿰뚫어보면 안 해본 게 없다. 왕도 해봤고 거지도 해봤고 연예인도 해봤고 스님도 해봤고 배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게 한바탕 꿈이더라. 다 꿈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꿈을 꾸고 있으면 자기가 꿈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 마음이 만든 꿈인데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 이게 꿈인가 보다. 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느끼면 그때부터 수행자가 되는 거래요. 아 이제 꿈에서 벗어나야겠다. 그 꿈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그때는 깨달은 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바탕 꿈 속에서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나쁜 꿈을 꾸기도 하면서 결국 내 마음이 만든 꿈속 같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만든 세계에서 내 마음 속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실하게 꿰뚫어봐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힘들고 괴로우면 뭘 해라? 기도해라. 저기 이제 창원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의 굉장히 아주 감동스럽고도 신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창원에 계시는 보살님이신데 제 연세가 60이 좀 넘으셨대요. 60이 좀 넘으셨는데 소나무에 완전 광팬이시래요. 매일매일 소나무 보는 낙으로 사신다. 제가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이제 소나무를 보면서 이제 당신이 경험하신 기도 가피를 꼭 이렇게 저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때 이미 30 안팎이었을 때, 즉 30 안팎이면 엄청 젊은 나이잖아요. 심한 당뇨가 와가지고 심각한 당뇨가 왔는데 그게 또 합병증까지 생겨서 옛날에는 또 의료 기술이 지금만큼 좋지 못했잖아요.
1: 네.
0: 의사들도 손을 놓을 정도였대요.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그 당쇼크 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30 안팎에. 그래서 걸을 때도 막 이렇게 부축을 해야 걸을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다행히 당신 어머님께서 굉장히 독실한 불자셨대요. 그 어머님이 그래 현대 의학으로 못 고치면 부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다 우리 업보니까 부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자 해가지고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 어머니가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서른 안팎에 그냥 심한 그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심한 당뇨가 와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젊은 딸 손을 이끌고 처음에 이제 갔던 데가 그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갔대요. 구인사 다 들어보셨죠?
1: 네.
0: 구인사. 그래서 이제 구인사에 가서 거기서 4박 5일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구인사에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평생 관음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염불을 한데 너무 몸이 힘들고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당신은 다른 기도는 못하셨대요. 그냥 유일하게 하는 기도가 하루

0: 나중에 입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중얼중얼 염불을 했답니다. 중얼중얼 염불을 했대요. 그래서 중이 웅얼웅얼한다 그래서 중얼중얼이라고 모르셨죠? 예예 예, 어디 가서 써먹지 마시고 예, 예 뭐든지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중같이 웅얼웅얼한다 해서 중얼중얼이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는데 몇 년 동안 하셨답니다. 매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셨대요. 너무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관세음보살만 하염없이 염불했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다니던 몇 년 후에 창원에 있는 모 사찰에 창원에 있는 사찰에서 큰 법당에서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염불하는데 갑자기 큰 목소리로 누가 자꾸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 라는 큰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꾸 누가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막 이렇게 쳐다봤대요. 뭐지? 그래서 이거 꿈인가? 꿈치고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뭐지인데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염없이 몇 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그 큰 법당에서 자꾸 누가 자꾸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누구였구나? 너였구나. 그리고 그 환청을 딱 듣고 나서 며칠 뒤에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 큰 법당이 있는데 큰 법당 기둥 세 개가 세워져 있더랍니다. 기둥 몇 개?
1: 세 개.
0: 기둥 세 개가 딱 세워져고 저게 큰 부처님 금으로 된 큰 부처님 삼존불이 딱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모셔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법당 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느 큰 스님이 딱 이렇게 나오시더니 큰 스님이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이리 오너라 같이 가자. 그 자기를 이렇게 붙들고 거기 법당에 큰 세 분의 부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세우더래요. 그 앞에 이렇게 세우고 이제 인사드리라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오른손을 펴보거라 이러더래요. 오른손을 펴보거라. 근데 오른손을 딱 펴보니까 거기다 큰 스님이 뭘 이렇게 올려놓더래요. 뭘 딱 올려놓더래요. 로또 번호였으면 얼마나 좋아. 그 다 이렇게 세워놓은 이렇게 오른손가락 이렇게 다 올려놔가지고 큰 스님이 그래서 이거 뭔가 하고 봤더니 솔잎 있죠. 솔잎 하나랑 솔잎 그 다음에 그 콩 있잖아요. 콩 하나리 노란 콩 하나리 딱 올려져 있더래요. 솔잎 하나 노란 콩 하나. 그걸 딱 보면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솔잎 하나 콩 하나.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대요. 그 뜻을 몰라서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그 현실 같은 꿈에 이게 보통 꿈이 아닐 거다. 뭔가 나에게 뭔가 어떤 가피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 이게 솔잎과 콩이 무슨 뜻인가 관세음보살 한 달 동안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답니다. 저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다가 한 달이 딱 지났을 때 마음에 딱 짚이는 게 있더래요.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마음에 딱 짚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뒷산이 있더래요. 약수터 올라가는 뒷산에 거기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이렇게 세워 있더랍니다. 그 오솔길을 이렇게 가면서 여린 솔잎 있잖아요. 여린 거. 말랑말랑한 여린 솔잎을 이렇게 잔뜩 땄대요. 가득 따서 그 이제 햇볕에 며칠 동안 바싹 말렸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집힌 바가 있어서. 그리고 콩 있죠.
1: 네.
0: 그 콩을 일반 그 노란 콩을 구하다가 햇볕에다가 또 며칠 동안 바싹 말랐대요. 그냥 아주 단단하게 완전 물기 하나 없이 바싹 솔잎하고 콩을 바싹 말린 뒤에 그 이제 바싹 말린 거를 다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방앗간을 갔대요. 방앗간에 가서 이걸 그 우리 미숫가루 있죠.
1: 네.
0: 미숫가루만이 완전히 갈아버렸대요. 미숫가루 그 마른 솔잎이라 콩을 미숫가루처럼 방앗간에서 싹 갈아가지고 이제 봉지에 이제 보자기에서 와가지고 그걸 매일 물에 타서 미숫가루처럼 드셨대요. 그렇게 3개월을 매일 드셨답니다. 3개월을 매일 드셨는데 당뇨 합병증이 싹 나왔대요. 병원에서 포기한 그

0: 나중에 합병증 싹 나오셔서 지금도 몸이 많이 약한 편이지만 그때 그게 그걸 먹고 나서 합병증이 사라진 걸로 지금 굉장히 그래도 많이 건강을 되찾은 거라고. 그때 진짜 몇 년 못 살 줄 알았대요. 이야, 그 마른 솔잎에 그 꿈에서 본 대로 그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미숫가루를 해서 3개월 동안 매일 마셨더니 나았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보살님이 개인적으로 꿈에서 가필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서 나으신 거고 우리도 다 똑같은 효과 본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거면 나도 당뇨합병증 낫는 거야? 야야야, 그거면 누가 낫는데? 광우쌤이 낫는댔어. 그러다 배탈 나가지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예? 진로는 누구에게?
1: 의사에게.
0: 예?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거나 약 처방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이거는 이 보살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꿈에서 받은 그분만의 특별 처방법이에요.
1: 네.
0: 이해 가십니까?
1: 네.
0: 그러니까 뭐 함부로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1: 네.
0: 근데 그분은 효과를 그렇게 보셨대요. 하여튼 값이 받은 거죠.
1: 네. 네,
0: 대단하죠. 여러분 먹으라고 해도 못 먹어. 맛없어서. 자, 그런데 이 보살님이 이제 그렇게 값을 받으셔서 이제 생명에 이제 어떤 위급한 그런 어떤 큰 불은 끄셨는데 그 전생에 살생 업보가 많으셨나 봐요.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많으면 이번 생에 몸이 아픈 과보를 많이 얻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보살님이 그 30 안팎의 그 당뇨 합병증 때문에 무지 고생하다가 이제 나으셨는데 그때 이제 이미 몸이 많이 좀 무너진 상태였잖아요. 40대 됐을 때 한쪽 눈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셨대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된 상태에서 또 이제 또 한쪽 나머지 눈도 점점 시력이 약화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눈 하나는 실명되고 또 한쪽 눈도 시력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부처님,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그냥 부처님 경전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제 눈을 시력이 좋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발언했답니다. 제가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뭐가 될 정도만 부처님 경전을 읽을 수 있을 정도만 제 눈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염없이 또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을 불렀는데 계속 부르고 불러서 거의 10년을 불렀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10년 동안 뭔가 소원 하나를 딱 세워놓고 10년 동안 기도했을 때 잘 안 되면 1년이나 2년이나 3년 정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포기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의 소원 갖고 5년 동안 빌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통 10년까지 끌고 가기 쉽다 어렵다? 나도 안 돼요. 안 되는 소원을 어떻게 10년 동안 해. 내 팔자르니 하고 살지. 10년을 했는데 10년을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신명되었던 눈이 점점 밝아지더래요. 그리고 10년 동안 관세음보살 불러서 눈이 회복이 됐답니다. 10년 동안 관세음보살 불렀어요. 이야,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눈이 회복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신명대 눈이 살아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오로지 포기하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던 게 난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이분께서 당신의 이런 1년의 어떤 가피르들을 얻으면서 자기는 정말 이 불보살의 가피를 의심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몸으로 당신의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60 좀 넘으셨다고 했죠. 작년 4월 달에 놀라운 경험을 하셨대요. 작년 4월 달에. 그 당신이 다니는 창원 사찰에서 이제 삼사순례를 가는데 삼사순례라고 들어보셨어요?
1: 네.
0: 삼사? 예. 삼사순례가 절 세 군데를 예. 나머지는 모르나 봐. 예. 혼자만 하셔. 예? 예. 그래서 삼사순례가 절 몇 군데?
1: 네 군데.
0: 예. 하루 동안 절 세 군데를 순례하는 걸 삼사순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삼사순례를 가셨대요. 삼사순례를 이제 이제 여행을 가셨는데 절에서 이제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신도들이 이렇게

0: 이렇게 이제 삼사순례를 갔는데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횡단보도를 당신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파란불이 딱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려고 몇 걸음 앞으로 건너서 앞으로 가는데 몇 걸음 앞으로 가는데 온몸에 그냥 소름이 쫙 그냥 끼치면서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여러분 전기 통해 본 적 있어요?
1: 없어요.
0: 아 그래 죽어요 전기 통하면. 전기가 온몸에 찌릿하고 전기가 온몸에 딱 통하면서 그냥 손끝에서 발끝에서 머리털 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러면서 왼발은 땅에 있고 오른발에 딱 든 상태에서 뒤로 확 넘어갔대요. 온몸에서. 그런데 뒤로 넘어갔는데 왼발은 땅에 있고 오른발은 앞으로 허공에 있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간데 포근한 뭔가가 뒷목을 싹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넘어지지는 않았대요. 뒤로 확 젖혀서 넘어지려는 찰나에 그 포근한 무언가가 뒷목을 싹 잡아주는데 그 순간 눈앞에서 휑 하고 자동차가 확 지나가더래요. 그걸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비명 질렀대요. 할머니 치일까봐. 순간 자기가 뒤로 확 넘어가지 않고 그냥 걸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차에 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뒤로 몸이 확 젖혀질 때 그것도 뒤로 넘어질까봐 포근하게 무언가가 뒷목을 이렇게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 자동차. 그리고 왜 신호등을 안 지키냐고. 그렇잖아요. 난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야.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예? 음주운전 때문에 한 가정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 내가 좀 흥분했다. 그리고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들. 예, 음주운전하고 신호도 안 지키고.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 네.
0: 여러분은 음주운전 같은 거 하지 않죠?
2: 네.
0: 예, 절대 하면 안 돼요.
2: 네.
0: 오늘은 괜찮겠지.
1: 안 돼요.
0: 그러다 한 방이 훅 가요.
2: 네.
0: 예,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 대리운전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0: 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께서 노보살께서 너무나 놀라셔서 야 이건 진짜 부처님 갑이다.
1: 네.
0: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스님 제가 지금 몸도 약하고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라도 제가 건사할 수 있었던 건 오직 누구 덕분이다? 부처님 관세음보살 덕분입니다. 그런 분 앞에 그런 분이 감히 관세음보살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가끔 그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절에 다니면서 경전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불보살 가피라든가 관세음보살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겨지지가 않죠.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라든가 염불이라든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걸 안 믿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절에서 경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나무 150회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까? 그거 다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제보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는 저랑 친한 불자님들이 많으세요. 저랑 실제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는 그 친한 불자님들이 당신이 기도 체험한 걸 저한테 뻥치겠어요? 네? 어차피 인생 뻥이야 뭐 이러면서 뭐 한바탕 꿈인데 뻥 좀 치면 어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해서 선생님 전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명운가피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명훈가피.
2: 명훈가피.
0: 그림자명, 어둘명, 그림자명.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보호해 주는 가피예요. 알게 모르게 은은하게 나를 보호해 주는 가피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기도나 염불은 절대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안 해. 머리로는 기도, 염불, 수행이 좋다는 거 알면서 누가 안 해?
2: 내가
0: 안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고질병이죠. 그러니까 매일 제가 불자님들한테 그래요. 기도하기, 정말 기도하기가 싫으면 귀로라도 들어라. 도저히 기도하기 싫으면 귀로라도 들어라. 그것도 못하나? 그건 해요 못해요? 그래도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 업이 나를 내 업보가 나를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108배를 하는 게 좋고

0: 매일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금강경을 독경하는 것도 좋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부르는 것도 좋고 천수경을 하는 것도 좋고 옴마니 밤매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보살의 가피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창원에서 이 소중한 당신의 체험담을 전해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불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분명히 불보살님의 가피는 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창원에 계신 보살님이 눈이 실명됐는데 눈이 좋아졌다는 얘기 해드렸죠.
1: 네.
0: 그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
2: 네.
0: 제가 또 며칠 전에 제주도 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제주도 서귀포시에 저랑 친한 스님이 조그만 이렇게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 얼굴도 보러 갈까 이렇게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간 게 1월 말에 갔거든요. 노란 꽃이 피어 있어요. 그거 보고 놀라서 노란 꽃. 나 좋아한 줄 알았어요. 좋아. 예? 생화더라고. 이거 좋아 아니야? 와, 이게 웬 좋아야? 막 이러면서. 예? 아니, 무슨 1월 말에 노란색 꽃이 펴있고. 그리고 귤도 겁나 맛있어요. 진짜 제주도 좋더라. 그래서 제가 씨를 하나 줬어요. 씨앙수를. 제주도에 사는 사람, 제주도 좋지. 예, 이렇게. 예, 제주도 사는 사람, 모두 좋지? 예, 참 제주도 좋아. 예. 제주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밖에 나와서 걷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공기도 너무 좋고. 그런데 제주도가 옛날부터 불심이 세대요. 또 바닷가라서 그런지 제주도 불심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주 불교대학이라는 곳이 있대요. 제주도에 큰 그 불교대학이 있는데 제주 불교대학에서 그 공부하시는 그 불자님의 그분의 이제 체험담이신데요. 이 제주불교대학에 다니시는 이 불자님이 원래 그 당신의 친정집은 굉장히 유교 집안이었대요. 아주 엄격한 유교 집안이라서 딱히 이제 불교 같은 걸 믿지는 않았고 시댁 결혼해서 시댁을 와봤더니 시댁이 어마어마한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외할머니, 이 보살님의 외할머니는 그래도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그런 어떤 불심이 깊은 시댁의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답니다. 근데 당신이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의 불심이 싹트게 된 큰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요 보살님 시어머니가 예전에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보리 있잖아요. 보리를 수확할 때 그 보리 이파리가 눈에 찔렀대요. 눈에 딱 찔렀는데 사실 그때 병원 가거나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 바빠 죽겠니까 아 뭐 찔렸나 보다 뭐 별일 없겠지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계속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었는데 저절로 낫겠지 했는데 계속 눈이 아파오더래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나중에 검사를 했는데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실명이 됐대. 한쪽 눈이 실명이 됐대.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 시어머니가 불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매일매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는데 뭐 몇 년이 지났는지는 그분 인터뷰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궁금하긴 해요. 몇 년 동안 기도하셨는지. 그렇게 매일매일 좀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나 봐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나서 점점 눈이 밝아지더래요. 실명을 판정받았던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눈으로 목격한 거잖아요. 그 집안 식구들 이거는 어머니의 부처님을 향한 정성과 기도 때문에 효험을 보신 거라고 자기 눈에서 자기 어머니가 한쪽 눈이 실명되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부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요. 이게 사실 최고의 포교예요. 좋은 말 백날 해봐라. 예? 우이 독경. 예? 쇠귀의 경읽기잖아. 그런데 눈앞에서 누가 기도해서 로또 터졌다. 뭐 누가 기도해서 몸에 병이 나왔다. 누가 기도해서 한쪽 눈이 실명되는데 나았다. 이걸 옆에서 딱 보면 백날 좋은 법문 해주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일으킵니다. 사실 중생의 감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 며느리도 자기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완전히 불심이 싹 튼 거예요.

0: 의심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죠. 와, 부처님의 뭔가 힘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신다는 제주 불교대학의 어느 학생분의 그런 인터뷰를 제가 그 인터넷 신문에서 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고민해라 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뭘 해라?
1: 기도하라.
0: 염불 한 번 더 해라. 기도 한 번 더 해라. 차라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1: 네.
0: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항상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걸 여실하게 꿰뚫어보고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이 있다면 기도로 녹여내가.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어야 할 선업의 공덕을 끊임없이 복짓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아름답게 수행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저 이거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예요. 노는 입에 뭐 하자? 염불하자. 노는 입에 노나니 하지 마시고 노는 입에 뭐 노나니 노 뭐 이러지 마시고 노는 입에 차라리 염불을 한번 더 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마 볼 때도 그냥 드라마만 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보는데 주인공의 귀싸대기를 맞았다. 아니 저놈 못됐냐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관세음보살.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설거지하면서도 뭐 하면서? 관세음보살. 설거지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걸레질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염불을 채우셔야 됩니다. 따로 기도하려고 시간 내면 기도할 시간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요새 사람들 희한해요. 스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찜질방 갈 시간이 있다. 어? 드라마 볼 시간이 있어.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 시간이 있어. 근데 무슨 시간은 없다? 기도할 시간은 없대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활 속에서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기도를 하신다면 은은한 보이지 않는 가피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게 될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래전에 제가 그 성상연 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 빈말이라도 예 안 하시네? 네, 제가 오래전에 성상현이라는 법사님에 대한 아주 재미난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실까 봐 제가 그냥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오래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병무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승승장구를 하시던 그 성상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39살이 되었을 때, 몇 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수술하면 낫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갈비뼈를 이렇게 절개하는 수술을 했는데 병도 안 낫고 그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병실에 드러누워 버렸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27개월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답니다. 그 링겔로이지 하셨대요. 음식이 아예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27개월 동안. 27개월이면 2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2년 동안 링겔을 의지해서 병원에 있는데 몸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소말리아의 그 기아에 그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온몸에 그냥 뼈에 가죽만 남은 상태였대요. 27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까 링겔로만 그 목숨만 연명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분위기예요.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분위기. 집안 사람들도 다들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병원 위문에 어느 스님이 오셨대요.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지나가다 이 성상영 거사님을 딱 보더니 에휴 곧 죽겠네 당신 못 살아 이러더래요. 그거 말을 막말을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 했을 때 어디 죄수 없이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면 그러니까 화를 내면 오는 복도 차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성상인 거사는 이 성상인 거사는 사실 화낼 힘도 없었을 거예요. 네. 화낼 힘도 없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딱 보더니 책 하나를 주더래요. 금강경을 주면서 금강경 그 유명한 금강경을 주면서 이거 읽으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스님 이거 읽으면 저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죽

있겠지. 그런데 갈때 가더라도 곱게 갈수 있다 이러더래요. 제가 살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렇잖아요. 태어났을까 우리 언젠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죽죠. 가기야 가겠지, 죽기야 하겠지. 하지만 갈때 가더라도 어떻게 갈수 있다? 예, 이 금강경을 읽으면 곱게 갈수 있다. 그때부터 이제 누워서 할게 없으니까 금강경 계속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서울대 나왔을 거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금강경을 다 외워버렸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냥 나가서 장례 준비하는 게 그냥 죽더라도 집에서 죽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퇴원을 했답니다. 퇴원을 집으로 와가지고 누워서 이제 집에서는 장례 준비를 했대요. 그때도 누워서 이제 계속 금강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금강경을 외우다가 뭔가 이제 큰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나 배고파. 27년 동안 밥을 먹었던 사람이 금강경 외우고다가 뭐가 툭 하고 터지더니 나 배고파. 그 처음에 부인이 싫어하더래요. 가려면 그냥 곱게 가지. 괜히 넘어가지도 않는 거 먹어가지고 생사랑 곱생시킬래. 아 근데 그 부인 되는 분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병자 간병에 장사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미움을 먹었는데 몸에 힘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음식을 먹고 이제 조금씩 누웠던 걸 이제 앉고 앉았다가 서고 섰다가 걸으면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됐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을 되고 나서 와, 내가 부처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살았다. 부처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요 성상인 거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죽을 병에 걸렸는지를 금강경을 읽고 나서 알았대요. 당신이 이제 그 환상을 보신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독한 개구장이었는데 친구들하고 한겨울에 얼음판 위에서 놀다가 그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다가 얼음을 깨가지고 얼음 그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답니다.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제 물에 빠뜨린 걸 고양이가 넘어오는 걸 또 빠뜨리다가 고양이가 그 자기와 친구들을 노려보면서 징후의 눈길로 노려보면서 물속에 익사를 당했대요. 근데 재밌는 게 자기가 이렇게 그때 길고양이를 죽였던 고양이를 죽였던 친구들 어떻게 살고 있나 복귀를 해봤더니 다 병으로 죽었거나 사고로 이미 다 죽고 자기 하나만 남았다는 거야. 이게 자기 고양이 죽였던 업보를 무엇으로 녹였다? 금강경으로 녹였다는 걸 알고는 그래서 이 거사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특히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이제 사람들에게 널리 불법을 널리 전하는 포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근데 이제 그 성상현 그 거사님의 밑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그 거사님이 살아생전에 법문하신 내용 있잖아요. 경전 강의 한 걸 그 다 녹음을 해놨대요. 그래서 녹음한 거 지금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그 금강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는데 그 녹음해 놓은 걸 책으로 녹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성상현 그 거사님의 법화경 녹음해 놓은 법화경 법문을 책으로 이렇게 글로 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해오셨어요. 법화경의 야광 본사품이라고 있어요. 야광 보살 본사품이라는 법화경의 품이 있는데 야광 보살 본사품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당신이 겪었던 얘기를 하시더래요. 당신이 나이가 드셔서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쓰러지셨답니다. 그 당시에 미군 병원까지 가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을 갔는데도 치료가 안 됐대요. 정말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이런데 당뇨가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또 옛날에는 의료 기술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 치료가 안 된다고 포기를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법화경을 통째로 외웠대요. 머리 겁나 좋아요. 그 법화경을 통째로 누워서 그냥 가면 가는 거지 하고 마음을 다 비우고 누워서 당뇨 때문에 이제 쓰러져가지고 누워서 법화경을 통째로 외웠는데 법화경을 다 외우고 나서 당뇨병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당뇨병 완치됐다고 다들 그 완치 판정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병원의 원장님하고 그 소문을 어디서 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돈을 드릴 테니까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그 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화경 외워서 나았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의사하고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나는 치료 안 받고 법화경 외워서 저절로 나았습니다 하면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얘기.

0: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녹음 테이프의 그대로 법문이 그대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 법사님이 하신 말씀, 이 법사님이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긴 거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을 외워서? 금강경을 외우고, 두 번째 죽을 고비였을 때는 법화경을 외워서 그 생명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거사님이, 이 성상인 거사님이 그 세법에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불자가 부처님 경전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법화경을 외워서 당뇨병이 나았다고 하면 안 믿겠지만 우리 불자는 부처님 경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 불자라면,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경전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곡한 법문을 하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서 꼭 좀 소나무에서 널리 이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닦는 그런 수행자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가운데 360개의 뼈가 있고 500개 힘줄과 맥이 있으며 8만 종의 벌레와 9만 9천의 털구멍이 있다. 이들 모두 비고 고요하건만 어리석은 이는 이를 탐내고 집착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공한법의 근본을 알아듣는다.

아무리 보석을 걸고 향과 꽃으로 꾸민다 해도 그 속에는 깨끗하지 못한 똥과 오줌이 가득하다. 중생이 그 육신을 보호하고 아껴 미혹하여 눈뜨지 못함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재에 덮인 불씨를 밟는 듯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육신을 멀리하여 물들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여명 청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인공지능은 거스를 수 없는 현재이자 미래가 돼버렸습니다.

변화에 발맞춰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AI와 관련한 미래 포교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죠. 이 가운데 인공지능과 불교의 융합을 이끌고 있는 한 수학자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함경을 비롯한 불교 경전을 딥러닝해서 정서지원 챗봇 마인드 부디를 개발하고 계신데요. 김종락 서강대 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김종락 교수님 모시고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이한 불교계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0: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아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BTN 불교 TV 지대방 시즌 3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처음 출연을 하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수학과에서 재직 중인 김종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에 초빙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하여튼 오늘 이 시간 동안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수학자이시잖아요.
1: 예.
0: 네. 아, 저는 수학이 제일 어렵던데.
1: 수학 재밌는데.
0: 공부를 잘하셨나 봅니다.
1: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0: 예. 아무래도 수리에 밝은 분이 있고 저는 문과 쪽이라서
1: 예. 네,
0: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교수님 하고 계신 일을 보니까 지금 AI 연구자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먼저 어떤 연구를 해오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저는 현재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네. 전통적으로 제가 해왔던 수학 분야를 좀 네.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1: 논문도 뭐 매년 한 5편 이상 쓰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그와 별도로 또 AI 쪽으로 저희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AI에 관련된 또 프로젝트, 그다음에 연구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0: 아, 수학자들이 AI 연구하는데 꼭 필요한가요?
1: 일단 수학자들이 AI 초기 발전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앨런 튜링이라는
0: 네.
1: 수학자가 AI의 아버지인데 예, 수학자였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예, 그래서 원조는 수학인데 현재는 네.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제 AI의 네. 이제 주도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수학은 완전히 숫자 쪽만 담당하고 또 AI 개발은 또 다른 분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1: 네,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0: 네, 그러면 연구팀에 연구원들이 많은가요?
1: 현재 저희 연구원들이 한 8명 되고요. 한 5명은 이제 AI 쪽으로 하고 3명은 이제 수학, 응용 수학 쪽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네. 그 최근에 이제 우리 교수님 모시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1: 네.
0: 이 불교 경전을 학습을 시킨 이 정서지원 챗봇 마인드부디를 선보이셨어요.
1: 예, 예, 예.
0: 수학자가 불교 경전 기반의 상담 AI 개발이라는 아주 독특한 프로젝트를 예. 이렇게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궁금하거든요.
1: 예, 사실은 네. 제가 이제 불교에 흥미를 갖게 된 어떻게 보면 과정부터 보면은
0: 네.
1: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텝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0: 네.
1: 절에 처음 가봤어요.
0: 아, 그랬군요.
1: 이제 마음이 좀 힘들어서
0: 네.
1: 그러면서 인연을 맺었고
0: 아,
1: 그리고
0: 네.
1: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서강대로 온 건 한 지금 13년 정도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절을 또 안 갔습니다. 분명 절이 근처에 있는데도
0: 네.
1: 그러다가 한 5, 6년 전부터
0: 네.
1: 좀 또 고민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래서
0: 네.
1: 이제 가끔 갔던 데가 조계사였고
0: 네.
1: 조계사에서 무슨 경전 공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0: 네.
1: 거기 수업을 들으면서 불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0: 아, 그러셨군요.
1: 첫 번째 제가 배운 불경 그 책이 그 반야심경이었거든요.
0: 네.
1: 반야심경 이렇게 읽어보는데 너무 그 내용들이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0: 네.
1: 구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거 수학하고 연결이 좀 될 것 같다.
0: 네.
1: 일단은 공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영을 떠올리거나 공집합을 떠올리니까
0: 네.
1: 그래서 수학하고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했고
0: 네.
1: 근데 수학은 또 AI의 또 근본이 되고 그래서
0: 예.
1: 불교와 AI는 연관이 될 거야.
0: 아.

0: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연기처럼 연기법처럼 네.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동국대에 있는 그 팔만대장경 네. 거기에서 좀 힌트를 얻었어요. 뭐 일종의 디지털 데이터가 돼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AI 공부를 하면 어떨까, 네. 학습을 시키면 어떨까 정도까지만 하다가 네. 너무 그거는 그냥 아카데믹 영역이니 이거를 네. 실생활에 접목해보자. 그러면 네. 제가 처음에 불교에 관심 가졌던 것처럼 네. 고민을 풀어주는 네. 그러한 경전이 된다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네. 팔만대장경이 그래서 이거를 상담 챗봇으로 만들자. 와. 그렇게까지 약간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네. 됐습니다.
1: 역시 정말 수학적인 머리는 대단하십니다.
0: 자연스럽습니다.
1: 아, 그러면 반야신경 하셨으면 근강경도 예, 이어서 예. 공부하시다 보면 예. 그 수에 대한 개념이 예. 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전 안에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0: 그렇죠. 이제
1: 근강경으로 들어가면 그 역시 수학자들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0: 예, 맞습니다. 제가 근강경 그 네. 법회인유분인가 거기에서 네. 딱 읽었을 때 차재거리라는 네. 말이 나와서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네. 그냥 한글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구글 서치도 해보고 하니까 그게 일곱 집마다 일곱 집까지 네. 최대
1: 네. 이렇게 차례차례. 네.
0: 걸식을 해라. 네.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 일곱 집일까? 그 숫자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물론 네. 저는 우리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좋아합니다. 제가. 네.
1: 저도 그래서, 좋아합니다.
0: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7번을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또 잘 알려진 이야기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네. 이제 일곱 걸음째 일곱 걸음. 또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네. 예,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네. 아, 불교에서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7이 왜 그럴까 굉장히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1에서 10가지 중에 7이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숫자다.
1: 네.
0: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1에서 10일 때 5 하면은 네.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네. 5, 5 번째까지는 주저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가 이제 남은 게 다섯 개밖에 없잖아요, 기회가.
1: 네.
0: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하다가 7번째, 일곱 번째 거를 선택할 것 같다.
1: 네.
0: 아마 부처님도 그런 마인드로 7을 딱 집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그러셨군요. 네. 네, 우리 교수님의 그 호기심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철학적인 호기심이잖아요.
0: 네.
1: 호기심과 고민을 그 지난 5월 1일이네요. 정식 출시된 불교 기반 정서 지원 챗봇
0: 예.
1: 네, 마인드 부디를 통해서 현실로 구현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진행을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여러 예. 가지로 궁금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인드 부디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부터 사실은 네.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요. 마인드라는 MIND죠. 영어로 네. 뭐 마음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부디라는 거는 스펠링은 BUDDHI 이렇게 됐습니다.
1: 네.
0: 사실은 원래는 BUDDI였습니다.
1: 네.
0: 근데 그 BUDDI 스펠링은 버디라는 영어 친구란 뜻이 있는데 버디 BUDDY를 그대로 쓰면
1: 네.
0: 너무 이게 알고 있는 단어를 결합한
1: 그렇죠.
0: 게 이상해서 약간 좀 I로 썼는데 그럼 발음이 부디가 아니라 여전히 버디 같아요.
1: 네.
0: 발음이.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이 거기다 H를 넣으면
1: 네.
0: 영어 단어이면서 네. 뜻도 있다.
1: 네.
0: 그 뜻이 뭔가 봤더니 그게 깨달음 혹은 네. 뭐 자각, 뭐 최고의 네. 지성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붓다도 거기에서 나왔고.
1: 거기에서 나왔고. 네,
0: 그래서 그러면은 마인드 부디가 괜찮겠다. 발음도 부디고.
1: 네.
0: 그래서 뭐 이중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제 마음의 어려움을 친구처럼 상담해 주고 대신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1: 네.
0: 그렇게 진행하는 챗봇 그렇게 좀 삼중의 의미를 가져서 이름을 적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서 갖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 그 유네스코 등재된
1: 네.
0: 팔만대장경을 활용을 하면
1: 네.
0: 우리나라 문화도 알리게 되고
1: 네.
0: 그리고 불교도 알리게 되고
1: 네.
0: 일석이조겠다 해서
1: 네.
0: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게 또 언제 나오나 그런 생각을
0: 예.
1: 했는데 이제 경전을 우리가 늘 공부하고 독송하고 하다 보면 많은 그 내용들이
0: 네.
1: 불자들이 힘들 때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0: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교수님이 요즘 뭐 AI라고 하면 젊은 세대들,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젊은 세대들은 AI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근데 너무나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개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우리 교수님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팔만대장경이라고 했거든요. 유네스코 이 세계 기록유산이잖아요. 팔만대장경이. 근데 아함경을 중심으로 이제 마인드 부디를 학습을 시켰는데 왜 아함경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정말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0: 네.
1: 예, 제가 그 5, 6년 전부터 불교
0: 네.
1: 경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도반들하고
0: 네.
1: 지인들하고 같이 경전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경전들은 공부를 했고, 최근에 니카야도 이제 속성으로
0: 네.
1: 한번 쭉 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최근에 암경까지 또 이렇게
0: 네.
1: 봤는데, 니카야는 팔만대장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팔만대장경 안에 있는 아함경을 기반으로 하되, 아함경은 이제 초기 불교의 내용을
0: 네.
1: 잘 이렇게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한자로.
0: 그렇죠.
1: 그래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0: 네.
1: 그리고 그 형식이 제자가 질문을 하면 부처님께서 뭐 친절하게 또 꾸짖기도 하시지만
0: 예.
1: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AI의 학습에 어떻게 보면 좋은 자료거든요. Q&A가. Q&A를 AI가 알면은 그런 비슷한
0: 그렇죠.
1: 질문이 오면 비슷한 답을 해주니까. 그래서 너무 규격에 맞아서 그거를 데이터 학습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아함경을 일단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0: 예, 그러셨군요. 너무 아함경을 선택을
1: 아,
0: 잘하셨다.
1: 잘하신 겁니까?
0: 네,
1: 잘한
0: 이런
1: 겁니까?
0: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스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불자들을 대신해서 우리 교수님께 감사를
1: 아닙니다.
0: 드려요.
1: 제가 지금 열심히 배우는
0: 진짜
1: 과정입니다.
0: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또 이후에는 법구경, 또 수타니파타 등이 불교 다른 경전도 추가가 되었다고요?
1: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수타니파타입니다.
0: 네.
1: 말씀을
0: 너무
1: 딱
0: 좋죠.
1: 읽어보면은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가
0: 그렇죠.
1: 많이 알고 있는 무쇠 뿔처럼 뭐 혼자서 가라 뿐만
0: 네.
1: 아니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0: 맞습니다.
1: 많고, 유사하게 또 법구경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근데 법구경은 우리 팔만대장경에 있는데, 수타니파타는 또 한자로 번역이 안
0: 네.
1: 돼서 없어서, 그건
0: 그렇죠.
1: 영문을 갖고 저희가 다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도 넣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도 넣습니다. 현재는.
0: 그러셨군요.
1: 향후에는 호플리 모든 경전 내용을 다 넣고 싶긴 한데,
0: 네.
1: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0: 맞아요.
1: 그래서 현재까지는
0: 그렇습니다.
1: 요 정도까지만 한 상태입니다.
0: 네. 근데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너무 많이 지금 작업을 하셨는데요. 개발 과정이 녹록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난관이 있지 않았을까? 난관도
1: 그렇죠.
0: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난관이 언어의 장벽이었다라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미 번역된 경전인데, 재번역이 필요했나요?
1: 우리 그 동국대에 있는 그 불교 아카이브, 거기에 보면은 한글 번역이 나와 있는데, 한글 번역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옛날 어투도 있고, 그리고
0: 한문 어투가
1: 한문 어투도
0: 많아요.
1: 있고, 또 비전공자가 읽었을 때는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풀어써주는, 좀 풀이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0: 맞습니다.
1: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저희는 많이 활용했으면 좋고, 이게 무료입니다. 무료고, 뭐, 한 10번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0: 그렇군요.
1: 100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저희도 나름 유료로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까봐 그런 뭐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고,
0: 그렇죠.
1: 뭐 아까도 어떤 사용자 한 분께서 아, 유료로 해도 나는 구독하겠다 뭐 이래서 말씀을 해주셔서
0: 벌써 구독자가.
1: 한두분 정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0: 유료 구독자가 생겨난다는 건 정말 좋은
1: 그러게요.
0: 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 상담 서비스 특성상 그 사용자였던 심리적 위기 상황, 예. 그런 것을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근데 이 마인드 부디에는 예, 위험 발화 감지 기능이 탑재되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위험 발화 감지 기능을 어떻게 구현을 하셨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고 또 위급 상황 시에는 어떤 연계 프로세스 뭐 이런 게또 제공이 되는지.
1: 예, 지금 현재는 사용자가 질문을 할때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좀 위기 상황에 자기가 있는 것을
0: 네.
1: 빗대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할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미 단어를 누가 쓰고 있을 때 저희 서버 안에서는 다 그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관리자의 어떤 메시지로 관리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뭐 카톡이든
0: 네.
1: 어떤 식으로 관리자가 빨리 그 캐치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뭐 그거에 맞게 어떤 관공서에 연락을 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관리자까지 갈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뭐 관리자가 연락만 하면 바로 연계가 되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노출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0: 네.
1: 사용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저희가 연락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무기명으로 해버리면은
0: 네.
1: 내용은 알지만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서 컨택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장치는 현재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고
0: 네.
1: 있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개발을 하실 때이 젊은 세대에게는 좀 거부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뭐 불교는 고루하다, 뭐 너무 그 뭐랄까, 너무 옛날 어르신들만 가는 곳이 사찰이고 이용하는 것이 불교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예, 젊은 세대에게 거부감 없이 이 부처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MZ 세대의 흥미 요소를 더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텍스트 답변을 넘어서 사주명리를 어떻게 탑재를 하셨는지 또 MBTI, 별자리 이런 콘텐츠를 결합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결합을 하셨을까? 이것도
1: 사실은
0: 궁금해요.
1: 사주명리는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개발을 한 대학원생이 하도 본인도 그렇고 뭐 챗봇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사주명리를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인드 부디도 사주명리까지 넣어서 상담을 하면 어떨까 하고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아니 왜 사주명리가 이 신선한 경전에 들어가지? 제 마인드로도 그랬지만은 그 결과물을 봤는데 오히려 이게 잘 됐다. 왜냐하면 사주명리는 뭐 거부감이 들 수도 모르겠지만 이건 생년월일이거든요. 일시
0: 네,
1: 들어가는 거라.
0: 생년월일이 통계적인
1: 예,
0: 거예요.
1: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생년월일 기반으로 뭐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을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거기 DB에 자기의 탄생월일 이런 걸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런 걸 우리 마인드 부디가 알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그 수행에 대한 제안을 할때 나이가 어린 애들은 어린 애들에 맞게 수행 방식을 알려주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식으로 또 알려주고 그런 것도 조금 좋은 그 뭐라고 할까 인풋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얘를 인풋에 사용자 맞춤형으로 하기 위한 인풋으로 사용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결과값은 그것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케이 했고 그래서 그럼 제가 그럼 요즘에 유행하는 MBTI를 넣어보자.
0: 그것도
1: 네,
0: 좋겠네요.
1: MBTI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적 성향이냐 외적 성향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적 성향인 사람에게는 그 수행 방식으로 뭐 일기장에다가 자기를 한번 반성해 보는 글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를 한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향적인 사람은 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를 풀게 하고 수행 방식이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런데 도움이 되겠다. 실제로 그렇게 얘가 답변을 주거든요. 당신은 좀 외향적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0: 괜찮을
1: 있습니다.
0: 것 같아요. 그게 그 사주명리라고 해서 우리가 그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노력하지 않고 나는 뭐 무엇이 없다고 내뭐 사주에는 재물이 없다고 하니까 난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러고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불교적으로 조금 승화를 시키면 노력하면 바뀌잖아요.
1: 그렇죠.
0: 불교적인 이해는 부처님이 당신들은 절대 부처가 될수 없어라고 안 했잖아요. 수행하면 부처가 될수 있어. 우리는 가능성을 다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그것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인드부디 출시 이후에 이 사용자들의 조언에 따라서 경전 문구를 제공하던 기능을 넘어서 어떤 채팅 기능? 요즘은 이제 보이스 채팅도 다 하더라고요. 네. 나뭐 어떤데 뭐 해줄래? 이러니까 답변을 또다 해주대요. 아주 친절하게. 네. 이런 거는 어떻게?
1: 그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고민이 있는 줄 알았어요.
0: 네.
1: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 이후부터는
0: 네.
1: 고민보다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형식에서는 각
0: 네.
1: 질문마다 모두 경전을 이만큼 주는, 추천해 주는 서비스였는데, 그러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티키타카, 이른바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기능을 추가를 했더니 굉장히 또 만족해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리고 이제 저희 기능 중에 글을 이렇게 읽어주는 게 있습니다. 음성으로, 보이스로. 그래서 거기에 뭐 남성, 여성, 그리고 또 약간 좀 중성의 목소리, 제 목소리 비슷한 것도 있고, 근데 맞춤형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거를 선택할
1: 할
0: 수
1: 수가 있습니다.
0: 있군요.
1: 물론 그 기능은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넣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목소리 조금만 우리한테 링크를 주면은 그 링크를 내가 금방 학습해서 그 목소리로 이렇게 경전 읽어주기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맞춤형이죠.
0: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마인드부디에 고민을 넣어봤어요. 마인드부디가 어떤 해안을 제시해줄까? 그 화면을 한번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뒤에 화면이 나오네요.
1: 그러네요.
0: 네. 야, 제 고민이 저 보라 색깔이에요. 교수님, 요즘 수면 장애를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고민으로 제가 이렇게 넣어봤는데, 따뜻한 보듬음으로
1: 이런 게
0: 이런
1: 처음에 나옵니다.
0: 식으로
1: 공감하는 거.
0: 공감하는 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다의 지혜를 거기에서 더해주고,
1: 그렇죠.
0: 야, 그래서 이제 아함경에 나오는 내용을 저렇게 쭉 찾아가지고 넣어주는군요.
1: 그렇죠.
0: 아,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아함경 40권에 나오는 거, 네, 초저녁에는 수행에 힘쓰고 한밤중에는 깊은 진리를 명상하며 새벽에는 다시 일어나 수행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수행자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르침은 또 밤에 잠을 자지 못한 이렇게 내용을 풀어주기도 하고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예, 다른 챗봇에서 내가 질문한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정말 불교 경전의 근거에서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1: 맨 밑에
0: 맨
1: 보시면은
0: 밑에
1: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지혜의
0: 네.
1: 등불에서 이게 저희만의 어떤
0: 그러니까요.
1: 장점입니다.
0: 이제 그 원본 우리가 그 팔만대장경의 그거잖아요. 그죠? 경판 예, 영인해 놓은 본인데
1: 눌러
0: 야.
1: 보시면 또 해석이 또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예, 이렇게 또 해석을 이 원문을 또 해석을 다 해주는 거고 아, 너무 애쓰셨네요,
1: 열심히 좀
0: 진짜.
1: 했습니다.
0: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와, 이거 교수님 포교 대상 받으셔야 되겠는데? 포교 대상 드려야지, 이거. 와, 정말 대단한 그 연구를 하셨는데, 아, 너무 감사하네요. 초저녁에는 수행에 힘쓰고 한밤중에는 깊은 진리를 명상하며 새벽에는 다시 일어나 수행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수행자의 모습이다.
1: 스님 왜 이렇게 하고 계시죠?
0: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수면 장애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앓는 거는 이제 호르몬의 작용이기도 하겠고요.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뭐 좋은 진언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그런 거 검색도 해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니까 다른 어떤 챗봇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세계 성인들의 명언을 좋은 말씀을 좀 추천해봐.

0: 이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쫙 명언들을 찾아가지고 또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정말 네, 우리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네. 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아니, 감사합니다.
0: 네. 이 지금 이 시간을 보는 우리 스님들이 교수님께 너무 아이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마 화면 보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1: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우리 스님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 어른 스님들은 아 저거 어디서 찾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겠지만은 이제 우리 조금 세대가 젊은 스님들은 바로바로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상자나 손주 상자 시켜가지고 좀 찾아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스님 갖고 계신 핸드폰에 딱 깔아놓으시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경전 말씀 물어보셔도 되니까 예, 뭐 강의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정리도 잘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1: 예, 예.
0: 그래서 개발자들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현재 우리 교수님의 연구팀에서
1: 예.
0: 맞춤형 선명상 앱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1: 예, 예, 예.
0: 와, 이것까지.
1: 예, 왜냐면은 이제 이것도 예. 저희가 그 마인드부디에서
0: 네.
1: 불교를 좀 잘 접하기 힘든 분들도 쉽게 접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불교적인 선명상을 하고 싶고
0: 네.
1: 그런데 그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수행해 한 방식으로서 선명상이 우리 조계종에서도 열심히 또 뭐 열심히 알려주고 있고
0: 예.
1: 그래서 K명상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네. 좀 일조하고자 저희가 선명상 앱을 또
0: 네.
1: 만들어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렇죠.
1: 그 안에서도 참선을 하고 5분, 10분, 15분, 20분 매일매일 네. 할 수 있게 알람 기능도 넣고
0: 네.
1: 그래서 까먹지 않게 그래서 해놓고 네. 다 한 다음에는 자기가 깨달음의 어떤 뭐 문구를 하나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
0: 네.
1: 오늘 마음이 편해졌어요. 뭐 이렇게
0: 네.
1: 그러면 그거를 또 눌러보면은
0: 네.
1: 시로도 써줍니다. 깨달음의 시 비슷하게.
0: 아.
1: 한번 딱 읽어보면 마음이 거의 그 문구를 기반으로 네. 썼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고
0: 네.
1: 그래서 요즘에 AI가 글도 잘 쓰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 기능을 또 넣고 네. 또 아카이브라고 해서 그걸 계속 자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습니다.
0: 네.
1: 그러면 마치 자기가 글을 쓴 듯한 느낌이 들고
0: 네.
1: 그리고 경전 문구 좀 알려줘 하면은
0: 네.
1: 우리 마인드 무대도 연결을 시켜주고
0: 아.
1: 그래서 명상 하나에 뭐 깨달음의 시, 그다음에 어떤 관련된 경전, 문구까지
0: 네.
1: 하나 공부가 또 되는
0: 네.
1: 그렇게 연동해서
0: 네.
1: 만들고 있습니다.
0: 연결 지어서 너무나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1: 예.
0: 참 감사하고요. 제가 유럽에서 출가, 한국으로 출가한 스님하고 함께 살고 있거든요.
1: 아, 예.
0: 스님은 코딩 공부를 혼자 다 해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러는데 스님이 이제 저를 계속 이제 스님 시간 언제 나요? 스님 목소리 컨디션 언제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 목소리를 일정한 길이로 녹음을 해야 뭔가 그 AI로 생성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1: 예, 예, 맞습니다.
0: 스님 몇 분만 시간 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스님이 이제 시간 내달라 할 때 목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해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네요.
1: 외람되지만 스님께서 네. 또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그 마인드 부디에도 스님 목소리를
0: 아이고,
1: 넣어도 되겠습니까?
0: 영광이죠.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송에서 나온 거를 조금 따서
0: 네.
1: 넣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방송에 사투리 많이 쓰는데.
1: 아니 좋은 문구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습된
0: 네.
1: 걸로 그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0: 네.
1: 저희가 하겠습니다.
0: 예, 라디오 그 우리 이제 BTN 불교 TV에서 울림이란 앱 라디오가 있습니다.
1: 아, 저 있습니다.
0: 예. 예, 아시죠?
1: 예, 예.
0: 거기에 들어가면 예전에 제가 우리 그 틱냐칸 스님 책 낭송도 해드리고
1: 예, 예.
0: 그래서 그 낭송 파트를 보면 조금 이 그냥 보통 멘트보다는 정제된 예. 멘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0: 예, 참고하시면
1: 예,
0: 좋을 것
1: 같고
0: 뭐 필요하시면 제가 예. 언제든지
1: 예.
0: 제가 최강권을 뭐 일정한 부분 몇 페이지만 읽어달라 이러면 그런 부분을
1: 예.
0: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이거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예,
0: 우리가 이 시대에 예. 다 함께 뭔가를 재능 기부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수님이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1: 네 예.
0: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경전 기반 상담 챗봇 마인드 부디 개발자이신 서강대학교 수학과 김종락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

0: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오늘 같은 의미 있는 시간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우리 스님들께서는 교수님 보시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 동참해야지 ARS 지금 눌러주셔도 됩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 교수님, 경전을 좀 완벽히 숙지하고 또 마음의 고통을 달래주는 AI 등장에 반가운 일이나 또 일각에서는 스님들의 그러면 앞으로 역할 뭐 해야 되지? 우리 역할이 축소되지 않나? 뭐 이런 또 염려, 우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그래서 저희가 만든 마인드풀이나 아마 앞으로 나올 것들도 결국은 디지털 도반입니다. 경전
0: 네.
1: 같이 공부하는 디지털 도반인 것이지 스님들 같은 선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특별히 뭐 우려할 바는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님들께서도 좋아할 수도 있는 게 조금 쉬운 질문들이
0: 너무
1: 있는데
0: 좋은데요, 저는.
1: 그거를 또 설명하면 힘들고 이 사람이 오면 또 설명하고 또 힘드니까 마인드부디에서 일정 정도 알고 와라.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나한테 와라 하면은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저도 불자님들하고 요즘 불교 서적을 우리가 같이 읽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줌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한 건 찾으라고 합니다. 너무 잘 알려줘요. 많이 컸어요. 네. 어쨌든 근데 교수님 앞으로 이그 저작권 문제는 없습니까?
1: 사실은 우리 그 동국대에서 나와 있는 그것은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쓸수
0: 네,
1: 있게
0: 그거는
1: 했던 걸로
0: 그렇죠.
1: 알고 있어서 특별히 뭐 저작권에 대해서는 우려는 안 하는데 혹시 동국대에서 저작권으로 뭐 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스님에서 도와주실 것 같고 저작권 없게 해라. 이건 뭐 우리가 전 국민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0: 아,
1: 말씀 잘
0: 그럼요.
1: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우리 이사장님이 보시면 뭔 소리고? 당연히 도와야지.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그러길 바랍니다.
0: 정말 동국대학교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서강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AI가 우리 청년층들에게 익숙합니다마는 이 불자의 대다수인 중장년층들에게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찰이나 포교 현장에서 이러한 챗봇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교수님이 이제 제가불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1: 예,
0: 어떻습니까?
1: 저도 불교에 관심은 많이 가졌었지만 사찰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저한테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할수 있는 건지 혹은 들어갈 수는 있는 건지 절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도 안내를 안 하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앞에까지 갔다가 나온 적도 있었고
0: 아.
1: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에다가 키오스크 형식으로 두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보이스 음식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말로 하면은 얘가 답변을 수루루 하고 그래서 여기 사찰에서 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은 뭐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초신자예요. 물어보겠죠. 얘가 그러면은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이제 채팅이 가능한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은 뭐 관심 있는 분들도 쉽게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0: 교수님, 이제 교수님 같이 처음 사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어디 가서 스님을 찾지 이렇게 망설이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노크하시고 또 이렇게 둘러보시고 사람이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아 내가 오늘 처음 왔는데 나를 좀 안내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나옵니다.
1: 사실은 그렇습니다.
0: 요즘 보선발로 뭐 나오시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절이 작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안에 있다가 요즘 CC 카메라가 또잘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인 것 같고 법당에서 절을 하는데 좀 서툴다. 그럼 제가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절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리고 앞으로 오실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려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찰에서 저희 같은 키오스크를 네. 잘 깔아놓는다면 네. 그런 어려움은 좀 없지 않을까
0: 맞아요.
1: 싶습니다.
0: 예.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이번에 이 마인드보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교수님 개인으로도 어떤 그 경전을 또 많이 대하기도 하실 거고 네. 그래서 큰 깨달음이나 변화가 있으실까요? 네, 아, 있으실 예.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일까 궁금합니다.
1: 사실은 이 마인드보디 프로젝트를 네. 하게 된 것도 연기에 의한 것이었고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음에 한다고 시작했을 때 네. 아무도 저런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뭐 어떤 의심을 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결국은 지금 이러한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된 거 그게 정말 저한테는 큰 변하고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길 잘했다 네.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어떤 예, 큰 뭐라겠다나 이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그 연구원들 데리고 그 이런 프로젝트 진행해가면서 아무래도 부처님 경전을 많이 대하다 보면 좋은 변화가 있고. 또 성장도 잘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향후에 이 마인드 부디의 그 고도화 계획이나 또 대표로 계시는 AI 스타트업이 있네요.
1: 예.
0: 딥파운틴?
1: 예.
0: 네, 딥파운틴이 그리는 어떤 최종 목표?
1: 예, 예.
0: 예. 그것이 무엇일까? 네, 궁금합니다. 이게 너무 빨리 변하고 네, 그래서 급성장할 것 같아서
1: 예, 예.
0: 네, 궁금해요.
1: 그래서 첫 번째 마인드 부디는 좀 전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그 8만 대장경의 내용을 저희 그 마인드 부디 안에 넣자.
0: 네.
1: 이거는 상담을 위한 것보다는 경전 공부를 위한 메뉴가 또 있습니다.
0: 네.
1: 상담 메뉴, 경전 공부 메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0: 네.
1: 전체를 다 번역하고 그리고 이제 사찰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게 대중적으로
0: 네.
1: 음성을 인식해서 답하는 것도 조금
0: 네.
1: 해보고 싶고
0: 네.
1: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이렇게 고도화의 목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우리 경전 안에 이제 MBTI 얘기를 했는데 네. MBTI라는 거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네. 것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히트를 쳤는데
0: 그렇죠.
1: 가만히 보면은 사람의 성격을 고정화한 거로 보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 마음이라는 게 변한다.
0: 네.
1: 재행무상이고 그다음에
0: 네.
1: 제법 무화라는 개념으로
0: 네.
1: 변하는 것으로 보는데
0: 그렇죠.
1: 그 관점에서는 MBTI는 좀 맞지 않는다.
0: 네.
1: 그래서 제가 MBTI를 조금 뛰어넘는 새로운
0: 네.
1: 형태의 이제 뭐 성격 구분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0: 네.
1: 일종의 K-MBTI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내믹한 MBTI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 중이고
0: 네.
1: 책도 조금 어느 정도 완성을 해서 그거는 이제 향후 제가 또 오픈을 할 생각입니다.
0: 네. 네. 우리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많은 연구하시고 머리 쓰는 스트레스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의 건강을 저는 기원하면서
1: 예.
0: 교수님이 앞으로 정말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개발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가장 이성적인 학문인 수학과 AI가 가장 인간적인 영역인 마음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는가는 결국 사람의 몫이겠죠. 불교의 자비와 지혜가 AI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가족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오연 불자님, 조정기 불자님, 하분선 불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붓다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시고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좋으셨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처님이 되어보시면 좋을까, 조금 더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부처님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 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 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은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지금은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묵묵히 지고 가라. 그러면 마침내는 기쁘고 넉넉한 결과가 있으리니.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오유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또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강연을 들었는데 오늘도 기후위기에 관련된 강연을 들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후위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얼음? 참치. 네. 기후위기 하면은 이제 또 공장의 검은 연기, 또 쓰레기가 뒤덮인 바다, 혹은 빙산이 녹아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기후위기는 저 멀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 가까이에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숨 쉬는 공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대표 대기과학자 조천호 교수님 모시고 그 해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후 위기의 그 원인을 우리가 거대한 가속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그 거대한 가속으로 인해서 기후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줄무늬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은 지난 1850년에서 최근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온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구 평균이나 우리나라랑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온이 계속 붉은 쪽으로 가는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은 우리 그 뭉크의 그 절규라고 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걸 옆으로 늘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바로 오늘날 이 기온의 상승 안에 바로 우리의 인류의 절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날의 이 위기의 본질은 제가 거대한 가속이라고 했는데요. 이 거대한 가속은 뭐냐면 1750년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1750년에 산업혁명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약 8억 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950년도에 인구가 25억 명이 됐고요. 지금은 약 80억을 돌파해서 82억까지 지금 그렇게 인구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뿐만이 아니라 GDP, 에너지 사용량, 물 사용량 이러한 것들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1950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거대한 가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거대한 가속을 통해서 이 사회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했고 우리의 삶도 엄청나게 부유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구의 시스템도 거대한 가속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고 성층권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지상 기온이 상승을 하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여기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 새우 양식량이 엄청나게 빨리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우 양식량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열대나 아열대 때이 해안가를 가게 되면 망글로숲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거든요. 거기를 싹다 베어내고 거기다 새우 양식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우 양식량이 확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열대와 아열대의 해안 생태계를 이만큼 많이 파괴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수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 새우를 갖다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 피자 한 판을 시키면 새우가 뺑 둘러갖고 나오죠. 너무 맛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먹고 나서 야 이거 망글로숲이 좀 망가졌을 텐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회 경제가 거대한 가속을 통해 갖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와 함께 이 지구의 시스템도 거대한 가속으로 붕괴가 일어나면서 바로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지금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위험이 아닙니다. 과거의 위험들은 다 결핍 때문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홍수가 났다, 뚝이 없었고, 가뭄이 들었다, 저수지가

없고 전염병이 돈다. 우리가 보건 시스템이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들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결핍 때문에 일어난 이러한 위험들을 빠르게 막았어요. 대한민국이 이거를 엄청나게 빨리 막아냈던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위기는 결핍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과잉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이게 제대로 된 길인가를 이제 성찰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구는 물질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유한한 곳이에요. 우리는 이 유한한 곳에서 무한한 인간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달려가다가 진짜로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 버린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1.8개의 지구가 있어야지만이 오늘날 인간의 생산과 소비와 폐기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투자가라고 하면 투자를 한 다음에 원금은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이윤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원금을 지금 까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금을 까서 하루하루 사니까 사는가 보다 하지만 원금을 깐 상태가 계속 간다. 결국 파산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처럼 우리가 지구를 사용을 하다가는 바로 우리는 파국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위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다라고 했는데, 야, 도대체 어떠한 물질적 유한성을 넘으면 안 돼? 이거를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체온을 재고, 혈당을 재고, 혈압을 재고 하는 것처럼 지구에 어떤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물질을 다루는 것을 바로 과학자들이 다루기 때문에 바로 과학자들이 이거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09년도에 지구위험 경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이 지구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이 지구위험 저 경계가 가장 핵심의 용어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저것이 과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유엔에서는 뭐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지구 환경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점차 언급이 자주 되는 바로 국제 협상의 그러한 용어로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구 위험 경계. 여기 우리 과학자들이 넘어서면 안 되는 지구의 물질적 그러한 유한성 아홉 가지를 지금 찾아냈어요. 그다음에 여기 녹색의 범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회복력, 탄력성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싹 돌아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회복력, 탄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명력은 회복과 탄력성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 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죠. 그렇지만 우리 그늘 밑에서 좀 쉬고 있으면 체온이 다시 내려오죠.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 그 체온이 안 떨어지고 있다? 그 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안의 그 어른들 화를 내시게 되면 혈압이 퍽하고 올라가게 되죠. 그래도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면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잘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간 혈압이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가 혈관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기 마음을 갖다 고요히 하게 하려고 해도 주변의 여러 여건에서 끊임없이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복과 탄력성이 있어야지만이 이 생명은 유지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아홉 가지 중에서 이미 일곱 가지가 이 회복과 탄력성의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의 어르신께서 이런 혈당과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졌다. 그러면 와,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먹을 거 관리를 하고 심지어는 약까지 먹어서까지 혈당과 혈압을 낮추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회복과 탄력성 범위 안에 우리의 몸을 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우리가 이 위험으로 회복과 탄력성을 벗어날 수가 있느냐? 혈당과 혈압이 너무너무 높아지게 되게 되면 결국 그 자기 몸의 조절 시스템이 붕괴가 이르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스프링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싹 돌아오지만 핵 당겨 버리면
다시는 제자리로 못 돌아오는 회복과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의 거주지는 붕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홉 가지 중에서 이 기후 변화를 가장 핵심의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가장 왜 핵심의 위험이냐면,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다 미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기후 변화가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의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날 우리 인간에 의한 이 기후변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지난 2000여 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에 지금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검은 실선으로 된 건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산업혁명 이전 1750년 이전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거의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치솟게 되었고, 그렇게 돼서 지구 평균 기온이 현재 우리 인간들 때문에 약 작년 기준으로 2025년도 기준으로 약 1.3도가 지금 상승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1.3도 막 위험해서 못 견디겠죠?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하루에도 아침에 기온하고 낮 기온이 막 10도 이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여름철 최고 기온, 겨울철 최저 기온, 이게 50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별일 없이 살아가는데 저것까지 1도를 갖고 우리가 공포를 느낄 수가 전혀 없는 온도죠.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지점에서의 이 변화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지금 저만큼 변했다, 지구 전체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지난 550만 년 동안의 그러한 기온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우리 과학자들이 6,500만 년 전 그냥 공룡이 멸절한 이후에 그 기온의 변화를 다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자연에서는 기온이 상승할 때 가장 빠른 속도가 1,000년에 1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100년 만에 지금 1도를 높여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이미 10배나 빠르게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크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제한속도 시속 100km에서 그 10배 속도인 시속 1000km로 달린다?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기후 위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 뭘 의미를 하냐? 기후가 원래는 균형을 딱 잡고 있었는데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변화가 확 일어난다. 그럼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겠죠. 기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기후는 불안정하게 될 것이고, 기후가 불안정하게 되니까 극단적인 날씨가 증폭을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극단적인 날씨가 어떻게 증폭을 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육지 위에서 우리 백엽상에서 관측한 그 온도 전 세계 분포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평균값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죠. 그다음에 평년보다 온도가 높거나 평년보다 온도가 낮거나 하는 경우는 적게 그 발생 빈도가 낮고요. 그래서 그 발생 빈도를 보게 되면 이러한 종의 분포를 하게 되는데, 1951년 이후에 이 온도의 분포도가 계속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났어요. 자, 여기 중앙값이다라고 하는 거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이 보니까 1951년 이후 2025년까지 육지에서 약 1.7도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평균의 변화에서는 그렇게 위험을 느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극단의 부분에서 얼만큼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지구 평년보다 4도가 높은 경우, 여름철에 4도가 높은 경우를 봤더니 여기 실선으로 된 게 1951년도고 여기 빨간색 칼라로 된 게 2025년도예요. 1951년도보다 2025년도에 평년보다 4도 이상인 경우가 5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염이 5배가 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를 의미를 합니까? 그래서 평균에서는 1.7도밖에 변하지를 않았지만 이 폭염의 가능성이 높은 이 꼬리 부분은 5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후변화는 이러한 식으로다가 우리에게 위기가 와요.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이 두툼해진다라고 해서 이거를 살찐 꼬리의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다 극단적인 날씨는 이렇게 몇 배씩 증폭을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그다음에 적절한 식량, 안전한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무너지게 되겠죠. 결국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정치적 분쟁이 일어나고 난민이 발생되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냥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우리가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에 대한 변화이고요. 미래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엔에서는 매년 이러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협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외무부에 각 나라의 대사들이 다 나가죠. 그런데 특정 분야의 대사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특정 분야의 대사가 바로 기후 변화 대사요. 그만큼 이 유엔 차원에서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국제적인 협상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앙 정부부터 해서 지방 정부까지 이 기후 변화 정책들을 다 세우죠. 국제적 협상을 해야 돼요. 기후 정책을 세워야 되고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기준이 유엔에서 나오는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 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는 5년 내지 7년마다 한 번씩 발간이 돼서 나오는데 그 5년, 7년 동안 이루어졌던 국제적인 대표적인 연구 논문들을 요약을 한 그러한 보고서예요.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는 이 보고서를 요약을 하는데 한 수십 페이지로 요약을 해요. 그 요약된 보고서의 이름이 바로 정책 결정자를 위한 보고서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6차 보고서가 나왔고 이번에 6차 정책 결정자를 위한 보고서의 첫 번째로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과학자들이 보려고 만든 그림이 아닙니다. 바로 국제적인 협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후 정책을 세워야 되고 기후 위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해요. 1900년에서 2100년까지의 기온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관측자를 2020년도까지 분석을 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지구 평균 기온을 우리 인간들은 1.1도로 올려놨고 제가 2025년도 기준으로 다가는 1.3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래 기후를 보니까 미래 기후는 하나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개로 나옵니다. 야, 왜 미래 기후는 하나가 아니라 저렇게 여러 개로 나올까?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보다 이미 10배나 빠르게 변화를 일으킨다라고요. 이제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기후가 결정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2100년까지 어떤 세상을 만들는지 이게 지금 불확실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세상, 저런 세상. 이 각각각을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학자,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동원이 돼갖고 사회적인 거,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야? 그다음에 이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거야?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이 동원이 돼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산업의 구조라든가 에너지 학자들이 또 들어와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고서 시나리오를 다 만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들이 각각 나오게 돼요. 그거를 갖고 바로 기후과학자들이 미래의 기후를 갖다가 전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 SSP1이라고 하는 게 미래 지속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속가능하려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2도 선에서 막아야지만이 우리에겐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1.1도, 1.3도까지 지금 올려놔 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는 지속 가능성이 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또 하나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1950년 출생, 1980년 출생, 2020년 출생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다음에 아이 세대 이 세 세대가 이 기후 위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1950년 출생들은 살아생전에 10년마다 0.12도의 기온 상승을 경험했어요. 1980년 출생자들은 10년마다 0.19도의 기온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 기성세대가 기후 위기를 막지를 않게 되게 되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기후 위험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이 종종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죠. 자,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요, 한번 대기 중에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자연적으로 파괴가 돼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가장 오랫동안 공기 중에 남아있는 미세먼지가 최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둬도 일주일 후가 되면 미세먼지는 0이 돼버리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자, 지말해서 이 미세먼지는

우리 세대가 배출을 하고 우리 세대가 둘러마시고 우리 세대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냥 우리 세대의 문제일 뿐이에요. 얘는 지속기간이 최대 일주일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랑 미래 세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이 미세먼지랑 전혀 성격이 달라요. 얘는 온실가스는 한번 대기 중에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공기 중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출량을 90% 줄였다라고 해도 10%만 이제 지금 배출을 한다? 그래도 기존의 그 농도를 더욱더 높여서 기후위기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여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선선한 여름이다. 이런 표현들을 듣죠. 그거는 바로 온실가스는 끊임없이 누적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기성세대는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태워갖고 엄청난 편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나온 이 온실가스로 인해갖고 이건 차곡차곡 누적이 돼갖고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한테 내던져지게 되겠죠. 자, 그럼 미래 세대는 화석연료 태워서 누린 편익은 하나도 없이 앞세대가 배출해놓은 이 온실가스로 인한 온갖 그 기후 위험을 갖다 다 감당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너무나도 세대 간에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UN의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에서는 이러한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를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의 역사는 늘 위험의 역사였어요. 온갖 자연재나 온갖 감염병,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 때는 막 수백만 명씩도 막 쓸려 죽어나갔었거든요. 그걸 당했던 사람들은 참 비극이긴 하지만 인류라고 하는 전체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인류는 그러한 위험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경험했던 그 모든 위험은 그것이 아무리 큰 위험이라고 해도 인류라고 하는 전체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다 회복이 가능한 그러한 위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모든 위험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회복의 불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만 년 동안에 기온이 올라갔었을 때는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정도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1도 정도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회복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떨어져봤자 한 1도 정도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래서 지난 1만 년 동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범위 안에서 기온의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인류는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이 1도의 범위 지난 1만 년 동안 유지가 되었던 이 기후의 안정성을 넘어서 이미 1.3도까지 올려놔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아직 1.3도에서는 아직까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과 탄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온도를 올려서 1.5도, 3도 뭐 이렇게 올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냐? 우리가 아무리 위험에 빠진다 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임계점, 우리가 영어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지점을 넘으면 급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기후 조건으로 뚝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80억 이상을 먹여 살리는 농업이 가능하지 않은 이런 기후 조건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한번 빠지면은 다시는 지난 1만 년 동안 이 문명을 만들어 왔던 기후로다가는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후 위험의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기후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 급변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 빙하가 녹는 문제들. 그래서 지금 뭐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싹 다 녹으면 물이 약 7m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남극 빙하 싹
약간 오르면 물이 약 60m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지금 서울의 해발고도가 38m니까 이 세상에 빙하가 없다. 그러면 서울은 바다가 된다는 걸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빙하가 지금 깨지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러한 생태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이러한 해양의 순환에 이러한 어떤 티핑 포인트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위험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202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제 주축이 돼갖고 헌법재판소에 기후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거를 기후소송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간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헌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헌법재판소로 이걸 끌고 갔고요. 저는 여기 이 헌법재판소 이 재판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들어가갖고 한 시간 내내 앉아서 기후의 회복의 불가능성에 대한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2024년도 8월 29일 날 이제 선거가 나왔고 결국 정부의 기후 대응이라고 하는 게 헌법과 불합치하다라고 하는 이런 판결문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 판결문 맨 앞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지구의 온도 상승 수준이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면 지구 평균 기온 1.5도, 2도 정도에 이제 다다르게 되게 되면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 그렇게 되면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불가역성을 특징으로 하게 된다. 결국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땅에 나이가 어린 친구들, 그다음에 이 미래 세대는 더욱더 고통 속에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문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다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는 지금 1.5도를 막는 거를 갖다가 유엔 차원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저기 보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많이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거는 바로 1.5도를 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이제 줄여야지만이 2035년까지 우리가 2050년 이제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할 텐데 여기 검은색이 전 세계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산업이 위축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줄었잖아요. 그 추세대로 그대로 따라왔었어야지만이 1.5도를 막을 수가 있는데 코로나19가 회복이 되니까 다시 배출량이 지금 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의 이 기후 정책을 그냥 밀고 가게 되면 이번 세기 말에 약 2.8도까지 기온이 상승될 거다. 저거는 이제 티핑 포인트로 들어갈 위험이 굉장히 큰 온도죠. 여기서 우리가 와 이제 너무 위험하구나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0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했었을 때 2010년도에 전 세계의 그런 기후 정책으로 보았을 때는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까지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로 전환도 하게 되면서 이제는 2.8도, 1도 정도가 지금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2.8도도 굉장히 위험한 온도이기는 하지만은 바로 우리가 지금 노력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 아직 좌절스러운 상황은 아니고요. 뭔가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 바로 오늘날 기후 위기에 우리 인간의 그러한 대응의 수준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더 나은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감시를 하고 정치가들에게 압박을 가해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네, 여러분 강연 잘 들으셨나요? 네, 좋은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기후위기가 조금은 너무 거대하게 느껴져서 과연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혹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200년 전에 노예제를 폐지하자라고 그렇게 미국에서 이야기를

0: 그랬다? 그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100년 전에 여성의 참정권을 이야기를 했다, 영국에서. 그 당시에 그 교육을 받은 여성들조차도 쟤는 왜 저렇게 나대고 그래?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나라에서 50년 전에 8시간 노동하고 주말에 쉬자라고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당시 그러한 거를 이야기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정말 옳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정말 이런 세상이 될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거는 뭐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 거기에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저는 좀더 나은 세상으로 나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도 나중에 가면 그게 정답일 수
0: 그럼요.
1: 있는.
0: 지금 여성의 참정권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 이상하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는 그건 상상을 못할 일이었어요. 예.
1: 맞습니다. 기후 위기를 위해서 다들 이렇게 작은 실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오늘 강연을 함께한 친구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강연을 들으면서 교수님께 궁금했던 점이 있다 하시는 친구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잠바 입은 친구, 네, 물어봐 주세요.
2: 2학년 4반 4번 문현준이라고 합니다.
1: 네, 현준 친구,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2: 아까 기후 위기가 기술의 발전, 즉 과잉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과학 기술의 발전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 위기를 보게 되면 이 자연의 법칙은 이런 물질이 다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죠. 뭐 모든 물질이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인간이 만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자원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지금 고갈을 시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오염먼지, 쓰레기는 계속 쌓아두고 있고요. 전혀 순환이 되지 않잖아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서 이런 세상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우리가 이 순환되지 않는 세상, 결국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붕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순환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현재 우리 인류는 이러한 순환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기술력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1: 또 궁금한 친구 있을까요? 네, 안경 쓴 친구.
3: 2학년 3반 김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연히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 기술이 실제로 실현이 됐을 때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0: 이미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공기 중에 있냐면 만개 공기 분자 중에서 네 개가 이산화탄소로 지금 돼 있습니다. 만개 중에 네 개를 이게 잡으려고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은 갖고는 있지만 이거를 상용적으로 지금 그렇게 쓰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다가는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그렇게 잡아갖고서 해결을 하는 거는 대단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순환되는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재생에너지 쪽으로다가 우리가 가야만이 오늘날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친구 더 받아볼게요.
4: 2학년 3반 선현빈입니다. 만약에 기후변화가 더 심해져서 더위가 이제 인간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면 인간이 약간 더위를 버티는 쪽으로 더 진화를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0: 그렇죠. 이게 온도가 굉장히 천천히, 아까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천천히 변하면 인간이 거기에 맞춰갖고 이렇게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하는 거, 아까 그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도 이미 10배나 빠르게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는 그 어떤 생명도 이 속도에는 쫓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는 이 문제는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거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교수님 이렇게 오늘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0: 이렇게 찾아가는 지혜 다락방 출연해 주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1: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후위기, 보문고등학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기후,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게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까? 우리가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런 어떤 기후 시민으로서 어떤 법률가가 되었을 때 이 기후를 갖다가 법을 잘 만들고, 과학자가 되었을 때 이 기후를 더욱더 밝혀내고, 여러 가지들을 또 기후와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오늘 학생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릴레이 특강 찾아가는 지혜 다락방, 저희가 준비한 지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신념이 있고 배움이 있는 현자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보고 무리들 속에 있으면서 저들에게 맹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야망과 미움과 분노를 잘 다스려간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하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제석천은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찬은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천은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수 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제석천은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천은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시비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12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0: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2: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1: 한중 양식이 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가 가볍게 흔들며 일어납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가슴은 앞쪽으로 쭉 내밀어 줍니다. 다리는 바닥에 안정되게 두고 팔은 몸통과 다리 위에 붙이고 손은 무릎이나 배꼽 아래 편안하게 내려둡니다. 턱은 가볍게 당겨 정수리가 천장을 향하게 합니다. 시선은 가볍게 아래로 툭 떨어뜨리거나 살포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혀는 윗니 뒤쪽 입 천장에 닿게 하고 평안한 마음과 미소 띤 얼굴로 자리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호흡을 따라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코 앞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또는 아랫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느낌 또는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숫자를 세도 좋습니다.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내버려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가버린 과거의 허상이나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고민일랑 놓아버리고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집착도 판단도 저항조차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이 순간을 오롯이 받아들입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우주란 시간과 공간의 총체라고 하지요. 내가 보는 우주는 모두 과거의 모습인지라 각별의 위치에 따라 빛을 통해 내게 보내진 모습은 이미 영겁의 세월이 흘렀건만 우주는 한 하늘로 어우러져 과거의 우주가 현재의 나와 함께하니 미래의 나 또한 다른 모습으로 함께하게 되겠죠. 138억 년 전 한 점에서 시작된 우주의 첫 하늘이 열리고 점이 점으로 이어져 은하계를, 태양계를, 그리고는 마침내 지구별로

이어져 왔다 하지요. 46억 년 전 지구가 생겨나고 35억 년 전 이 땅에 최초의 생명이 시작된 후 600만 년 전 유인원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헤아릴

통해 이어져 온 법칙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나를 이루는 흙, 물, 불, 바람이라는 4대 원소는 나의 생과 인연되어 나의 일부를 이루다 내가 사라진 이후에도 다른 형상으로 이어져 가니 무엇이 나란 놈인가? 나라고 불리는 몸속 구조 또한 대우주의 구성과 별 다름없이 99.99%가 텅 빈 원자로 구성되어 텅 빈 공간 듯 하다가도 인연 따라 무엇인가로 이름 지어지고 모양 지어져 나타나니 나와 우주의 원리가 다르지 아니하네. 지금 이 순간이 이어져 이 생의 100년을 이루고 먼 할아버지적부터 이어져 와서 내 자식, 내 손자로 이어져 갈 수백만 년의 시간을 두고 보면 급할 것도 수두를 것도 없지요. 한순간 단 하나만이라도 멈춤과 알아차림에서 비롯된 바른 습관으로 스눕을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깨달은 자로 자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올지라도 지금은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나 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변한다고 나를 구성한 원자가 사라진 것도 새로 생겨날 것도 아니니 어디선가 또 다른 모습을 이루어 이어져 갈 터이니 생급의 세월 동안 쌓인 먼지랑 훌훌 털어내고 좋은 기운들로 차곡차곡 다시 쌓아가는 즐거움을 누려봅시다.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앉은 자리. 지금 여기에 아름다움이 모든 진리가 오롯이 다 존재하니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시작해 봅시다. 이제 다시 크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어지러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여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 이용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목고 스티브 잡스 선명상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목고 이것이 뭐죠? 네, 힌트를 드린다면 금강경 속에 나오는 구절을 연상하면서 이 얘기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어디에도 머무름없이 그 마음을 내주어라. 이 메시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스티브 잡스, 그가 창업했던 회사 애플을 혁신의 아이콘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과연 애플은 혁신의 아이콘이 맞을까요? 네, 스티브 잡스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팔로알토 지역에서 조그만 창고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 했던 게 컴퓨터죠. 네, 세상에 애플의 첫 제품으로 내놓았던 게 1983년에 리사라는 컴퓨터입니다. 네, 일체형 컴퓨터죠. 네,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애플은 컴퓨터를 개발했나요? 아니죠. 네, 컴퓨터를 개발했던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조립이죠. 마치 용산에서 우리가 부품 갖다가 만들듯이. 네, 진정한 창조나 발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일체형이라는 아이디어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사라는 최초의 컴퓨터는 실패작이었지만 초기니까 너무 비싸니까 네, 이어서 다음에 아이맥이라는 컬러풀한 일체형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애플은 쥐꼬리 같이 생긴 마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마우스라는 물건을 하나 더 답니다. 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뭐죠? 네, 아이패드라는 제품입니다. 이 아이패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에서 MPC 기술이나 테크가 먼저 나왔다고도 할 정도로 애플은 네, 후발주자에 불과했던 거죠. 네,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것밖에는 없죠. 그러다가 마지막 아이패드의 모습이 네, 2007년에 처음 스마트폰이란 거를 애플이 내놓으면서 가졌던 그 모양을 아이패드 마지막 단계에서 유사한 형태로 가게 된 네, 거기까지. 자, 이 과정에서 과연 애플은 무엇을 했는가? 진정한 혁신이 맞는가? 네, 일체형 컴퓨터라는 개념은 이전에도 있었다. 네, 당시에 IBM 위주의 컴퓨터에서 쓰고 있던 네, 사용법이 DOS, DOS라는 DOS 체계였죠. 이 DOS 체계의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요즘 이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언어들을 배웁니다. 컴퓨터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의 컴퓨터는 컴퓨터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애플이 뭘 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으로 그려진 아이콘의 형태로 넣었다라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픽 UI, GUI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애플이 제품에다가 이 GUI라는 그림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은, 사용자들은 힘들고 복잡한 컴퓨터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그 그림에 보니까 온업인 것 같아. 네, 프린트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 네, 그렇게 누르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편리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그러면 GUI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GUI라는 거를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개발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네, 바로 이 GUI라는 발명은 네, 팔로알토에 있던 제록스, 복사기 만드는 회사죠. 예, 제록스에서 만든 발명이었어요. 근데 정작 제록스는 자신의 GUI에 대한 가치, 미래 가치를 보지를 못했던 거죠. 남이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지 못한 거를 스티브 잡스는 가져다가 제대로 쓴 거죠. 자, 이렇게 GUI, 그림으로 만들어진 아이콘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쉽게 만들다가 보니까 어때요? DOS 체제에서는 이 이동이란 게 뭐죠?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림으로 사방팔방에 늘려져 있고 이걸 사용하려다가 보니까 키보드 화살표를 통해서 아래 위 좌우로 가는 것보다는 뭐가 편하다?
마우스라는 물건.

이제 휙 나랑 구석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죠. 클릭할 수 있는 거죠. 아, 그 마우스라는 거 대단하죠. 하지만 이 마우스 또한 네, 스티브 잡스나 애플의 발명은 아니었다라는 누가 했다? 네, 스탠포드 연구소, 네, SRI라는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발명해서 특허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제대로 된 사용을 해보지 못하고 남은 잔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스티브 잡스가 그 진가를 알아보고 불과 몇천만 원의 사용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특허의 생명은 끝나버리죠. 네, 20년 보호기간이 끝나버리면서 자유품으로 왔습니다. 저 뭘 했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혁신인가요? 창조인가요? 발명인가요? 아니요. 뭐였죠? 보는 눈 하나만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스마트폰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이니까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카르트 톨레의 말이 상당히 우리 선명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메시지 전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이지 않는 간단한 이유는 생각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스마트폰이라는 이 기기를 통해서 네, 나타나는 철학은 스티브 잡스가 네, 선불교의 영향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치관이었다라고 저는 자주 설명을 하곤 합니다. 실제 스티브 잡스는 상당히 방황의 기간들을 거쳐서 네, 인도의 초월 명상 등의 영향을 받다가 종국적으로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유역에 많이 들어와 있던 일본 선불교 선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서성은 바로 당시 미국에 들어와서 선불교를 많이 보급하던 스즈키 순류 선사의 제자였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서성은 스티브 잡스에게 그 이 참선적인 선불교적인 선명상적인 많은 것들을 가리켰고 스티브 잡스는 그 선불교에 굉장히 심취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스즈키 순류 선사의 대표 서적책이 네, 선심 초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초심이라는 얘기. 어떤 게 초심이죠? 겸손한 자세. 안다? 내세운다가 아니라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눈 총알하게 뜨고, 총명하게 뜨고, 보려고 눈 바짝바짝 그리면서 사물에 대해서 골몰하게 쳐다보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바로 이거죠. 네, 열린 자세에서부터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안다가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비움. 네, 그를 통한 네, 공간 찾기, 그 여유에서부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거기에서부터 무한한 가능성이 발견되게 된다. 무한한 가능성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사상이 네, 선심이고 초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심 초심 네, 결국 참선에서부터 그 많은 오늘날 애플을 이루어냈고 오늘날 우리가 하루 종일을 빠져 사는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 그 제품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세자의 한문 단어로 자주 풀곤 합니다. 첫 번째, 파, 깨라. 고정관념을 버리고 틀을 깨라. 네, 우리가 참선 불교에서, 참선에서, 선종에서 하는 방법이 뭐죠? 네, 화두를 잡고 들어가죠. 네, 화두를 잡고 들어갑니다. 네, 그 화두를 잡고 들어가는 수행을 뭐라고 하죠? 간화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화두에서 둘을 빼고 간화두선이 아니라 그냥 편의상 간화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화선의 뜻이 뭡니까? 네, 간, 볼간이죠. 본다, 뭐를? 네, 화두, 말 대가리, 말 앞에 무엇이 있었던가를 보는 수행이 간화선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대부분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핸드폰이요? 스마트폰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맞죠? 스마트폰, 핸드폰. 그 순간 우리는 그 말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전화기. 전화기잖아요. 전화기. 그 어디 쓰는 물건? 통화하는 데 쓰는 물건.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 물건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사업에 들어왔던 게 2007년 무렵이에요. 자, 2007년 무렵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그 이전에 스티브 잡스는 애플은 통신의 통짜도 모르는 회사였어요. 통신 개발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자, 휴대폰, 핸드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휴대폰 하면 생각나는 업체는 차라리 벽돌폰으로 알려졌던 무선 전화기 시대의 모토로라 지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2007년 무렵에 이 휴대폰의 글로벌 넘버 1은 노키아, 넘버 2는 삼성.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애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통신의 통짜도 모르고 통신을 개발해 본 적도 없는 이 회사가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바로 보는 눈이었다는. 자, 1등의 저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1등의 저주. 1등을 뭘 하려고 하죠? 자리를 지키려고 하죠. 집착하기도 하죠. 하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계속 가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되나요? 되지 않죠. 네. 이 과정에서 스티브 잡스는 어차피 가진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당시 세계를 보니까 통신 내가 개발 안 해도 퀄컴에서 인텔에서 삼성에서 AP라고 얘기하는 통신 모듈을 갖다가 쏘면 돼. 깡통? 사람들이 보는 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 애플이 공장 있나요? 없어요. 어디서 갖다 쓴다? 당시에 삼성에서 또 갖다 써요. 카메라 모듈? 마찬가지죠. 삼성전기나 등등에서 갖다가 꼽아요. 뭐 했어? 조립했어.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했죠?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됐다? 다음에 등장하는 철학이 단입니다. 단순이라고. 예, 이 단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선명상 선불교 참선할 때 나타나는 선이라는 한문을 자세히 보세요. 왼쪽에 뭐가 있죠? 본다가 아니라 본다도 아니라 그냥 보인다. 보일 시. 오른쪽에 뭐가 있죠? 단순할 단. 단순하게 보인다. 단순하게 보인다. 그거예요. 가장 단순한 상태가 뭘까요? 빈 공간, 텅 빈 것만큼 단순한 공간은 없죠. 네. 이 텅 빈 공간을 본 거예요. 이 텅 빈 공간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의 경쟁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가 얘기했던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이지 못한 이유가 생각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멈출 줄을 몰라서예요. 멈출 줄을 몰라서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이나 진정한 창조는 빼기에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 완전함이 보인다. 뺄 수 없을 때 완전함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과거의 전화기는 어떻게 했어요? 잠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기 전에 우리는 블랙베리라고 하는 휴대폰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키보드가 자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네, 블랙베리의 성공에 힘입어서 너나 없이 PDA폰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네. 창은 요만한데 키보드가 점령하고 있는 자리가 엄청납니다. 자, 키보드가 점령하고 있으니 입력하는 거 왜 쓸 수 있는 공간이 못 되는 거죠. 네. 아무 데도 쓸 수 없는 공간으로 고급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텅 비워놓고 나니 어떻게 돼요? 텅 비워놓고 나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아까 개념을 깨고 나니까 개념을 깨고 나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실제 하루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기라는 개념에 묶여 있나요? 아니죠. 통화 몇 번 하세요? 아마 하루 종일 한 통화도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뭘 하세요? 어떤 분은 사진 찍고, 어떤 분은 영화 보고, 어떤 분은 음악 듣고, 어떤 분은 채팅하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기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서면 어때요? 다시 말짝 도루묵이 되죠. 네? 또다시 빈 공간이 되게 됩니다. 이 빈 공간이 되니까 그 다음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진정한 무한한 가능성이다. 깼기 때문에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이 왔고, 단순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것, 그 어떤 거든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에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런 복잡한 경계와 규칙을 깨라.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만들어라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죠? 파워 키고, 그러면 창 뜨고, 그죠? 창 뜨면 여러 가지 아이콘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기능을 클릭하면 그 기능으로 넘어가죠.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들 뭐 하세요? 플레이. 몇 번 했어요? 단 세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끝나면 뭐죠? 또 공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잡함을 기본에서부터 어떤 말에 갇히지 않고 그 틀을 깨고 복잡함을 깨고 단순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만큼 창조적인 게 어디? 이것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오늘의 메시지는 응무소주 이생지심이다 라고 해요. 무에 집착하고 갇혀있다가 보면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데 거울은 어때요? 스마트폰은 어때요? 그냥 빈 공간이에요. 그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보였다가 내가 떠나면 아무것도 없었다가 개똥이가 나타나면 개똥이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강아지가 나타나면 강아지가 보였다고. 뭐든지 하세요. 스마트폰이 바로 그런 물건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하면 우리가 선불교에서 뺄 수 없는 화두가 말씀이 직지인심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던져진 돌이 아니라 뭘 찾아야 된다? 던진 사람을 찾아라. 바로 사람의 마음을 찍어내라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예의가 이런 겁니다. GUI라든지 비워두고 여러 가지 기능이 나타난 게 진정으로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관점에 접근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복잡한 생각을 가진 기술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뭘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보라. 이게 어디서 나왔었죠? 선심 초심이라고 그랬죠. 아마존 또한 네, 명상실을 건물마다 두고 있을 정도로 네, 선불교적인 관심이 높은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회사입니다. 아마존의 모토 구호라고 하나요? 아마존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Always day one 골뱅이 at 아마존이라고. 아마존에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초심으로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를 바로 들여다보라라는 거예요. 복잡한 기계라든지 복잡한 과정들은 그거는 개발자들이 고생을 해주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장 단순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뭘 원하죠? 네, 복잡하게 배워하는 것도 싫지만 카메라 지고 노트북 들고 MP3 플레이어 들고 뭐지 뭐 이래가지고 어디 나서겠어요? 네, 단 하나의 가벼운 물건으로 이 모든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네, 소비자의 마음을 제대로 꿰뚫어 봤던 겁니다. 결국 네, 애플은 스티브 잡스는
복잡한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장 보편적인 가장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싸게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 높은 기술이나 방법들을 채택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답을 주기 위한 여기에 키가 있었다. 성공의 열쇠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사상은 바로 선불교에서 온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틀을 깨야 말에 갇히는 게 아니고 화두를 깨야 머리 화두 말 앞에 있던 생각 그 생각 앞에 있던 마음을 보아야만 본질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틀을 깨니 복잡한 규칙이나 경계가 없이 단순하게 훅 들어온 가장 단순한 공간 공이 비어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비우고 놓고 보니 비로소 무한한 가능성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된다. 직. 그래서 파단직. 정확하게 선불교의 가르침을 상업적인 제품에서 그대로 구현한 거라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고정된 관념을 깨고 열린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갑자기 훅 세상이 열리고 훅 보이는 밝은 대낮에 너무 명명백백하게 말로 풀풀력 없이 보이는 그 세상, 그 깨달음 통찰력이 다가올 것이다. 이게 진정한 혁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서양의 소위 말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연구할 때마다 느끼는 놀라운 부분들이 물질적인 과학기술이 아니라 정신세계를 통해서 엄청난 가치관을 영감을 얻었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제가 억지로 붙인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 자기가 애플 창업과 이 기업을 계속하지 않았더라면 머리 깎고 일본의 어느 절에 스님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선불교 명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렸던 유발 하라리 또한 마찬가지죠.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연히 명상에 접하게 되고 이 명상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겼고 이 해안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바라본 결과 사피엔스라는 책, 호모데우스라는 책 이런 유명한 명저들을 만들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명상이라는 세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인 걸 좋아하고 복잡한 과학기술을 다루는 사람일수록 놀랍게도 정신세계 그중에서도 명상에 심취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명상 불교는 뒤떨어진 종교다 뒤떨어진 믿음이다가 아니라 불교야말로 명상이야말로 이 명상은 불교의 뿌리를 두고 나왔던 것이고 이 불교 명상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중심의 세계 인본주의를 실현하는 그래서 불교는 신학이 아니다 신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절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인간 존중, 인간 중심의 철학 인문학이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사고에 더 맞았, 현대인 기준으로는 최소한 맞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선구자라는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는가.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가장 세계적인 것은 오히려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말과 어떤 면에서는 맥락이 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잡한 얘기지만 우리 주위에서 항상 품고 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참선, 네, 그 명상의 진가를 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 행복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까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곧게 안정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앉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들쑥날쑥 호흡이 평안해지면 몸도 마음도 평안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들쑥날쑥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행복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그러다 보면 미묘한 무언가를 감지할 수도 있는 여백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에 보다 충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수양이며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찍어온 점들만이 선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래 언젠가는 지금의 순간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들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명상 중에 얻었던 사랑, 용서, 감사로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른 친척들도 잘 방향 잡은 마음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줄 수 없다.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과 중생의 아픔을 대신 받는 공양과 착한 일을 하는 공양과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바로 그것이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여명 청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8: 여명 808 정말 좋아요.
7: 상쾌한 아침 참 좋은
8: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9: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고화로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 취타 행렬, 종사 영반 및 어산 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 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 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 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 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속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 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뭐 좋은 일 있냐?
1: 나 1등 했다.
0: 오, 축하 축하. 근데 뭘로 1등 했는데?
1: 빵 빨리 먹기.
0: 이, 난 또 뭐라고.
1: 빵 빨리 먹는 거 엄청 힘들거든. 다른 애들은 하나 먹고 배불러 죽는다는데 난 7개나 먹었다고.
0: 에이, 대단하네. 살아남아서. 흥, 뭐 대단까지야.
2: 좋아, 경쟁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대구 용연사다.
1: 용연사?
2: 응, 대구 비슬산에 위치한 용연사는 신라 때 보양국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용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서 용연사라 했고, 전각이 200여 칸에 수행하는 스님이 500여 명에 달했던 큰 절이야.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가 3만 승병을 일으켜서 이곳에 주둔하면서 나라를 지키던 호국 사찰이었고.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수리 대구 용연사로 고고. 먼 옛날 신비한 힘으로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는 7마리의 용이 있었습니다.
3: 올해도 저 용 덕분에 풍년이네요.
4: 당연하지. 그냥 용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수호신인데.
3: 수호신이고 말고요.
2: 세월이 흘러 용이 승천할 때가 되자 7마리의 용들은 서로 먼저 승천하겠다고 싸움을 벌였죠. 그러자 마을엔 가뭄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0: 이제 어쩌면 좋대요?
1: 그러게. 용들이 안 싸워야 우한이 끝날 텐데.
0: 용왕님께 빌어보면 어떨까요?
1: 그게 좋겠네. 용을 말릴 사람은 용왕님뿐이니까.
2: 위험에 처한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게 마을을 구해달라 기도를 올렸고, 용왕은 아들에게 이 싸움을 끝내라 명령했죠.
3: 아버님의 명대로 지상으로 내려가 용들의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당장 싸움을 멈춰라!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승천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2: 용왕 아들의 명령에 용들은 싸움을 멈췄고 하늘로 승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한 세 마리의 용은 끝내 승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0: 다 승천했으면 좋았을걸.
1: 천년이나 우리 마을을 지켜줬는데 죽은 용을 위해 절이라도 지어주자고.
0: 그러자고. 그렇게라도 부처님 전에 용들의 명복을 빌어줍시다.
2: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용을 위해 절을 지었고, 이 절의 이름을 용용자에 못 연자를 써서 용연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4: 아, 이제 알았다. 이게 뭔지.
2: 뭐? 계단? 이거 용이 낳은 알 맞지? 으끈, 이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거든.
4: 금강계단?
2: 좋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금강계단 이야기로 고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구들은 조선의 보물들을 무자비로 탈취했는데, 통도사의 사리탑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소식을 들은 사명대사는 크게 노해 왜구를 찾아갔습니다.
5: 네, 이놈들! 너희가 훔친 건 물건이 아니라 부처님이시다! 큰 화를 입고 싶지 않거든! 당장 그 사리함을 내놓거라!
2: 사명대사가 경문을 읽기 시작하자 왜구들은 겁에 질려 사리함을 돌려주었죠. 부처님 진신사리를 되찾은 사명대사는 당시 승군들의 주둔지였던 비슬산자락 용연사로 향했습니다.
5: 승병들이 주둔하고 있으니 사리를 모시기에 이보다 안전한 곳은 없겠군.
2: 하지만 전란이 위급해지자 사명대사는 스승 서산대사를 찾아 진신사리에 대한 묘책을 고민했죠.
5: 부처님 진신사리는 어떻게든 지켜야 합니다.
3: 당연하지. 진신사리를 둘로 나누자.
5: 둘로요?
3: 둘로 나눠 하나는 용연사에, 하나는 태백산 보현사에 모셨다가 전쟁이 끝나면 합쳐 통도사에 모시도록 하자.
5: 네, 스님.
2: 그렇게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진신사리를 둘로 나누어 보관했는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7년이나 이어지고, 사명대사마저 입적하자 사명대사의 제자인 청진대사가 대신에 사리암 한 과를 통도사에, 나머지 한 과를 옮겨 계단에 조성하고 용연사에 봉안하였답니다. 뭘 그렇게 보냐?
4: 하늘.
2: 하늘? 하늘은 왜?
4: 어제 부처님께 기도했거든. 하늘에서 과자가 눈처럼 내리게 해달라고.
2: 아이고,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과자가 내리나.
4: 그럴 일은 없겠지.
2: 빙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하늘에서 사불상이 뚝 떨어진 문경 대승사다.
4: 대승사?
2: 대승사는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고 60년 후에 창건된 천년 고찰이야. 전란과 화재에도 국보급 불교 문화를 지켜온 곳이지. 그리고 엄격한 수행가풍을 이어온 명실상부한 참선 도량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대승 3.

0: 신라 진평원 때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바위가 지금의 사불산 위로 떨어졌습니다.
1: 저거 봤어?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진 거? 아, 그러게. 이산일이 아닌 듯하니 당장 가서 확인해보자고.
0: 떨어진 바위는 3미터나 되는 높이에 사면에는 모두 부처님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 부처님이 네 분이나 계시니 이게 웬일이래?
2: 내 말이 분명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 오신 걸 거야.
0: 사불상의 이야기는 신라 전체로 퍼져나갔고 진평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죠.
3: 분명 부처님께서 신라 부흥을 위해 내려오신 거다. 내가 여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당장 행차를 준비하라. 참으로 진귀한 불상이다. 당장 이 사불상을 지킬 절을 지어라. 그리고 이 산의 이름은 사불산으로 바꾸거라.
0: 그렇게 사불상을 지킬 사찰이 지어졌는데 바로 대승사였죠. 진평왕은 대승사와 사불상을 지킬 스님을 뽑기 위해 스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3: 여기 묘법 연화경에 능통한 스님 계시오?
4: 아, 제가 법화경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3: 그럼 스님께서 대승사의 주지가 되어 사불상을 보살펴 주시오.
4: 네.
0: 그렇게 대승사의 주지 스님은 사불상을 정성껏 보살피다 입적하게 됐는데, 스님의 무덤엔 죽어서도 불심을 전하려는 스님의 마음처럼 연꽃이 피어났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사불상을 찾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많았었대.
5: 당연하지. 부처님 네 분을 한꺼번에 보는 건데. 맞아.
0: 근데 부처님은 대승사 목각탱에 더 많이 계시지.
5: 목각탱?
0: 목각 아미타열의 설법상. 이번 전설의 주인공이지.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보자고. 고고! 철종 13년인 1862년. 대승사는 큰 불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6: 유서 깊은 사찰이 이리 재가 되다니.
1: 아, 이제 어쩌죠?
6: 어쩌긴 어째. 힘을 모아 다시 절을 일으켜야지.
0: 스님들은 직접 자재를 나르며 대승사를 다시 지었는데 안타깝게 돈이 부족해 불상을 모셔오지 못했죠.
1: 아이, 스님, 어쩌지요?
6: 돈을 더 모아야지. 불상은 그 나중에 마련하고.
1: 아, 그거야. 스님, 배차를 찾아가 불상을 모셔오죠.
6: 그래, 그게 좋겠구나.
0: 대승사 스님들은 폐찰이 된 영주 부석사로가 후불 목각탱을 떼어 대승사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사세를 되찾은 부석사의 스님들이 대승사를 찾아왔죠.
7: 저 후불 목각탱은 저희 부석사 겁니다. 그러니 돌려주시지요.
6: 저희가 후불 목각탱 대신 부석사 조사당 수리비용 250냥을 대면 어떻겠습니까?
7: 조사당 수리비용이라. 좋소. 그렇게 합시다.
6: 아, 고맙습니다. 대신 약속 문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0: 그렇게 약속 문서인 완의를 작성하였고, 완의는 대승사 목각 불택 및 관계 문서라는 이름으로 보물이 되었고, 대승사의 목각 아미타열의 설법상은 한국 목각탱의 모본이 된다 하여 국보

0: 지정되었답니다.
1: 야, 너 혼자 뭐 먹어?
2: 칡 먹는다.
1: 칡? 맛있어?
2: 자, 먹어보던지.
1: 뭐야, 맛 없잖아.
2: 칡 맛을 모르는 걸 보니 꼬마네.
1: 나 꼬마 아니거든. 됐고, 말랑 가지.
2: 어디?
1: 어디긴 어디야. 절 따라 전설 따라지.
2: 좋아.
3: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정선 정암사다.
1: 정암사?
3: 정암사는 세속의 티끌이 끊어져 정결하다는 뜻인데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작율사가 창건한 사찰이야. 그리고 진신사리를 봉안한 국내 유일의 수만호 탑을 보유해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으로 꼽히는 유서 깊은 사찰이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정선정암사로 고고! 신라 자작율사는 말년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강릉의 수다사를 창건하고 주석했죠.
4: 고요하니 좋구나.
5: 또 떠나시는 건 아니시겠죠?
4: 내 나이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 생을 마무리해야지.
3: 그런데 며칠 후 한 스님이 급히 수다사를 찾아왔습니다.
5: 늦은 시간이지만 문수보살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4: 뭐, 어떤 말입니까?
5: 문수보살께서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4: 갈반지라...
3: 이튿날 자작율사는 제자들과 함께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 갈반지로 향했습니다.
4: 이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6: 예, 스님.
4: 여기 태백산에 갈반지라는 곳이 있다던데 어딘지 아시오?
6: 갈반지요? 갈반지라는 곳은 없는데?
5: 아,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4: 그러게. 갈반지, 갈반지. 맞아, 그거야. 서두르자, 해지기 전에.
5: 아, 갈반지를 찾으신 겁니까?
4: 아, 분명 근처에 칡넝쿨이 있을 테니 그걸 찾아라.
5: 칡넝쿨이요?
4: 칡갈, 소반반, 땅지. 갈반지는 칡이 소반처럼 엉켜있는 곳이다.
5: 아, 네. 저기요. 저기 칡넝쿨이 있습니다.
3: 하지만 그곳엔 뱀 10마리가 똬리를 뜬 채 엉켜 있었죠.
5: 어쩌죠? 뱀이 저렇게 엉켜 있으니 다가갈 수도 없고.
4: 무슨 한이 그리 많아. 서로를 못 놀고.
5: 다른 곳을 찾아볼까요?
4: 아니다. 모두 화엄경을 독송해. 뱀들을 제도하자.
3: 그렇게 화엄경을 독송하자 구렁이들은 똬리를 풀고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자작율사의 꿈에 뱀들이 나타났죠.
7: 스님, 저희는 전생의 스님이었는데 수행을 게을리하고 시주물을 낭비해 뱀으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았습니다. 부디 스님께서 저희가 해탈할 수 있도록 법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누워있던 자리에 금은 보화가 있으니 그것으로 저를 지어주십시오.
3: 자작율사는 7일 동안 설법을 베풀었고 뱀들은 모두 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칡나무 밑에서 금은 보화를 꺼내 성남원을 창건했죠. 바로 그 절이 지금의 정암사인데

0: 합류사는 정암사에서 말년을 보내며 입적하게 되었답니다.
1: 그럼 자장률사의 마지막 사찰이 정암사인 거네?
0: 오, 맞아. 그래서 정암사엔 자장률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어.

0: 전설 따라 고고! 자장율사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1: 저기, 혹시 자장율사신가요?
2: 아, 그렇소만. 누구신지...
1: 저는 용왕의 신하인데, 용왕께서 자장율사를 뵙자 하십니다.
2: 아이, 나를요? 용왕께서 저를 무슨 일로...
3: 제가 드릴 선물이 있어 모셨습니다.
2: 선물이요?
3: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어디든 탑을 세워 진신사리를 모실 수 있을 겁니다.
2: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걸 가져갈 방법이 없으니...
3: 그거라면 걱정 마시오.
0: 용왕은 도력을 발휘해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을 울진 앞바다까지 옮겨주었죠.
2: 바다는 건너왔는데 이제 이걸 어찌 가져오노? 이보시오.
4: 예,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2: 혹시 그 달구지를 빌려줄 수 있겠소?
4: 그럼요. 얼마든지 쓰십시오.
0: 그렇게 자장율사는 달구지에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을 싣고 정암사에 도착했습니다.
5: 이게 다 무엇입니까?
2: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이다. 그러니 어서 탑을 지어 모시도록 하자.
0: 그렇게 자장율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할 탑을 짓고 물을 따라온 옥돌탑이다 하여 수만호탑이라 이름 지었답니다.

그는 당치도 않는 평판을 열망할지도 모른다. 비구들 가운데에서 지배를, 처소에서의 권위를, 다른 집에서는 공경을 바란다. 제가자나 출가자 모두 오직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무엇이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오직 나를 따르기를.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그의 욕망과 자만은 늘어만 간다.

0: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2: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보보와 보살 성문 스님 네께 지성기하옵나니.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짝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낳토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할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비구가 바라 제목차에 머물러 규율에 맞는 몸과 짐과 행위를 원만하게 갖추어 가벼운 죄를 보아도 두려운 마음을 내어 계를 받아 지니면 이것을 뛰어난 계학이라 한다.

만약 대승의 사람이 금강경 설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치고 안다. 그러므로 본성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어 스스로 지혜를 비추어 보아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기치를

생애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안 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올해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린 아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라.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원교 나무 대방광 물 화엄경 나무 대방광 물 화엄경 나무 대방광

삼이음 시방세계 무불연 보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불

대제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령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살반야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우리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뉘우치는 개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승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두 공덕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그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삼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고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배원사 현정입니다. 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픈지 뭘 원하는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결코 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좋고 나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또 다른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불필요한 욕심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무아의 반야지혜입니다.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저 파란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0: 부처님을 배울 게 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안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0: 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의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보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하대를 생각하

0: 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된다.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0: 현재 불교 음악회,
1: 다도체험, 사찰 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0: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1: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 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위령문화제를 봉해갑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일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1: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합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염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

0: 으로 작업하는 개근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1-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명상 특별 강연의 제가 마지막 주자 같아요. 선명상이란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과 선명상이 뭔가 다를까? 참선 선자가 들어가면은 생사해탈을 목적을 한다. 태어남과 죽음이 큰 문제죠. 태어나는 게 괴롭고 죽음이 괴로운 건데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것이 선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명상이 붙었어. 선명상. 보통 명상 이러면은 그냥 힐링, 신비체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선명상의 목적은 태어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선명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제 강연의 주제는 생사 속에서 대자유의 길. 이게 이제 강연의 주제입니다. 생사, 태어남과 죽음 속에서 대자유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이 겪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매우 힘들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지혜가 있다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신비한 체험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자기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봐야 돼요. 이야기하자면은, 어느 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수행하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봤다. 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보고 환심이 났다. 좋다, 이거죠. 그러면 당신 현재 지금 괴로운 문제, 화가 난다. 그러면 그 화를 수행 중에 이 신비 체험한 그곳으로서 해결해 줄수 있느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욕심 부리고 성을 내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무엇이 해결해 주는가 하면은, 감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사랑과 연민, 자비심에 의해서 좀 해결되지만, 완전한 그 번뇌의 뿌리를 잘라내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 일상생활에서 내뭘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을 때막 화가 난다. 그럼 만일에 가지고 싶은 그 물건이 매 순간 변하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해가 생기면은 언제 마음이 가라앉게 되죠. 아, 이 괜한 욕심이 지나지 않는구나. 저 물건을 가져와도 언제나 부서질 수도 있고 변화해서 없어질 수가 있는데, 깨질 수도 있고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저것을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이해가 오면은 그건 지혜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불길같이 올라오는 탐욕을 가라앉혀 줄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을 아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은 태어났고 늙고 병들어 죽어요. 당연하죠. 그건 변한다는 겁니다. 이 집도 변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 변하고 도시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전 세계가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우주가 변해요. 매 순간 변합니다. 그러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건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진리예요. 그렇게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보면은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것, 이두 가지 결합되어 있어요. 그걸 몸과 마음의 결합체가 인간이다, 이거죠. 이게 집도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사회도 전부 다 결합체예요. 국가도 하나 결합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 건물, 문화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석 때 저기 고향에 내려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서로 부모와 다 연결되어 있죠.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서로 상호 우정 관계를 갖고 있죠. 온 우주도 태양계끼리 서로 상호 우정적인 갖고 있어요. 이건 제프리 추라는 물리학자가 구두권 이론이라는 걸 내세운 이유도 그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자,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오존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걸 다른 말 연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오존하면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는 없어요. 인식하는 마음은 있는데 거기에 뭘 주지하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웃하고 싸울 때, 형제 간에 싸울 때, 부모와 싸울 때, 부부가 싸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잘안 되죠. 그냥 자아가 있으면 다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걸 자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인식하는 마음은 있죠.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는 뭘로 해결한다? 지혜로 해결한다.

그래서 지혜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미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지혜는 두 가지로 정의해요. 첫째는 절단, 잘라버린다. 번뇌를 자른다. 잘못된 견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잘라버린다. 아, 모든 것은 향상하다 이랬는데 변하는 거 보니까 향상하다는 생각을 잘라버린다. 모든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긴 건 사라지고 사라지고 내 뜻대로 이게 사라진 걸 되돌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든 현상은 그런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죠. 불만족스러운 지혜가 생기면 소유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생긴 것을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진 걸 생기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무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잘라버립니다. 이런 걸 지혜라고 그러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조명이라고 그러죠. 조명. 이 조명 밝게 비추는 것도 어둠을 몰아내고 진실을 드러낸다. 그래서 지혜는 조명이고 절단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 바탕이 지혜라는 거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반야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조 단경에서 이야기하고 모든 경전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갖춰져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갖춰져 있는 지혜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가 하는 거죠. 그 대지도론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서 모든 걸 깨뜨려 보면 되는데 왜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까? 하고 용수보살에게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셨어요. 그 용수보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을 알아차림을 함으로 해서 지혜가 이끌려 나오는 것이다 이랬어요. 내가 갖추어 있는 지혜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딱딱하면 딱딱하고 알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알고 덜면 든다 알고 내리면 내린 줄 알고 감정이 오르면 오른다 알고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고 이렇게 아는 걸 있죠. 그래 왜 그냥 알만 되는데 왜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빠르게 미첩하게 알아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계속하면은 지혜가 개발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인데 자기 마음을 본성을 깨뜨려 보면 되는데 깨뜨려 보지 못하면은 선지식에게 지도를 받아라. 그 육조 단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식 지도를 받아가지고 바로 자기 마음의 본성이 지혜라 하는 걸 알면은 굳이 내 따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이끌어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게 좀 쉽지 않다. 어렵다. 그게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되겠죠.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혜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불교의 특징이 뭐냐 이러면은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가 있다. 이게 지혜와 자비가 이게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혜 부분이에요. 얘기하자면은 대개 이제 뭐 많이 들어봤을 단박에 깨닫는 도노법은 선지식에게 물으면 되고 모르면은 점수법은 수행 방법을 배워서 알아차림 훈련하면 된다. 그 내가 내 안에 본래 내 마음의 본성이 지혜다 반야지혜다 이렇게 바로 알면 되는데 모르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돼. 지혜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점수법이에요. 나 알아차림하는 것. 뭐 도노법이든 차점 닦는 점수법이든 상관없어요. 같은 마음이고 같은 지혜.

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수행을 해서 내가 지혜가 개발이 되든 전지식이 법문을 듣고 내가 아, 내 마음의 본성이 지혜구나 알았든, 자 어쨌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깨달음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바로 열반의 깨달음 내용이에요. 열반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 불사 이런 뜻이. 다른 말은 불생불멸. 불생불멸 다른 말은 공, 빌공자. 공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연기.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잖아요. 그 연기법이나 불생불멸하는 열반이나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 우리가 이게 육체를 갖고 살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데, 늙고 병도 죽음을 딱 줄이면 생사라 그런 거죠. 태어난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죽지 않는 것이 있구나. 이리 알았어. 그래서 선지식 지도를 받거나 내가 수행을 했어. 깨닫고 보니까 이 불생불멸하는 마음에 나 드러나면서 이 불생불멸하는 마음에 눈을 떠나 감거나 바뀌지 않는구나. 이 생로병사가 없구나. 한 알았다 이기죠. 이렇게 이제 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간에는 뭐 윤회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경전의 근거에서 되게 하는 이야기 합니다. 일열악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 일자의 같을 엿자.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내 마음이 동요가 없다. 네가 띵방질을 하거나 피곤해 눈을 감고 있어도 환의 밝음은 바뀌지 않는다. 죽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육교 단경에는 반야 삼매라는 말이다. 반야는 지혜고 삼매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일상생활에 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이게 바뀌지 않는 경지에 이르라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잠을 잘 때 꿈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도 마음이 바뀌질 않아. 이거는 이제 몽중일이라 그래요. 우리 일상세 동정일여 상태,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거나 늘 일여 상태에는 이 거친 의식의 세계고 세계인데, 꿈속의 세계는 미시한 세계예요. 내가 미시한 속에서 몸은 깊이 잠들어 있고 마음은 의식이 깨 있으면서 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 아, 꿈속에서 마음 움직이지 않구나.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성철 스님께서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노 스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다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병이 들었거나 병이 안 들었거나 똑같다 이기죠.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죽지 않는다는 건, 육체는 죽음이 있는데 마음은 죽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어느 노인이 또 찾아와가지고 성철 스님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도 주위에서 가보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니까, 스님 저는 앉기만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당신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군요. 그러면 그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경계가 꿈속에도 있습니까? 노인이 가만
생각하다니만 꿈속에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멀었습니다. 더 정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화가 또 전해 옵니다. 이게 이제 몽중 일화겠죠. 이런 이야기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수행 점검하는 잣대기도, 우리는 화두를 들고

말하자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렇고 꿈속에서도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숙면 이려는 어떨까? 이기죠. 숙면 이려락 하는 게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데 의식은 깨 있어요. 몸은 잠들어 있다. 이건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오메 이려라거든. 낮이나 밤이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그러면 선종에서만 하는 얘기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남님에 보면은, 남님은 이제 쫑가파 대사, 티베에서 쫑가파 대사의 저술입니다. 그래, 보리도 차제로리라 해요. 거기도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나타난 현상은 밤이 낮까지 환하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생사가 없음을 깨달은 이 경계도 역시 숙면 이래가 있어야 된다 이게야. 내가 수행 열심히 해서 그런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깨치고 난 뒤에도 그런 경계가 있어야 된다 말하자마나.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이제 말을 잘 안 듣고 이제 죽음에 임박했다 합시다. 그러면 육체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몸은 흙, 물, 불, 바람 4대로 이루어졌어요. 흙의 요소는 뼈라든지 피부라든지 장기 같은 거 21가지인가 그래 있습니다. 물의 요소는 침이라든지 피 같은 거죠. 불의 요소는 체온입니다. 바람에서는 에너지죠. 기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체되는 게 뭐냐면 몸이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허구 요소죠.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마치 산사태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미지 나타날 때 예를 들어 이제 그 지금 현재 자리에 보존하고 있는 분이 이제 임종에 가까웠을 때 언제 관을 준비하느냐. 요거 손을 갖다가 등 밑으로 싹 집어 넣으면 손이 안 들어가면은 아, 그 요소가 무너졌구나. 그러면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허그 요소가 물의 요소로 해체된다 이기죠. 허기 물을 만나면 해체되듯이. 그 다음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해체된다 했어요. 불이 일어나는데 물을 끼얹으면 안개 같은 게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물의 요소가 해체될 때는 안개 같은 이미지가 생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요소가 바람의 요소로 해체됩니다. 그럼 바람이 불 때 불꽃이 막 날리듯이 불의 요소가 해체될 때는 체온이 이제 식어가는 과정에서 불꽃이 막 나타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요소가 의식 속으로 해체되는 거죠. 해체될 때는 이래 등불 같은 호롱불 같은 그런 램프 불 같은 게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육체가 해체되면은 뭐가 해체될까? 육체와 관련되는 번뇌가 해체되는 거죠. 허구 요소, 단단한 허구 요소와 관련되는 거는 잔만이나 고집이나 자아관념 같은 게 해체되는 거죠. 번뇌가 저절로 해체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물의 요소가 해체된다 하는 건 분노 같은 것도 해체되는 거예요. 물의 요, 그 다음에 불의 요소가 해체된다 하는 탐욕이 해체되는 거예요. 번뇌가. 바람 요소 해체되는 시기질투 같은 게 해체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호흡이 끊어지지 마지막에. 그럼 여러분들께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호흡이 끊어지면 간호사와가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야 돼요.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그냥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유언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아직까지 죽음의 과정이 계속되니까 거친 번뇌가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육체와 관련되는 번뇌가 다 소멸해버리죠. 그런데 깨달은 분들은 어떨까 이기죠. 깨달은 분들은
내가 지금

육체가 해체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의식은 바뀌지를 않아요. 깨달은 의식, 깨있다 하는 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법구경 단맛바다의 그런 이야기, 깨있는 자는 불사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의 경지라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마음은 뭘 얘기한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이걸 기억하시지. 오늘 주제가 지혜입니다. 일여상태라 하는 자체는 지혜가 현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지혜라 그랬죠. 불생불멸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저절로 잘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깨닫지 못한 상태는 저절로 번뇌가 없어지지만 깨달은 자의 일여 상태는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 깨어있는 마음이 안 바뀐다 이거죠. 그때는 뭘 이야기하냐, 생사일여라고 그래요. 태어난 거 죽음이 똑같다 이게요. 지금 내가 태어나서 이때가 쭉 와 깨치고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죽음이 임박하고 좀 육체가 해체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불생불멸한 마음 그대로예요. 그걸 일여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일여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죽음에 흰색 마음이 나고 흰색 마음이 나타나고 그러면 미세한 뭐가 분노가 사라, 붉은색 마음이 나타날 때는 미세한 탐욕이 사라, 검은색 마음이 나타날 때는 미세한 무지가 사라진다. 저절로 사라지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해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환히 밝고 오더라도 밝고 오듯이 마음이 확 밝고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깨달은 분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늘 밝아 화나 밝고 있는 거죠. 명명불매로로 상제 밝고 밝고 어둡지 않다. 벌써 불생불매라는 마음이 현연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과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생사일여라 그런 거죠. 그렇지만 깨치지 못한 상태는 그렇게 미시한 탐진체가 쭉 소멸해 마지막에 이제 청명한 빛의 마음이 쭉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고는 이제 깨달으신 분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천사님 좀 있다가 다시 중생세간으로 중생구자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법신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그냥 내가 다시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중생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보리심을 일으켰다면은 그 다음에 49일 동안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내적 죽음 끝나고 그 다음에 49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럼 뭐 49일 동안 있어도 전혀 마음의 동력 없어.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자기 까르마가 나타나가지고 그 일곱 번 태어나고 일곱 번 다시 죽는 과정을 거쳐요. 몸은 바람의 요소, 에너지와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만들어진 몸이에요. 육세나 칠체 된 몸, 동자 몸이죠.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시 또 여덟 단계를 거쳐서 태어났다가 여덟 단계를 거쳐서 죽음을 49일 동안 일곱 번. 그래서 49제 지내잖아요. 칠칠이 7일마다 한 번씩 죄를 지는 이유가 그거야. 죄를 지는 내용이 뭐예요? 법문이잖아요. 법문. 당신 죽지 않는다는 얘기. 육체는 진짜가 아니라고. 이런 법문이지만 깨달으신 분은 49일 동안 있을 때 뭡니까? 중류일회라고 합니다. 중류일회. 그러니까 이쪽 세계도 아니고 저쪽 세계도 아니고 중간 세계 중류라 그러는데 중류일회야. 마음이 동요가 없어. 늘 일회 상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깨달으신 분은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 어머니를 선택해서 이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요. 디까 니까야 확신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은 이 이야기는 이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는데 네 가지 경우가 있어.

자, 첫 번째 이유는 뭔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도 들어간 줄 모르고 들어간다. 어머니 태 속에 머물러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머물고 있다. 태어나도 태어난 줄 모르고 태어난다. 이거는 깨닫지 못한 분들이잖아요. 수행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고 머물고 태어난다. 근데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들어가는 건 입태, 머무는 주태, 태어나는 건 출태, 태락하는 거는 바로 이제 자궁을 얘기하죠. 가서 들어가서 이제 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번부예요. 그리고 또 태어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윤회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다가 태어났다가 살면서 죽어서 49일 지나고 다시 어머니 자궁을 빌려서 다시 또 태아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깨달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삼파자나띠, 삼파잔나라 그럽니다. 삼파자나띠가 있어요. 지혜입니다. 무상고 무아를 아는 지혜.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지혜가 뭡니까? 아까 제가 이려라 그랬죠. 이런 지혜를 갖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간다고 본인이 알아. 그런데 머물 때를 모르고 태어날 때 모르는 게 두 번째 경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들어갈 때 알아. 삼파전나때에서 의식 깨 있어. 어머니 태 속에 머물 때도 알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게 세 번째 경우. 네 번째 경우는 들어갈 때도 삼파전나띠 분명하게 아는 알매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들어가고, 어머니 태성이 머물 때도 분명히 알고 머물고, 태어날 때도 분명히 알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입태, 그러니까 입태할 때도 안다간 입태 이려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머무는 거 아는 것은 주태 이려죠. 머물 주자선이죠. 태어나는 거 출태 이려예요.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빼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전부 다 성인의 경지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태자 성기라는 경전에 보면, 초기 경전에 보면은 시탈 태자 태자로 태어나기 전이죠. 어머니 이제 그 들어가잖아요. 자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머물 때는 어떻게 해요? 명상을 하다가 어떨 때는 세계의 우주의 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태 속에서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 그다음 어머니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태어날 때는 어땠습니까? 옆구리로 태어나가지고 일곱 금 그런 때마다 용꽃이 받쳐줬죠.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 앞에는 그런 얘기죠. 천상천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보다 더 존귀한 자는 없다.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그 앞구절이 또 있어요. 하은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 나밖에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서 중생 구제할 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 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걸 태어나잖아요. 그 출퇴 이르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뭘까요? 영급 이르라 그래요. 영급 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래전에 입적하신 청담 스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태어나가지고 일생 살다가 깨달음 얻어서 동정이려, 몽정이려, 그죠? 숙면이려. 그 다음에 죽을 때에 생사이려. 중류의 세계는 중류이려. 그죠? 입퇴할 때는 입퇴이려. 머물 때는 주퇴이려. 또 어머니 태어날 때 출퇴이려. 그 다음 명급이려. 이게 대자유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오감이 자유로운 거죠. 그 이 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깨달음 얻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선 명상할 때 선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 태어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 명상, 명상이 왜 들어가겠어요? 하도 선이 어렵다 하니까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했을 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에서 명상을 붙임으로 해서 선의 이 집행이 넓어진 건 사실이에요. 이 총무원장 스님이 2년 전에 선명상 선포를 하셨죠. 그런 경우는 일반의 이 명상하고 선명상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한다. 해탈, 불해, 벗어날 탈이잖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얽히고 성신을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박당을 벗어난다. 바깥에서 이 모양의 속박당한 모양의 속박이 벗어나는 것, 안으로는 거칠고 무거운 과거 인연의 속박이 벗어나는 것, 이 두 가지 벗어나는 게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의 다른 이름이 열반이에요. 열반을 번역하면 불사,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생불멸, 그거는 공, 연기 이렇게 연결되죠. 이름 다 해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법문을 열심히 듣다 보면 혹시 또 전생에 또 여러분 수행을 했거나 법문을 많이 듣고 부처님이나 보살의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고 서원을 세웠던 뭐가 있으면은 깨달음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신 분은 어느 순간 깨달을 수 있는 조건 되면 단박에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고 난 다시는 뭐 선명상 지금 나이가 들어서 못해 이런 분이라도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선명상의 법문과 인연이 되어서 또 이 생이 아니면은 다음 생 좀 늦긴 늦었지만 인연을 지어주면 혹시 또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구체적인 뭐 방법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삶과 죽음 속에서 생사 없음을 깨닫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영급 일의 경계로 들어간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 사바세계든 천상세계든 각오 오미 자유롭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대자유의 길을 갑시다. 자, 마치겠습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공.

0: 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1: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4: 신라 경덕왕 17년 발진대사는 쇠락한 건봉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없던 큰 원력을 세웁니다. 바로 만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불을 이어가는 연불만 1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서원에 정신스님과 양순스님을 비롯한 31명의 수행자가 뜻을 모았습니다. 출가자들만의 수행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820명의 제가불자가 함께하며 만일결사를 든든히 뒷받침했습니다. 120명은 수행자들의 의복을 마련하고 1700명은 곡식과 기름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27년 동안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절은 수십 번 바뀌고 건봉사에는 하루도 끊이지 않는 연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년의 세월 끝에 만일이 원만히 회향되는 날, 연불 수행을 이어온 31명의 스님들은 모두 서방 정토에 왕생하였고 수행을 뒷받침한 제가불자들 또한 훗날 모두 극락왕생의 공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일결사로 전해지며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니라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의 위대한 발언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수행하는 이와 그 수행을 묵묵히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오늘까지 전설로 전해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수행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애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0: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락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은사에서는 계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영철 권희 원조성 김민정 조은규 조민규 부채 경기도 광주시의 망월사 대중각각 등 부채 울산 중구에 박복향 권영기 박선영 박경림 박순재 부채 인천 부평구에 배희봉 송선호 배상희 최윤지 배상문 임선미 부채 경기도 용인시의 신경순 조성태 함영아 조원준 조윤

제 경기도 화성시 양철준 홍정희 양현지 양은지 양민지 부채 강원도 화천군에 염덕인 부채 미국 텍사스 거주

일군에 장진찬 김은자 장현모 장인모 장경하 장현수부 최전나 순천시에 정초영 김정 임정현 준정현 진부 최전남 해남군에

최수용상구에 주혼주장은자 주용박민영 추다영 김재영 추정아 김유정 김지영 추희경 김하연보채 가족건강발언 경기도 부천시의 김재은보채 제주시의 장정신보채 대구 수성구의 조수옥보채 사업번창발언 광주광산구의 조용주 김미경 부채 학업성취발언 대구 수성구의 한태용 한도연 부채 업장소멸발언 미국 플로리다 거주 필릭스 나나 문노원 나나 부채 가족계상발언 중남 아산시 강재박 이현주 강북 영강 승민강 대원 부채 경남 김해시의 김문과 윤지양 김대희 이유정 김 현재보채 대전 유성구에 김병순 정미성기 대용 민병진 김효진 민서현 민유보채 나노 하이테크 사업번창 충북 단양군에 김상철 강형미 석기란 황노미 김준영 김현수 보채 김효용 영가 강유 영가 김은영 영가 석기란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경기도 희흥시 김석여 박상규 김정겸 윤순아 김도혁 김도경 박순규 보채 인스턴트 필름 사업번창 서울 서초구에 김순만 장순자 김민창 김지은 김두현 보채 서울 중구에 김정...

선민부채 태구동구에 유재현이 태선노영교 김수진도 은우부채 태구서구에 도영어 이상이 도경석 이지연 도현지 도유진 박나영 박재성 부채 서울용산구에

김희진, 배유준, 보채, 서울 강남구에 배재성, 이정은, 배서연, 보채, 서울 강남구에 배재영, 송수미, 배현우, 보채, 인천, 미추홀구에 손주정, 미숙, 손은경, 손상원, 이소랴, 이지훈, 보채, 중남, 당진지에 수현, 선임, 보채, 김정남, 조선영, 김기범

서울강동구에 유경남이상안이강이 이서리부채 서울구로구에 윤인수님 희재부채 서울도봉구에

이세보채 경기도 하남시 이병호 장유정 이다경 이다현보채 충남 경남 거창군의 이정숙 장병삼 희병덕 임동군 보채 경기도 화성시 이진성시연 홍예리 성기연 성기찬 박중현 성다원 성지연 보채 보명산업 사업본장 경기도 시흥시 이진순 김양순 남택민 남택진 남인석 보채 서울 송파구에 이현

김미연유목례 영은연정 대원정연주부채 부산사구에 조동길 영담 조홍빈 조홍

경기도 수원시 조상문 유진영 조이안부채 조이현영가 광주소구에 조상우이해영 조하율 조하민부채 대구소구에 주금태 한명치 조수옥부채 경기도 고양시에 한상석 유현경 한찬희 한동희부채 서울관악구에 한정수 한춘자 한재우

상영가 안동건 씨 태아령 일체영가 김병순 보기에 김선석 창설의 영가 김재윤 보기 이용승 영가 태아 수자령 일체영가 백일남 보기 안동배 씨 일체주 상영가 안동배 씨 태아령 일체영가 상명선인 보기 곽호안 영가 유경남 보기 이찬우 영가 이민숙 보기 이재영 이채욱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이점숙 보기

주님의 가호하는 힘을 입어 몸에는 일체의 병고와 행단이 없어지고 마음은 일체의 탐망과 어리석음이 영원히 사라지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해지고 악인은 멀어지고 귀인을 만나며 자손은 창성해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1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스님! 네, 스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2: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1: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 있네요.

0: 녹아있느냐 안 녹아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차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2: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여명천사, 여명808, 이오캔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수훈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4: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